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적극으로요. 성시경의 쉬어요 띄워드렸습니다. 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때문에

0: 월말 분주하게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죠? 뭐 춘석풍님도 그렇고 비타돌체님도 그렇고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그 종소세 신고 때문에 사연 남겨주셨었는데 지금쯤 뭐 다 끝내셨겠죠? 그죠? 자, 요즘에 AI 챗봇을 활용하면은 셀프 신고도 굉장히 수월하고 편하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바빠서 동동거리다 보면은 안 해도 될 실수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도 탄생을 했을 텐데 기왕이면 다 잘 될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악뮤의 소문의 낙원, 잔나비의 투게더,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3853님, 근무 중에 그대 잠깐 하는 시간이 제일 힘들고 빡세지만 난 몰래 이어폰 끼고 크크크 쉿 그대창 들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즐겁게요.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몰래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방송이에요. 네, 이게 아예 그냥 대놓고 출근 시간이다 라면은 이동하면서 들으실 텐데, 어떤 부분은 출근 시간이고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회의 준비해야 될 시간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네. 어떤 시간은 또 아침에 이제 가게 문 열고 한참 바쁠 시간, 준비할 시간. 네. 그래서 실제로 비밀로 듣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오늘도 잘 듣고 계시죠? 쉿. 비밀로 해 드릴게요. 김춘수 님. 관리 감독자 교육 와서 도둑 청취하는, 이거 봐. 도둑 청취하는 중인데 바쁘네요. 교육 들으라. 알디 목소리 들으랴. 내용이 막 섞이고 있습니다. 이거 안전수칙 그거 들으시는 중이면 조금 곤란한데. 네. 제가 빨리 음악 틀고 좀 빠져드려야겠네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앤 마리의 2002 들으시고요. 그리고 영화 한편 보러 가시죠.

0: Love.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4: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 뚝 부퉁 까꿍 빡

도심 한복판, 화려한 작업실, 부스스한 모습으로 잠에서 깬 그녀는 37살의 돌싱녀 메이비스 게리. 청소년 시절을 주로 쓰는 그녀는 청소년 소설을 주로 쓰는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미네아폴리스에선 꽤나 성공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겉보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책 표지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이 찍히지 않은 대필 작가인데다가 반려견 외에는 친구 한 사람 없는 외로운 처지였으니까요.

잃어버린 뭔가를 되찾아야만 엉망이 되어버린 현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메이비스는 학창시절 전 남친을 되찾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귀향길에 오릅니다. 고교 시절 여왕이자 전설이었던 그녀는 화려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무모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하지만 전 남친 버디는 이미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고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뜻은 손톱만큼도 없어 보였죠. 아니야, 너 지금 힘든 거 다 알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치유해 줄게.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어쩌면 그 말은 게리가 아니라 메이비스 자신에게 필요한 말이었죠.

전 남친 딸의 장명 파티가 있던 날 모두가 행복한 표정들인데 메이비스만 홀로 외톨이 신세. 오직 그녀만이 틈만 나면 손톱을 물어뜯고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여전히 덜 자란 10대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난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 행복해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다른 사람들한텐 쉽기만 한데 말이야. 여기 사람들은 가진 건 없어 보이지만 행복해 보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런 게 성장이고 성취감이라는 건가? 나한테도 이제 그런 변화가 필요해. 난 이제 여길 떠날 거야. 고등학교 때 추억은 여기 내려놓고 가야겠어.

모름지기 놓친 기차가 아름답고 지나간 첫사랑이 더 애틋해 보이는 법. 고향을 떠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메이비스는 자신이 쓰는 마지막 청소년물 시리즈를 덤덤히 마무리합니다.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고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희망적인 문장으로 마침표를 대신하면서 말이죠. 나이로는 어른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사춘기처럼 미성숙한 주인공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그려낸 어른 성장 영화였죠. 샤를리스 테론 주연의 2011년 영화 영 어덜트.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영 어덜트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Four Non Blondes의 What's Up 이었고요. 여신 포스의 배우 샤를리스 테론이 정말 철없고 질투 많은 주인공 메이비스를 연기한 작품이었습니다. 샤를리스 테론이 나오는 작품들은 믿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연기 폭도 캐릭터의 폭도 소화할 수 있는 폭도 너무너무 넓은 그런 배우잖아요. 그렇죠? 멋집니다. 영화 제목이요. 이 영 어덜트. 10대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문학 장르를 부르는 말입니다. 주로 로맨스나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성장 소설이 많은데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영 어덜트 소설의 대필 작가인 동시에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10대 시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철부지였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굳이 전성기를 추억하는 게 힐링만은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같죠? 힘든 현실에 대한 최고의 치유법은 현실을 인정하는 거니까. 돌아보지 말고 제대로 앞을 보고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선명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2011년에 개봉한 샤를레스테론 주연의 영화 영 어덜트였습니다.

자, 크랜베리스의 드림 그리고 킨의 Everybody's Changing 듣고 오셨습니다. 로하맘님께서요. 요즘 체육대회의 반팔티 뒤에 이름을 보면 태토남, 태토녀, 박보검, 장원영 귀엽고 웃기고 그래요. 아이들이 직접 제작했을 리는 없고 그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적어준 거 아닐까? 예, 너 뭐라고 적고 싶어? 이러면서. 아니 그나저나 옛날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는데도 그죠? 체육대회 할 때 등에다가 뭐 번호를 적는다든지 이름을 적는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뒤에 태토남, 태토녀, 박보검, 장원영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장원영이 한 4명, 5명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박보검이 한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헷갈리지 않을까? 어머, 저 집도 박보검 장원영이네. 이러면서. 충분히 가능한데? 라브의 I Like Me Better, J-Hope 미겔의 Sweet Dream 듣고 올게요.

스베스크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베네시티님께서 신청하신 앤토니 라자로의 커피컵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5: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이순환 우수제품.
8: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레드라인, 즉 양보 불가능한 요구사항으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양도, 핵무기 추구 금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인 1.59%보다 0.11%포인트 높은 겁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2%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였으며 서울 지역의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에 따른 지하터널 구조물 안전점검이 밤사이 완료돼 지하철 2호선 전 구간이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부 잔여물 조치 시까지 열차 서행 운전과 토목 분야 추후 정밀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호선 홍대 입구역부터 을지로 입구역 구간에 어젯밤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오늘 첫차 운행을 지연시키며 지하 터널 구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입주 물량이 전달보다는 62% 이상

0: 늘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집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늦은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서 서울은 16.6도의 선선한 날씨로 시작했는데요. 일교차가 어제보다 커지면서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선선했던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동두천, 강릉과 대전은 28도까지 예상되고 대구 29도를 보이며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한낮의 날씨가 조금 더 더워져서 대부분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올 여름철 전반적인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더위가 일찍 찾아온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대부분 지역 차차 맑아지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경남 서부 내륙은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분 기상 정보입니다.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3: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4: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정미조의 7번 국도 띄워드렸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드리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존을 바꾼다면 과연? 자,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실험적인 연극입니다. 썰바이트. 양심과 굶주림이 충돌하는 극한 상황에서 밀실에 갇힌 새 인물의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선택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현대인들을 위한 우화 같은 연극 서바이트. 6월 17일 수요일에서 21일 일요일까지 서강대 메리홀에서 공연이 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요, 말머리에 연극이라고 쓰시고 이름 그리고 관람 원하시는 날짜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죠. 두 분이 보실 수 있도록 초대권 추첨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작년 9월에 탄생한 1호점부터 지난 4월에 소개한 27호점까지 장장 7월 7, 8개월을 하면서 시즌1이 정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맹점 리스트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즌2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요,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에게 꼭 남겨주시면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고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트라이앵글의 Love Is 그리고 쿨의 애상 듣고 오셨습니다. 초롱초롱님, 택시운전 3일차입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경험이라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는데 의외로 적성에 좀 맞나 봅니다. 도시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 만나는 게 은근히 재밌네요. 지금 이 시간 고생하시는 전국의 기사님들 모두 화이팅 하셨습니다. 오, 이제 3일차 하시군요. 적응을 그래도

굉장히 좀 빨리 하셨나 봅니다. 이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격이 맞지 않으면은 쉽지 않겠다. 네, 버스와는 좀더 다르게 훨씬 더 좁은 공간에서 조금 더 작은 공간에서 네,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두 분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격이 좀 진짜 맞으시는 모양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제2인생 시작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운전 늘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쉬엄쉬엄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손님들한테 또 어필해야지. 네. 4605님. 아침형 인간이 되어보고자 일찍 일어나서 운동 조금 하고 일찍 출근을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진한 커피를 마셔봐도 힘든 몸이 깨어나질 않아요. 아침형도 저녁형도 아닌 밝은 낮에만 활동하는 중간형 인간으로 살아야 할것 같아요. 아, 졸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아침에. 커피를 마셔도 잘안 되잖아요. 지금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할 때 어떻게 하죠? 이 고압 전류를 꽂아야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겠죠.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양이 다 차오르면 어떻게 된다? 튼튼한 배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충전기 딱 꽂으신 거예요. 몸이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일도 똑같이 반복하고 내일 모레도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아침이 되게 가벼워져요. 대신 전날 좀 일찍 주무세요. 예. 잠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니까. 커피 좀 줄이고. 자, 마룬 5의 럭키 스트라이크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런어웨이 베이비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착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듣고 오셨어요. 준석풍님, 저는 날씨 따라 요일 따라 텐션이 춤을 추는데요. 의외로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알디의 목소리 톤이라는. 오늘 같은 날은 텐션이 한계 없이 올라갑니다. 날씨 좋은 금요일인데 알디 목소리도 텐션 업! 좋구나 하셨어요. 이게 좀 약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눌러서 억지 텐션 내고 있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제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쐈나 봐요. 목이 좀 칼칼하네요. 방송하는 내내.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런 식으로 눌러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거든요. 저도 요일마다 텐션이 다 달라서 이거를 문제라면 문제고 장점이란 또 장점인데. 그죠? 오늘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가벼운 목소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소소한 행복님, 대전에 갔다가 빵 이슈로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예민함도 좀 덜한 것 같고 그 전보다 잠을 잘 자긴 합니다. 오늘은 운동 꼭 할 겁니다 하셨어요. 그죠? 대전에 가면 빵 이슈가 있고 뭐 부산에 가면 무슨 이슈가 있고 모든 곳엔 다 이슈가 있죠. 예, 좋은 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민함도 덜한 것 같고 잠도 잘 오고 배부를 때 잠 잘 오거든요. 에이 모르겠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올게요.

새해 보석 럭키맘님. 알디, 제 딸은 어린이집 초임 선생님입니다. 이제 세 달째인데 너무 힘들어서 매일같이 울어요. 제 딸도 소중한데 아기가 아기를 돌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거를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선생님도 요새 정말 많이 힘드세요. 네, 혹시나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요,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진짜 기운 내시고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거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3728님, 알렉스님 방송 듣다 보면 심리상담 받고 나온 것 같아요. 가볍게 얘기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민경 최정훈의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신나라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박재정 서륜의 지금 이대로만 이 곡은 3278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박정현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강주영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김인주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0: 드립니다.
1: 가입비프가 세펠떠.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6: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서울 소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경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모두 50여 명을 투입해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 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소소문 고가차도가 밤샘 철거 작업을 거쳐 상판 구조물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제거된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잔해로 변해 바닥에 쌓여 있고 압쇄기를 부착한 굴삭기들이 이 잔해들을 치우는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잔해물 운반 작업까지 끝나고 이후로는 해당 구간의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동전쟁 여파와 기저효과 등에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했습니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전쟁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전반에 퍼진 것인데 이른바 트리플 감소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7.8로 전달보다 0.6% 줄면서 석 달 만에 감소한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 등으로 석유 정제 생산이 19.4%나 줄어 1988년 5월 이후 37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MOU 협의를 실무 차원에서 마무리 짓고 초안을 이스라엘 등 동맹에 회람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28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산트 미국 재무장관은 양측이 서로 제안을 주고받고 있으며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초안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양국 간 본격적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오는 6월 2일과 3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수석 대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맡았으며 미국 측 대표단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끕니다. 이번 발족 회의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4: CBS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5: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4: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5: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4: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산은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덴마크에서는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개인 주치의가 배정된다고 해요. 의사가 은퇴할 때까지 나를 돌보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선 나보다 더 전문가인 셈이겠죠? 주치의니까 나에 관한 얘기를 다 털어놓고요, 어느샌가 비밀 없는 사이가 된다는데요. 만남의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아픈 곳도 알게 되고 치료가 절로 된다는 거죠. 제가요, 주치의는 못 돼드려도 주락의는 돼드릴 수 있어요. 즐거움 듬뿍 나눠드리는 주락의. 따라가다 보면 절로 흥나는 시간, 불금 꼬꼬무송 레이스. 어떤 곡이 나오든 내 맘대로 다음 곡을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첫 곡 대기 중입니다. 이디어 오면 딱 좋을 노래.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꼬꼬무송 레이스,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로 스타트.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불금 꼬꼬무송 레이스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본능대로 내 맘대로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나만의 기발하고 쌈박한 이유를 달아준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꼬꼬무상으로 화장품 선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보통 날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럼 난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이렇게 분위기를 확 꺾는다고요. 네, 이 노래도 좋죠.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천생연분님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배로님 김종국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웅이님 사랑하게 될 거야 거짓말처럼. 김현정의 거짓말처럼. 와, 오늘 꽤 많은 꼬꼬무송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뭐 들을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첫 곡 뒤에 생각할 시간이 가장 많다는 거 아시죠? 그 뒤부터는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붉은 꼬꼬무송 레이스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내 맘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한로로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뒤를 이어서 벤쿠버님이 30년 전 오늘 남편을 처음 봤는데 그때 진짜 사랑하게 될 줄 알았었거든요. 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1497님도 아직까지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구름맛 사탕님도 1277님도 모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에 이어서 청해 주셔서 들었고요. 그리고 배로님의 꼬꼬무송, 김종국,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꼬꼬무송 달려볼 텐데요. 나만의 기발하고 쌈박한 이유를 달아준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선물 드립니다. 장나라 사랑하기 좋은 날 보통날님의 신청곡이에요. 요거 듣고 다음에 뭐 들을지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입니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장나라 사랑하기 좋은 날 서현진 류승우 사랑이 뭔데 사랑하기 좋은 날은 보통 날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또 오해영 노래여 서현진 씨 부르는 거 하셔서 사랑이 뭔데 서현진 류승우의 노래 7422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자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보내고 또 보내면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집니다. 불금 꽃고무송 레이스 다음 곡은 쑥여사님의 신청곡이에요. 사랑이 뭔데? 사랑은 원래 그런 것. 팀에 사랑합니다. 정석 중에 정석으로 팀에 사랑합니다. 가겠습니다. 요거 듣고 뭐 들을까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팀의 사랑합니다 듣고 뭐 들을지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랑한 건 혼자 이별한 건 혼자 추억한 거 혼자 무너진 거

휴시님께서 오늘 꼬꼬무송의 당도는 잼 한 통 정도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주 달달하게 시작했다가 팀의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헤미아님 꼬꼬무송이었어요. 바비킴의 사랑 그놈으로 살짝 쓸쓸한 듯한 사랑까지 이어서 달려왔습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불금 꼬꼬무송 레이스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내 마음대로 이어주시면 되고요. 기발하고 쌈박한 나만의 꼬꼬무송 보내준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7174님께서 꼬꼬무송은요 이 날씨에는요 무조건 그냥 이 노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셔도 돼요. 엄청나게 물 흐르듯이 노래와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내 맘대로 막 들이미셔도 됩니다. 이 날씨에는 그냥 이거 들어야죠. 7174님의 꼬꼬무송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그 다음에 뭐 들을까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뭐 들을지 추천해 주세요.

말해! 네가 참 좋다고 말해! 짬보님 그리고 0995님께서 추천해 주신 꼬꼬무송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의 꼬꼬무송 케이윌 말해 뭐래 말해 뭐해 이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자꾸 보내주시면 당첨의 기회도 높아집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번으로 지금 흐르는 노래 주얼리 네가 참 좋아 듣고 뭐 들을지 보내주세요.

좋아 넘어서 사랑한다고 말하래요. 3562님께서 SAS 너를 사랑해 청해 주셔서 흐르고 있고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금요일 꼬꼬무송 레이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간도 끝은 있다. 오늘의 반전 한 곡 남았는데 있을까요? 이 분위기 이어갈까요? 아니면 확 바꿔서 마무리할까요? 어떤 엔딩 속으로 마무리해 주실까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 둘 번으로 오늘의 엔딩송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2: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아이, 뭐 사랑만 할 수 있나? 이별도 있어야지. 5940님께서 그래요. 오늘 삐딱선 진짜 늦게 찾아왔네요. 마무리로 삐딱하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들으면서 꼬꼬무 속 레이스 마칩니다. 오늘 네 분 화장품 선물 받으실 분들 개별 연락 드렸고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꼬꼬무 속 레이스. 오늘은 꼬리를 놓쳤어도 금요일은 또 온다. 오늘도 룰루랄라.

0: CBS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

농업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0: 없이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이 3.8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는 0.22%포인트 높고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대 7%보다는 낮은 투표율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8%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낮은 곳은 2.91%에 머문 대구였으며 서울 지역 사전투표율은 3.5%입니다. 22대 전반기 국회가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국회의장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후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분간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대치 속에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산업생산 감소와 관련해 그동안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은 뒤 5월에는 소비와 기업 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4월 국세가 전년보다 6조 3천억 원 증가한 55조 2천억 원 징수된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집계했습니다. 특히 3월 증권 거래 대금이 4배나 급증한 영향 등으로 증권 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3조 2천억 원 더 거쳤으며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도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검찰이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MK전자와 LT메탈, 덕산하이메탈 등 세 곳이 대상이며 이들 업체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의 납품 가격과 공급 물량 등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절하는 방식으로 짬짬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소송을 막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500만 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올라 덥

0: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5도, 습도는 48%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3: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면 달라지는 온도에 적응하느라 우리 몸은 쉽게 피곤해진다죠. 근데 그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랍니다.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과일은 더 단단해지고 당도는 훨씬 좋아진다네요.

금요일은 일주일 중에 마음의 일교차가 가장 큰 날 아닐까요?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하는 업무 때문에 한창 바쁘다가도 일과가 끝나면 주말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긴장은 풀어지고 한결 느긋해질 텐데요. 금요일에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일상이 멋지게 여물어가는 중이라고 여유롭게 생각해봐도 좋겠죠?

0: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5월도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아트 가펑클의 I Shall Sing 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아직은 선선한데 낮에는 진짜 초여름 날씨죠.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는 낮과 밤의 풍경도 전혀 다른데요. 오늘 같은 금요일에 우리 모습도 그럴 겁니다. 오전에는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냉철하고 빈틈없고 무표정에 가깝지만 한 주의 업무를 무사히 다 끝내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제서야 표정이 환하게 풀리고 주말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에 경험하는 마음의 일교차 또 기분의 온도차는 크면 클수록 좋다 싶기도 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0: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0: 빌딩앤 리치.
8: 신축도,
9: 리모델링도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4: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바다 로망스님, 콧물, 눈물이 부릅니다. 운전서 가셨는데 이렇게 직역을 해주시니까 아유 너무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처음처럼 님은 즐거운 주말 신나는 음악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들으셨죠? 운전석 Driver Seat Sniff and the Tears의 곡이었고요. 그 전 곡은 루이 오비슨의 A Pretty Woman이었습니다. 프리지아 1님, 아유 출근 준비하다가 고생하셨네요. CBS 레인보우가 버벅거려서 회원가입 다시 하고 아이디는 생각이 안 나고 출석은 날아가고 마음의 일교차가 갑자기 커져버렸어요. 유유 하셨고, 아유 죄송합니다. 두치님도 레인보우 앱이 안 돼서 삭제하고 다시 깔았더니 되네요. 답답했다가 속이 뻥 뚫린 느낌, 해피송 함께 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오전부터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시죠.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가운데 그 레인보우 앱 일부 기기 실행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나 죄송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레인보우 앱을 완전히 삭제하시고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레인보우 앱을 다시 검색해서 이전 버전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왕개미님, 세상에나 부지런하셔라 진짜. 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보라도 함께합니다. 이야. 오늘 투표하고 출근하신 분 벌써부터 진짜 짱이십니다.

왕서방님은 투표하러 가기 전에 듣는 해피송. 지수님 오늘 핑크팬더네요. 아셨는데, 와, 우리 오늘 왕씨 패밀리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푸른하늘님은 핑크핑크한 지수님 아셨고, 준호맘님. 아, 완전 화이트는 아닌 것 같고 연한 핑크빛 니트를 입으셨군요. 이번 주만 지나면 6월입니다 하셨는데 정말 늘 느끼지만 우리 준호맘님의 눈썰미는 최고입니다. 애들이 절대 우리 엄마 그 눈을 속이려고 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날씨도 찬란합니다. 오늘 같은 날 하나 써줘야죠. 자,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고요. 순 우리말 퀴즈입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어지는 곡은 스윗박스예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LL84님 어제 정년 퇴직했습니다. 집에서 휴식하며 팝송 방송 즐겁게 듣는데요. 저는 가요보다 팝을 더 좋아합니다. 알고 오셨어요.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어제 정년 퇴직식이 있었나요? 아유 그동안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좀 더 여유롭게 느긋하게 해피송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러브식이었어요. 알람 워커의 곡이었죠. 소피 시몬스의 음성이었고요. 또 스윗박스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이었습니다. 인형님이 안경 쓰세요 하셨는데 가리는 게 나을까요? 우리 기수님은 덜 익은 복숭아 컨셉 하셨는데 아직 복숭아철은 아니긴 하죠. 자 어쨌든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보라 퀴즈 오랜만에 순우리말 퀴즈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순우리말 같은 외래어가 있습니다. 아 얘는 진짜 DNA가 한글인데 싶은데 외래어고 외래어 같은 우리말도 있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기 짜는데요. 자 다음 네 가지 중에서 외래어가 아닌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외래어가 아닌 순우리말 찾아주세요. 1번 비닐 2번 해먹 2번 해먹 3번 시소 3번 시소 4번 들러리 자 4번 들러리까지 1번 비닐 2번 해먹 3번 시소 4번 들러리 자 이 중에서 세 개는 외래어고 하나는 순우리말입니다. 과연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1번 비닐 2번 해먹 3번 시소 4번 들러리 자, 이 중에서 세 개는 모두 영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하나는 아니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올려주신 분 계십니다. 자, 1번 비닐, 2번 해먹, 3번 시소, 4번 들러리. 자, 무엇일까요? 그래도 정답 보내주시네요. 신청곡과 오늘의 정답 기다립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정답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캔디핀님 매드보이스 블루 케이 할트만이에요. You are a woman.

비아님, 간만에 쉬는 날 옷 정리 중입니다.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지도 못한 것들, 싸들고 있던 것들 과감히 정리 중인데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오늘의 정답인 이런 것들은 진짜 날도 더운데 정리 좀 해야죠. 진호님이 신청하신 놀란스의 I'm in a mood for dancing, 또 캔디핑님 Bad Boys Blue, K. Hartman의 You are a woman 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보라 퀴즈 함께하고 있어요.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비닐, 2번 해먹, 3번 시소, 4번 들러리. 스텔라님, 아 나는 바로 알겠네 하셨고, 나는 날라리입니다 고백하신 분도 계셨고, 강수호 배우님은 곁다리라고도 하죠 하셨고, 9159님, 제 결혼식 때요 남동생이 이것을 해줬습니다 하셨는데, 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나. 이것이 아닙니다. 나다, 나. 자, 다음 중 외래어가 아닌 순 우리말 무엇일까요? 1번 비닐, 2번 해먹, 3번 시소, 4번 들러리. 자, 1번 비닐, 2번 해먹, 3번 시소, 4번 들러리. 자, 이 중에서 하나는 순 우리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꽃마리님, 오티스 레딩이에요.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모카커피님, 엄마 생일이라고 휴가받아 나온 아들과 딸과 분조카, 분위기 좋은 카페. 조카가 있으신가 했네. 가는 중에 아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문자 보냅니다. 어떤 생일 선물보다도 더 좋답니다. 하셨네요. 아마 군대에 있던 아들이 엄마 생일 맞춰서 나온 것 같죠? 세상에, 이 마음은 어떻게 진짜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요. 폴 앵카의 다이애나였고요. 베로님, 앤디 윌리엄스의 A Summer Place도 4953님, 클리프 리차드의 Summer Holiday, 또 꽃마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티스 레딩의 Sitting Under the Dock of the Bay까지 전했네요.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제 1부 닫을 시간이고요. 메이플 피카님, 돈헨리가 노래합니다. Dirty Laundry 띄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이

0: 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인 오늘 경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경기 성남 모란시장 앞으로 이동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유세에서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다 온 이명박 등 감옥 3인방이 설치고 있다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윤 어게인 세력과 내란 옹호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후에는 충남을 찾아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와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 유세를 지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소취소특검법 저지특위 주진우 위원장은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구자연 대행은 이재명 공소취소의 억지 명분을 만들려고 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권력에 맞선 검사를 보호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던져주는 것은 직무유기죄라며 구 대행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법무부와 검찰도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조만간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며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업무 갈등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정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으며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LG전자가 해고가 아닌 업무 교체 통보였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그것은 거짓말이고 해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밤거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장 씨에 대해 성폭력

0: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3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문의전화 서울 771-1932
0: 1시 5분입니다.

0: 우리 1부에서 보라 퀴즈, 순 우리말 퀴즈 풀어봤어요. 외래어가 아닌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비닐, 2번 해먹, 3번 시소, 4번 들러리. 조르지오님, 저희 동네에서는 깍둑이라고 불렀습니다. 맞다 맞다. 요즘도 깍두기 있나? 요즘은 아이들 그런 놀이 같은 거 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정답은 4번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비닐, 해먹, 시소는 모두 영어에서 유래한 단어죠. 정답은 4번 들러리입니다. 4565님이 열무김치로 국수 말아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처음 보내봅니다. 아셨고 정답 맞고요. 1861님이 오늘 처음으로 해피송 듣는데 재밌다고. 다른 건 외래어인데 들러리는 순 우리말이죠. 저도 가끔 들러리일 때가 있습니다. 아셨고 룰라라님은 어머 지수님 발음이 영어 같아요. 들러리 하셨는데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4565-1861 룰라라 오렌지 상큼 똑그린 1184-1172-0893-4536-3570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왠지 모르게 설레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날씨도 찬란하고 오늘 이분은 5월 결산 해봅니다. 5월 날씨 변화도 유난히 도드라졌고요. 우리 햇님이들 일상에도 일교차가 컸을 것 같습니다. 뭔 그렇게 행사도 많고 다사다난했던 5월인데 우리 햇님이들의 5월 결산 해봅니다. 저는 5월이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었는지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기분이고 제가 5월 중순에 그 종합병원에 초음파 검사가 있어서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보통 교수님 외래잖아요. 전날까지는 알고 휴가도 다 내놨는데 당일에 그냥 회사로 출근을 해버리고 오후가 돼서야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오늘 오전에 외래였는데요. 그래서 한 달이 또 밀렸습니다. 아, 6월에는 까먹지 말고 다녀와야 되는데. 자, 우리 햇님이들의 5월 결산 궁금하고요. 신청곡도 함께 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은 5월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30kg 왔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1: ¡Ay! 비아님, 와, 오늘 선곡이 죽입니다. 짱짱짱. 더운데 음악 들으니까 바닷가에는 상상을 해봅니다. 기분 업 하셨고, 호규님은 벌써 이런 노래들을 계절에 봤네요. 나만 봐 하셨는데, 라밤바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마닐라 아이스의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로코홀릭님의 신청곡, 또 8087님 미치 보이스의 Surfing USA, 또 루스 로버스의 라밤바, 6644님 로스델리오 마카 알레나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5월 결산을 해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5월 안녕하셨나요? 6491님, 저는 요즘 직장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좀 지쳤나 봐요. 아유, 저런 저런 저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요런 또 이렇게 약간 날이 더워지면서 긴장도가 풀리면서 조금 뭔가 업무에 있어서도 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뭐 사람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네, 조금 있으면 또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휴가 때 잘 쉬시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비공개로 5월에 병원 다녀오고 집에서 쉬고 병원집이었습니다. 4월에 발을 다쳐 수술하고 병원에 한동안 있었네요. 아미고님도 5월에는 병원하고 집만 오갔다고. 아유, 저런 저런. 아프면 나만 손해야, 그죠? 6월엔 아프지 않기로. 1293님, 3월에 저는 사이버대학 등록했습니다. 마흔 넘어서 보육교사가 되려고 요즘 공부 중인데요. 오늘이 1학기 종강입니다. 한 학기 잘해온 제 자신을 칭찬합니다. 와,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멋지시고, 그 일이 또 아이들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감동입니다. 칭찬합니다. 꼬마 마녀님, 저는 5월이

0: 나라입니다. 남들 다 있는 삼전 닉스 왜 나만 없는지, 내 것만 점점 내려가는지.
1: 저도 없고 제 주변에도 없고 뭐라고 얘기 못하지만 저 그 큰 돈, 그러니까 여러 주를 산 건 아닌데 한 주에 한 30만 원, 내가 그게 큰 당시로서는 이게 대기업 주식인 거죠. 근데 오늘 지금 검색하니까 11만 4천 원. 나 잊고 살았는데 우리 꼬마 마녀님 때문에 다시 한번 검색해보네요. 그렇습니다. 힘내자고요 우리. 정민님, 올해 5월은 휴일이 많았죠. 노동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 집안 행사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유류할증료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여느 때보다 항공료가 두 배가 되었습니다. 기름값은 지몸이죠 정말. 제가 차를 자주 안 타도 기름 넣을 때나 주유소 앞에 지나갈 때 진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좋은 일도 많았잖아요. 우리 좋은 일도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요즘 에어컨 없이 선풍기도 없이 적당한 기온으로 잠을 참 잘 자던 것 같아요. 기온차가 좀 많이 나고 일교차가 클 때는 잠을 잘 잔다 그런 생각을 유난히 5월에 많이 했네요. 자, 우리 햇님들의 5월 결산 들어봅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유진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섬마을 우럭 낚시꾼님, 밀리스콰이어, 에브리바디 원츄.

잼바님. 지수님, 저희 엄마가 91살이신 때 허리를 다치셔서 시술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한데 음악은 신나고 저도 모르게 불효자처럼 어깨를 들썩이니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아, 허리가 골절되셨다고. 아, 이거 되게 큰일이긴 하네요. 근데 뭐 이거 잼마님이 상황이 좋아서 늙으시는 건 아니겠죠. 오늘 오전까지는 우울하셨다가 이제부터는 신나는 게 아니라 음악 듣고 씩씩해지시는 거죠. 씩씩해지시는 거. 근데 병원에 있으면 그 입원에 있으면 아플 때 간병해 주시거나 병원에 오는 분이 흔히 죽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죽상을 하고 오시면 환자들이 사실 더 힘듭니다. 밝은 게 100배 낫습니다. 어머님 얼른 쾌차하시길 기도할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찰스 메이의 음성이었고요. 퀸시 존스의 곡이었죠. 인형님의 신청곡. 아, I know 고리다 였고요. 또 졸리나님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낚시꾼님 빌리 스콰이어 Everybody Want You 였습니다. 도로시님이 아 퀸시 존스 하셨는데 곱돌님도 다들 마이클 영화 보셨구나. 영화 보니까 퀸시 존스는 70, 80년대에도 굉장히 그 패셔너블했구나 새삼 알았어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5월 결산해 봅니다. 3398님은 저 얼마 전에 헤어샵을 오픈했습니다. 응원 가득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와, 장사 잘 되시기를, 꽃길만 걸으시길요. 프리스타일님, 저는 5월에 여기저기 꽃 구경을 다녔습니다. 구리 한강공원에서 유채꽃도 봤고 중랑천 장미축제도 다녀왔고 프사가 온통 꽃 세상이었습니다. 아, 꽃과 함께한 5월. 그렇죠. 꽃의 계절이죠. 꽃의 달이고 5월은. 앞서 분조카, 분위기 좋은 카페 간다는 생일이라

목카코피님이 어머 저요 저 방향 틀어서 백화점으로 왔어요. 아들 딸들이 골라서 팔찌를 사줬습니다. 날씨만큼 기분도 마땅. 금일봉 하산 여보도 고마워요. 영선이 성현이 사랑한다. 아까는 사랑한다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분조카 갈 때는 분위기 좋은 카페인데 이제 팔찌 받고 금일봉 받고 사랑한다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 인형님,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취업 준비로 힘들었는데 드디어 3월에 입사해 5월 말 수습을 끝내고 정규직 전환된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셨는데 와, 감격스럽습니다. 요즘 취업률이 높지 않은데 그걸 해냈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역량 충분히 발휘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찰순 브라워스님, 계절의 여왕 5월의 마무리는 부천 장미축제공원에서 폼나게 엔딩해 봅니다. 하셨는데, 우리 모두 5월 마무리 잘하고 6월은 더 좋은 일들 많기를 기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5315님, 프레디 아길라레요. 아낙.

미네르바의 여름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노래 듣다 보니까 약간 졸업식 같은 느낌. 우리 5월 이제 졸업이다 생각이 드네요.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제인까지 띄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손정민님 폴영이 노래합니다. Every time you go away 남기고 저는 물러가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5.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과 비교해 0.5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2.3%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4.57%를 기록한 대구였으며 서울은 5.51%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이 대통령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정몽규 회장은 성명서에서 이번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대표팀이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래 13년간 한국 축구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은 오는 7월 19일 폐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4.31%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34%로 0.02%포인트 올라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변동형 금리가 4.28%로 0.11%포인트 하락해 이를 상쇄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은 3월 60.8%에서 4월 47.8%로 13%포인트 축소돼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단 성관계를 지향한다는 목적을 버젓이 내걸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운영진과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3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아너스클럽 운영자 A씨 등 운영진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 사진과 영상 약 700개를 게시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트 회원은 6,325명에 달했으며 회원들은 5,60대 부부들과 젊은 미혼 남녀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여성에게 감정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황은정 판사는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 소속 공무원 A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지난해 5월 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9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3: CBS
4: 이제 곧 어두워지겠는걸? 그럼 이제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새로운 해안의 불빛이 보일 테고. 아무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는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늙은 어부들도 내 걱정을 할 테지.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도 역시 걱정하고 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책 속 이야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1: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여러분의 봉디 행복한 금요일에 이 사올레벨에 부부부부부 버거스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A video killed the radio star 이 노래 있죠. 뭐 예능 시그널로도 많이 쓰이고 79년에 발매된 추억의 올드팝이다 보니까 우리 봉팔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진짜 라디오에서 연기하던 스타들을 비디오가 다 사장시켰다. 이 영상 매체가. TV 때문에 라디오는 이제 구세대 유물이 될 거다라는 그런 노래였는데 지금 2026년에도 라디오는 여전히 우리 봉팔님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저희 함께하고 있고요. 너튜브 활용 저희가 활용은 하지만 뭐 구독자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금요일에도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활발하지 않다는 거 우리 봉팔님들께서 활발하게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어플 표준 FM 화면에 있는 보이는 라디오 그거 누르시면은 어떤가요? 실시간 방송 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만 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가 밴쿠버님이세요.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봉팔님이십니까? 어우, 저 지금 알았어요. 봉디 별스타그램 있는 거 바로 팔로우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별스타그램을 열심히 운영하진 않아요. 그냥 이따금 그냥 마음이 끌릴 때 올리고 싶은 거 그냥 올릴 뿐입니다. 그래도 뭐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예, 구경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 굳이 팔로우할 필요 없어요. 예, 굳이 막 그럴 필요는 없고 저희 어떤가요 공식 인별그램 계정은 있습니다. 인별그램 계정 보이는 라디오 화면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저희가 걸어놨어요. 숫자 E 알파벳 BONG 그리고 숫자 8 208이라는 계정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떤가요 공식 인별그램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거 인별그램 계정이 계정이 됐었을 때 초창기에는 우리 PD가 열심히 이것저것 막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살짝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이 업로드 주기가 뭐 잦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또 뭐 하나 찍어 갔거든요. 뭐 저의 모습을. 근데 그걸 아직 뭐 편집을 안 했는지 귀찮은 건지 그냥 사장시키려고 하는 건지 뭐 아직 의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208 뭐 제 인별그램은 굳이 뭐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니까 뭐 그냥 굳이 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금요일 A면 만추위 봉규의 댄스 레볼루션 운행하는 날이죠. 지금 거기 하품하고 있는 봉팔님들 다 보여요. 2시 12분 아직 퇴근하려면 시간이 남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로 텐션이 떨어지고 막 하품이 절로 나올 때 뭐 해야 돼요? 저희가 끌어올려 드립니다. 뭘로? 텐션 열차로. 지금 저희가 거의 6년 가까이 운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텐션 열차. 어떤가에 의해서 많은 코너들은 이 뭐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했습니다만 텐션 열차만큼은 유일하게 계속 꾸준히 남아있어요. 그만큼 우리 봉팔님들께서 좋아하시던 코너이니까요. 이번 게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 문자번호 샵 1212번입니다. 하나둘 하나둘이고요. 짧은 문자는 51 그리고 긴 문자는 101 아시겠죠?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항상 무료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소진되겠죠? 광고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제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 예예.

0: 경제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엄마, 요즘 트랙 룰라입니다. 날개 잃은

마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 그전 곡 룰라 날개 잃은 천사였어요.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795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레인보우 앱 접속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제 것만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건지 지금

레인보우 어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어플로 접속이 안 돼서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어플을 삭제를 한번 하셨다가 다시 설치, 그러니까 재설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원활하게 다시 레인보우에 접속하실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8407번님이신데요. 올해 20살 된 큰딸이 월급 받아서 20주년 결혼 기념일 선물을 사줬습니다. 아빠는 뭘 살지 몰라서 20만 원 보냈다고 하고요. 한 달에, 와, 190만 원 받아서 매달 100만 원은 아빠 통장으로 돈 모아달라고 보내는데, 월급 받으면 또두 명의 동생들에게도 2만 원씩 용돈도 준 우리 딸 기특하죠? 선물 받고 울었습니다. 5월 29일, 오늘이 20주년이거든요. 큰딸 이세현, 너무 고맙고, 아까워서 신발도 못 신겠어. 사랑해.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딸내미가 사준 첫 신발인가 봅니다. 이거 진짜 아까워서 어떻게 신어요? 그쵸? 이렇게 계속 광나 있는 상태에서 보관하죠. 우리 딸내미가 맛있는 저녁 사준다고 할 때, 요 신발 꼭 신고 가십시오. 우리 큰 따님, 이세연님, 너무나 멋집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세연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커피 쿠폰 저희가 8407번님께 1 플러스 1으로 보내드리고요. 달려라 하니님이 사무실에서 키우던 식물이 자꾸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뭘 키울까 의논을 하다가 토마토 키우자는 의견이 나와서 근처 시장 갔는데 파는 곳이 없네요. 고추나무라도 심어야 할까요? 고추나무는 오히려 또그 난이도가 있지 않나요? 그냥 선인장 키우세요. 무슨 고추나무예요? 선인장 키우세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튜브에서 소통 강화의 날로 스스로 정하고 우리 봉팔님들과 함께 너튜브에서 실시간 채팅을 나누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1600명 가량인데, 1600명, 아, 지금 1700명이 됐어요. 1700명 중에 지금 글을 남기신 분이 딱두분 있으시고, 글의 양으로 보면은 거의 한 93%가 저의 글입니다. DJ가 93% 말하고 7%만. 지금 너튜브에서 언급하신 분이 샤이삼님, 37샤이삼, 소리 질러 하고 사라지셨고, 지아지향님, 제가 하이루 했더니 히읗 이응 보내시고 사라지셨어요. 보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시는데 그냥 귀찮아서 잠깐 답변 안 하시는 거죠? 저 이러면 다시 쏙 들어갑니다. 예? 네? 다 들어가 버려요. 방금 들어왔어. 아, 접속하셨네. 트원 양스님, 어머 하셨어요. 어머. 좀 자, 답장해야죠. 어머 곱하기 기다려잖아. 물결. 자, 각설하고 달려갑니다. 만취봉교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렛츠 기릿 요. 만 가지 추임새를 정복하는 남자, 만추 이봉규와 함께하는 하이 텐션 업 타임. 지금부터 논스톱 뮤직과 함께 댄스 댄스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망가지 추임새를 정복한 남자 만취이봉계 댄스 댄스 레볼루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요일인데 퇴근 30분 전에 건네받은 업무, 설거지가 막 끝났는데 밥 달라는 가족, 내가 사고 나면 쭉쭉 떨어지는 주식, 남일 같지 않아서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으셨죠? 행복한 금요일이지만 알고 보면 월요일부터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금요일에 잔뜩 쌓여 있었을 겁니다. 이거 풀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내 몸에 뭐가 된다? 소가 된다. 독소. 울화를 풀고 스트레스를 날리고 디톡스하는 시간, 지금부터 텐션 열차에 올라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텐션 댄스 뮤직과 함께하는 무아지경의 댄스 타임 만주이봉계 댄스 댄스 레볼루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스테이션 소찬휘와 함께하죠. 태투.

0: 다양한 너튜브로도 접속이 많습니다. 엘리랑님, 하초코 우유님, 야구사냥님, 하비스님, 이현미님, 환환님도
1: 어서오십시오. 오늘 펜션전차 화끈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열차게 강력있게

무슨 말씀이세요? 텐션 열차 탑승하셨으면은 이제 제 지시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더워서 오늘 춤은 앉아서 흔들거려야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Everybody get on up! Get on up! Get on up! 행복한 금요일 우리 서울 소방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한 우리 아들내미의 소식과 함께 덕평원님 축하합니다. 탑승! 우리 아들분들께도 무한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됐어요. 어제 저녁에 먹고야 말았어요. 바로 그 세 글자 DKJ. 어쩔 수 없었어요. 안 먹고 못 버티겠더라고요. DKJ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지신 8314번님은 텐션 열차 잘 올라타셨습니다. 일단 고생하고 계시니까 캔 탄산수 한잔 드세요. 목 좀 축이고 계세요.

너튜브에서 두별이대님, 정은숙님도, 고미자님도 합성! 소찬이 타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station 조성모로 달려가죠. Who to the way. 지민님 하이볼 가능한가요? 아니요, 하이볼 불가능. 하이파이브만 가능. 하이파이브. 아, 프랭크1558이번님도, 아란엄마님도, 오월이님도 탑승. 후회하지 말고 어서 올라오세요. 잠시 뒤에 저희 텐션 열차 문 닫아서 안 태워드릴 거니까 컴온. 3번 칸에 미숫가루 한 잔 부탁해요. 여기 유학한인가 봐요. 아기가 계속 우네요. 뽀로로 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뽀로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료 태블릿 렌탈 서비스. 우리 애들에게는 뽀로로 틀어주세요. 고객 맞춤, 고객 봉사. 여기는 이봉규 어떤가요? 텐션 열차입니다.

주세요. 쎄쎄 좋아요. 하이 하이. 아 로우 좀 빼주시고요. 로우 좀 빼주시고. 예 하이 좀 넣어주시고. 쎄쎄쎄. 아 왼쪽 인이요.

봉지, 우리 아들 오늘 생일입니다. 봉지가 생일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320번님 물론입니다. 우리 신중훈님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생일 축하해요. 아, 저는 중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드님이 다 큰 직장인이었군요. 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또 일하고 계시는 우리 신중훈님 선거 앞두고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오늘 미역국도 못 먹고. 그렇다면 저희가 또 우리 아들에게 미역국 한 그릇 끓여 드려야겠죠. 어떤가요? 열차 내 미역국 설비 잠시만 기다리세요.

마녀피아님 3번 칸에 연예인 탔어요. 사인 받을까요 말까요?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 칸에는 또 MBD땡 최고 경영자 젠순황님께서 로텐션 열차 한국 온 김에 함께 탑승하고 계세요. 헬로 젠순.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봉팔님들의 잠재력까지도 최대치로 꺼내드립니다. 여긴 어디? 이봉규 어떤가요? 텐션 열차. Let's go! 아네스님, 복통이님, 달려라, 하니님, 별나라, 캔디님. 아, 이분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배우 형님, 강수 배우님도. 안녕하세요! 수호 형 잘 있었어요?

드린다고. 우리 어머님 제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 탈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운전 중인 남편과 함께 똥똥이님.

0: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션 홍경민으로 넘어갑니다. 흔들린 우정. 아이디 니니키님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차분히 앉아서 이만한 흥이 나오는 거죠? This is 전매특허. This is 봉규스 테크닉. 자, 마지막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Let's go. 아, 4번 칸에 노라봉 선생님이 타셨어요. 휴망봉님, 아유 제보 감사합니다. 노라봉 선생님 거기 4번 칸에 타 계세요. 노라봉 선생님 좀 일어나서 같이 놀고 그래요. 너무 시만 보고 계신다. 또 시집 갖고 오셨구나.
1: 네, 잠시 있다가 흔들린 우정 2절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0: 아, 고마워요 노라봉쌤. 4367번님 너튜브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조금 아쉽네요. 멀미가 심하니 그냥 안 탈래요. 오케이. 4367번님은 다음 주를 우리 같이 계약해봐요. 갈 때 가더라도 캔 탄산수는 한잔 마시고 가요. 다 같이.

아직까지 졸음운전 안 하게 남편 이름 좀 크게 불러주세요. 부산까지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정상 박정상님. 컴온. 아, 이름이 좋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박정상. 박탐님 반갑습니다.

2분기 어떤가요? 텐션 열차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을 마쳤습니다. 저희 열차 여기서 멈춥니다. 오늘도 서찬이 타투 조성모 후에 김현정 되돌아온 이별 홍경의 흔들린 우정 내스테이션으로 우리 봉팔님들과 함께했고요. 320번님 아까 문자 주셨어요. 며칠 전에 아는 오빠가 머리 컷하러 왔는데 봉디 방송할 때 온 거예요. 그 오빠 왈 이거 어떤가요? 네 나 그 DJ 싫지 않아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오빠도 오빠에게 저도 나도 라고 답했어요. 어떤가요가 요새 너무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든다면 듣지 않으시길 권고합니다.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만 들어주세요. 우리 너무 청취자들이 많아지면 제작진이 그리고 제가 우리 봉팔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적당히 좋아해 주세요. 힘들어요 저. 2분기 어떤가요? 텐션 열차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안녕.

윤미래 시간이 흐른 뒤 이어서 이하의 달링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요. 우리 밴쿠버님 신청하신 곡입니다. 하이키 나의 첫사랑에게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 7.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과 비교하면 0.7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14.5%였고 가장 낮은 곳은 5.46%를 기록한 대구였으며 서울은 6.58%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뤄집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 도시기반시설 본부와 원청 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정부의 저금리 전용대출과 보증상품 신설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에 도입되는 이 주택은 초기 분양가 부담을 줄이고 2, 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이 목표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우리은행과 금융지원협약도 체결해 정부 보증 없이도 이용 가능한 전용 금융상품을 올 하반기 출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올해 1분기 경기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만 3천 명 증가해 증가율 0.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5만 4천 명 감소해 전국 감소 규모의 2배 수준을 보였으며 금속가공과 기계장비산업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지난해 4.8%에서 8.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굿윌 스토어와 손잡고 경계선 지능 청년 일 경험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는 성남과 수원, 일산 등 경기 남북부 5개 매장에서 약 10명의 청년에게 매장 운영과 판매 보조 등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은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해 청년들의 자립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처음 적용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3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행운의 네잎클로버는 열심히 찾으면서 이 코너는 왜 듣기만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 코너로 어떤가요? 입문하는 새싹봉팔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 옆에 보이는 번호판이 멈춘 숫자와 봉팔님들이 보내주신 숫자가 일치하면 됩니다.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 사이예요. 00부터 99. 1, 2, 3과 같은 한 자리는 앞에 0을 붙여서 두 자리로 만들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1인 1숫자, 한 사람당 하나씩만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시고요. 집계 시간 3시 07분 정도 지나고 있는 현재 3시 08분부터 집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간 기준이에요. 3시 08분부터 집계 시작.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 오늘 저녁에 바로 시켜서 드실 수 있는 치킨 앤 콜라 세트를, 제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보내드려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언타이틀 책임져, 잠시 뒤 25초 뒤부터 접수 시작됩니다.

오늘 접수 마감 시간은 3시 15분입니다. Get on up.

제작진이 고른 번호는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제작진의 숫자는 다 피해가고 있는 번호판입니다. 오늘 등장한 제작진의 숫자는 2346이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상하게 피해가는 번호판

어떤가요? 돌려돌려 번호판 진행 중입니다. 제 왼쪽에는 보이는 라디오 보시던 분들은 다 보이실 거예요. 번호판이 있고 제가 두 번 돌릴 겁니다. 두 번 돌려서 나오는 숫자, 그리고 봉팔님이 보내주신 숫자가 일치하면 됩니다. 숫자 범위는 00부터 99. 선착순 1등에겐 바로 치킨 세트를 쏴드리고, 간식 세트는 시간이 좀 소요되지만 간식 세트 보내드려요.

셋째 딸님, 밤토리님, 0539번님, 5762번님도 접수 완료. 오늘은 10의 자리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잠시 뒤 15분엔 노래가 끝날 거고 10의 자리부터 오늘의 숫자를 뽑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언타이틀 책임져 아이돌 바우와우였고요. 3시 15분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15초 정도 남은 상황, 15분까지는 여러분의 숫자를 받겠습니다. 샵 1212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10의 자리부터 뽑겠습니다. 카운트다운 3, 2, 1, 15분 10의 자리부터 준비하시고 쏘세요. 봅니다. 오늘 10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랜만에 제작진의 번호가 나올까요? 오늘 10의 자리는 제로 0이었네요. 0이었어요. 0 두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거. 1의 자리 갑니다. 1의 자리 쏘세요. 00이 나왔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5년 넘는 시간 동안. 자, 1의 자리 갑니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집중. 여기서 멈췄습니다. 오늘 행운의 숫자 08이었네요. 8. 노래 한 곡 듣고 당첨자 발표해드립니다.

레드벨벳 파워업 듣고 왔고요. 돌려 돌려 번호판.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집계 시간은 숫자 08을 보내주신 봉팔님 총 0명 있었어요. 한 분도 08을 보내신 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유독 07을 제외하고 한 자리 숫자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조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봉팔님들. 저도 우리 봉팔님들이 진짜 이거 선물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인데 꼭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런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숫자를 좀 더 잘 뽑아봤었어야 되는데 0이 아니라 1로 갔었으면 그래도 좀 받아 가셨을 텐데 행운은 다음 시간에 다시 잡아보기로 해요 우리. 오케이? 저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333 퀴즈 이어가겠습니다.

길어야 3초 단계별 듣기 딱 3번 준비된 힌트는 3가지 333 퀴즈 요새는 저도 제대로 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좀 이 코너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DJ다운 면모를 보여드리고 있는 요즘. 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작진이 난이도를 올립니다. 아직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봉팔님들과 같은 상태에서 저는 문제를 풀게 되죠. 자신감만 충만한 상태. 이 코너 전주만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을 모두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못 맞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 코너. 저 같은 타자 외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주 1초 듣기 한 번과 3초 듣기 두 번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힌트도 3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맞출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봄팔님들 집중해 주시고요. 라디오 음량을 키워 주십시오. 자, 1초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1초만 듣고 맞춰라. 이거 너무 어렵지 않니? 할 수 있어요. 1초 주세요. 할 수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뭔 노래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전주 3초 보겠습니다. 전주 3초 전주 3초 들으면 할 수 있어요. 전주 3초 주세요. 이저리네우 아 진짜 어려운데요 오늘. 자, 전주 1초와 전주 3초 한 번씩 들었고요. 오늘 힌트 1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212 또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간주 3초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힌트 1번 간주 3초 들려주세요. 저 이거 모르는 노래예요. 저 군대 갔을 때 나온 노래 같아요. 이건 연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 군대에 있을 때 나온 노래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 제작진. 그쵸? 몇 년도예요? 이 곡이 발표된 게? 2010년이에요? 그래요. 저 이때 군대에 있었어요. 아, 또 취약 시기에 있었던 음악을 들고 왔네요. 힌트 2번. 제목에 초성 지읒이 있답니다. 제목에 초성 지읒이 있대요. 힌트 3번. 이제 제가 힌트를 드려야 됩니다. 남자 아이돌의 곡이에요. 무조건 이건. 남자 아이돌의 곡이고 최소 5인조 이상. 최소 5인조 이상입니다. 이 그룹은. 다음 들려드릴 두 곡의 스타일과 많이 비슷하죠. 뭐 틴탑 미치겠어나 포미니 한이슈. 틴탑과 포미닛이 활동했던 이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남자 아이돌 그룹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에서 이 곡이 나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나간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전 너무 생소한 곡인데. 전주 3초 한번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주 3초. 아, 전혀 모르겠어요. 오늘은 선언합니다. GG. 봉팔님들은 아실 수 있겠죠? 문자번호 샵 1212 메인보호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핫 이슈 봄이디시였고요. 그전 곡 틴탑 미치겠어였어요. 아, 오늘 문제 3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주 3초 주세요. 오늘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아, 꼬마 만원님, 아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 그건데 그거 뭐요? 저도 그렇게는 말할 수 있답니다. 1158번님 엄정화 디스코. 2927번님 신화 으쌰으쌰. 1793번님 오징어 외계인 이글5. 이글5는 그 UFO 소리로 시작하잖아요. 파인코커님 블락비의 헐. 블락비의 헐은 바로 노래가 들어옵니다. 세상 무슨 말을 배려해. 바로 들어와요 노래가. 보리아님 비스트의 쇼크. 6823번님 틴탑의 슈팔러브. 6913번님 유키스 만만하니. 유키스 만만하니가 오늘 가장 많은 오답으로 도착했습니다. 만만하니랑 비슷하긴 한데 만만하니는 아니에요. 만만하니 들어보죠. 유키스라고 바로 밝혀져요 이 곡은. 자, 그래서 제가 유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인피니트, 초신성, 엠블랙, 비스트, 제앗, 유키즈, 샤이니 요 중에 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남돌. 일단 비스트는 아니고 유키즈 아니고 샤이니 아니고 투팸 아니고 엠블랙 아니면 제앗 같은데. 엠블랙 쪽은 또 그 모나리자나 전쟁이야 이런 곡들이 있는데 엠블랙 스타일의 음악은 아니에요. 근데 제아가 이런 음악을 했단 말이죠. 제아로 제가 오늘 정답을 유추해 봅니다. 제아의 마젤토프라는 곡이 있어요. 마젤토프 들어볼까요? 역주행에 성공했던 곡 맞습니다. 제국의 아이들 마젤토프 오늘의

중간에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그리고 Friday, Saturday, Sunday 이게 요일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곡 청결맨님도 같은 걸 언급해 주셨고요. 제국 애들 마저토 잘 맞춰주셨습니다. 청결님 포함 다섯 분께 택배로 가는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리고요. 이게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처음 볼 때도 Monday부터 Sunday까지 이게 헷갈려요. 우리 다 영어 처음 배울 때 그랬잖아요. 근데 마젤토브가 그거를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월 뭐 예를 들어 5월이 영어로 뭐예요 하면 바로 다 안 나오잖아요. 8월이 영어로 뭐예요? 바로 안 나와요. 이것도 다 우리가 예전에 영어로 공부를 했었다고요. 노래를 통해서. 아마 우리 봉팔님들도 노래로 이 월을 기억하신 분들 많을걸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웠는데 January, February 마치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걸로 배웠거든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요 과정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노래로. 여전히 10월이 뭐였더라 하면은 January에서 불러봐야 돼요. 그래야 10월을 알아맞힐 수 있어요. 노벤버인가 September인가 October인가 항상 헷갈려요. 10월은. 그 근처인데. 무슨 번데? 무슨 다 벌어 끝나요?

90, 11, 12가 다 보로 끝나죠. 그렇죠? 9월이 영어로 9월이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다 보로 끝나네. 그러니까 어려워 이거야. 버로 끝난 노래 듣겠습니다. 윤도현이에요. 사랑했나 봐.

버로 끝나는 노래 세 곡 다 재생해 드렸습니다. 윤도현의 사랑했나 버, 김형중 그랬나 버, 아이비 바본가 버. 세 곡 버 시리즈로 만나보고 왔어요.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068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봉규 돼지라 눌려서 정말 안 미안하지만 2시에는 어떤가요가 타 방송사보다 최고. 이렇게 문자 줄 거면 그냥 칭찬하지 말아줄래요? 0680번님. 꾸준히 저에게 돼지라고 하시는 정말 프로 관심러 고맙습니다. 친근하게 이제 느껴져요. 0680번님이. 이 곡 들을게요. 갑자기 듣고 싶었습니다. 요새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 요걸로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IOI입니다. 갑자기.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곡 안 알려줌.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8.1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과 비교해 0.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16.66%이며 가장 낮은 곳은 6.35%를 기록한 대구였고 서울은 7.66%를 기록했습니다.

0: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집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호의 착공 시기를 애초 계획한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겠다며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약 10만 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과 자재 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서 착공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오늘부터 가동합니다.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라며 양극화 회소에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초과이익 공유를 얘기하니 공산당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얘기인가라며 삼성전자는 이미 성과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 원청으로만 한정되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부 입장에서 원하청 상생의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결국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8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지하에서 연마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작업자 8명을 구조해 안전조치를 취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지하 작업장 내 일산화탄소 농도는 200ppm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작업장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경찰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관련 업체의 회원들이 경찰 수사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인천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 습도는 47%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꿈 같은 이야기엔 시큰둥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끔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운 기대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이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거나 이상향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거친 현실을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생기니까요. 금요일 오후입니다. 현실의 무게는 잠시 내려놓고 눈부시고 환상적인 꿈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올리비아 뉴튼 존이에요. 제나드.

올리비아 뉴튼 전의 제나드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오늘 이 첫 곡이 약간 그 눈부시고 환상적인 이상형에 관한 곡이었어.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향. 그래서 아 금요일 오후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이런 생각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8225님이 오늘 너무 힘들고 지치는 하루예요 하셨어요. 제 할 일도 많은데 자꾸만 윗사람 일을 개인 정리 일인데 본인이 안 하고 저한테 시킵니다. 본인 일들은 본인들이 해야지. 그래서 제 일만 늘어나요. 힘이 안 납니다. 힘 좀 주세요 하셨어요. 아 진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내 일만 많아지고 진짜 너무 힘드시죠. 우리 8225님 그래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주말이 시작되니까요. 에라이 진짜 내가 더러워서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이겨내보자고요. 아 정말 속상해 그죠? 힘나시게 제가 오늘 또 신나는 노래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0: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3: 여행.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라이더님께서 뭐죠? 이 세련된 세상 힙한 음악은? 하신 이 곡. 가사 한줄 없지만 이 정교한 사운드로 세련된 느낌을 전해주는 곡이었죠. 알라한 파슨스 프로젝트의 연주곡 마마가마였고요. 슈퍼트램프의 로지컬 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이 노래 8591님이 와! 제가 찾던 노래예요. 음만 흥얼거릴 줄 알았지 가사나 제목을 몰랐거든요. 언능 레인보우 켜가지고 선곡표 캡처했습니다 하셨네요. 아, 이 노래는 슈퍼트램프의 로지컬 송이었어요. 이렇게 또 새로운 곡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네요. 아, 근데 오늘 레인보우 그 애플리케이션이 오류가 나서 애먹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최근 배포된 최신 버전 레인보우 앱이 일부 기기에서 좀 오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버전 배포는 중단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삭제 후에 재설치 해주시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번거롭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얼른 또 오류를 수정한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뿌꾸레미님이 하디 라이커님들 날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좀 더워요. 먹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수다 떨었는데도 소화가 안 되네요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드신 거예요?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더울까봐 오늘 반팔 반소매 티셔츠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날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산책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 햇볕 아래 있으면 좀 덥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씨일수록 여러분 그 자외선 차단제 있죠. 잘 바르셔야 됩니다. 이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그 차이가 엄청 크대요. 그래서 꼭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시고 바르시고 우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제 더워진단 말이에요. 진짜 더워지기 전에 이 좋은 날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두 곡. 이 제목이 묘합니다. 마이클 잭슨과 폴 맥카트니가 함께한 The Girl Is Mine. 저 여자, 내 여자다. 고요. 그 다음 곡은 브랜디와 모니카가 함께 했어요. The Boy Is Mine. 저 남자, 내 남자다. 5802님 신청곡 함께 들어보자.

하유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츠의 Christian New였고요. 레지나의 Baby Love 띄워드렸어요. 호르노츠님이 레지나 이 노래는 대체 어디서 찾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한 10년 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하셨어요. 분덜리히님도 오늘 신선한 노래가 많아서 좋아요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 팝계의 광부 소승근 작가님이 좋은 노래 열심히 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키팝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 아, 이 라디오 좋은 노래 많이 나와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자님이 안녕하세요. 초딩, 중딩, 고딩, 대딩이 있다면 라이키팝에는 하딩.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딩, 직딩. 저는 직딩 하드입니다. 8014님이 마트 정육 코너에서 일하는 마트 직원이에요. 오늘 어떤 손님이 삼겹살 코너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 이 돼지도 운동했나요? 순간 무슨 말인가 했는데 손님 말씀이 기름이 적고 탄탄한 걸 보니까 헬스한 돼지 같아서요. 웃음 참느라 혼났습니다. 아, 그리고 손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더 웃겼어요. 그러면 오늘은 PT 많이 받은 돼지로 주세요.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도 손님들 한마디에 웃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마트 직원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도 뭔가 누군가의 이런 재치 있는 한마디 혹은 뭐 흘려듣게 되는 노래 이런 걸로 좀 웃게 되기도 하고 힘도 얻고 이러잖아요. PT 받은 돼지는 진짜 재밌다. 아, 저는 여러분께 힘내시라고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CBS 뮤직 차트 60위에요. Westlife의 My Love 그리고 Roxette, It Must Have Been Love.

록세트의 It Must Have Been Love였습니다. 6679님께서 화창했던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소중한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가끔은 그날의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꼭 뭐 엄청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소소한 행복 있잖아요. 뭐 나만 아는 거여도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키팝도 여러분의 소확행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음악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제10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작품상, 극본상, 연출상 수상, 한글과 사랑에 빠진 할머니들의 인생 예찬,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입니다. 이 공연은 6월 6일 토요일 저녁 6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진짜 한 시간 빨리 간 것 같은데 오늘 끝곡은 방금 6679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스티비 원더의 Yester Me, Yester You, Yesterday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기분 좋은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모자나 양산이 필요할 정도로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또 낮 기온도 대부분 25도에서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좀 더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주일 동안에는 한낮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5도, 춘천, 대전, 광주 1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를

비롯해 강릉 31도, 청주 30도, 광주 29도, 서울 2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평년보다 더 덥겠고요. 주일인 모레는 서울도 한낮에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내일도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연구실.
5: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부터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올해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충청권 등 타 지역에서 이동 처리되면서 지역 간 갈등까지 확산되는 상황인데요. 공공소각장 건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민간 소각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인터뷰 통해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0: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합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6: 네.
5: 네, 그래서 어떤 곳인지 또 그동안 이사장님은 이게 아마 이제 소각과 관련된 사업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신지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6: 네. 저희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방치되는 폐기물들의 발생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2000년도 1월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의 구성은 전국에 한 63개 정도의 민간 소각장들이 가입되어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저희 조합의 역할로서는 지금 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저희 업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서로 상호 간의 업무 협력 및 또 소각시설 검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조합 원사들의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국가적인 재재난, 예를 들어서 뭐 매미 태풍이 왔을 때라든지 또 태안의 유조선 사고로 인해 발생된 경우라든지
5: 네.
6: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저희 조합 원사들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또 환경 개선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5: 좀 그런 거는 좀 어떤 이 조합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랄까 이런 거를 좀 인식하고 계시다 뭐 이런
6: 네,
5: 거네요.
6: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사기업이지만은 준공영 시설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다들 업에
5: 네.
6: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5: 네. 그럼 그런 분야 중에서 이사장님은 어떤 쪽에 전문성이 있으신가요? 주특기가 어떤 쪽이에요?
6: 저도 똑같이
5: 네.
6: 지금 경기도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2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3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을 전부 소각을 해서
5: 네.
6: 요즘은 단순히 소각만을 하는 게 저희 업종의 특징이 아니고 에너지 시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5: 네.
6: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필요한 산업단지라든지 또 일부는 주거단지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5: 그러니까 열로 보내기도 하고 전기를 생산하기도
6: 맞습니다.
5: 하고 양쪽을 다 하시나요?
6: 네. 저는 지금 전기는 생산을 안 하고요.
5: 안 하고.
6: 예, 네. 열 생산을 해서 주변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5: 네. 그럼 처음에 민간 소각장이 생긴 게 그러면 조합이 생겼던 그 시점 한 2000년? 아까 2001년이라고 하셨나요?
6: 네. 조합은 2000년도에. 네. 예,
5: 그때부터 이제 전국에 60여 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부터도 민간 소각장은 있었습니까?

0: 아, 그 전에 한 1995년 정도부터 저희 이제 소각장들이 설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1: 네.
0: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점차적으로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1: 아.
0: 산업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될 때,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이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 소각장 개수가 지금까지 62개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애초에 법상으로는
0: 예.
1: 이 민간 소각장은 산업 폐기물만 처리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닙니까?
0: 아, 이 저희 소각 사업은 정부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야지 할
1: 네,
0: 수가
1: 그렇죠.
0: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저희 소각장들의 애초에 설립 취지는 산업 폐기물 처리가 취지였었지만은 같은 소각로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1: 네,
0: 없습니다.
1: 그렇군요. 처리
0: 그렇다고
1: 방식은 다 동일하단
0: 맞습니다.
1: 말씀이죠?
0: 네. 그래서 지금 1995년도부터 저희 소각 시설이 가동이 될 때부터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1: 아,
0: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상당수는 산업 폐기물이지만 산업 폐기물의 공급 여하에 따라서 또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한다. 이런
0: 맞습니다.
1: 말씀이군요.
0: 지금 현재도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 퍼센티지는 10% 미만입니다.
1: 네.
0: 대부분이 산업 폐기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청취자들께서 궁금하신 게 사실은 우리가 다 쓰레기를 집에서 다 배출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또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1: 크게 보면
0: 네.
1: 지금 이제 소각업이고 또 매립 이런 게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생활
0: 네.
1: 폐기물에 국한하자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0: 아, 소각과 매립은 간단한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제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병이라든지
1: 그래요.
0: 이런 걸 제외하고는 종량제 봉투에 전부 다 저희가 담아서
1: 맞아요.
0: 버리고 있습니다.
1: 네.
0: 작년도까지는 뭐 직매립을 해서 이 종량제 봉투를 전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립을 할 경우에는 그 종량제 봉투를 매립을 한다는 건 단순히 땅을 파서 묻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종량제 봉투가 부패가 되고 부식이 되면서 메탄가스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저희처럼 땅이 협소한 국토 면적이 협소한 나라에서는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게뭐 필수라고
1: 네.
0: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을 해서 폐기물 양을 부피를 줄이는 목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1: 그래요.
0: 있습니다.
1: 전체적으로 또 처리 방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각이잖아요, 현재. 소각이
0: 그렇습니다.
1: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공공 소각, 또 민간 소각이 있는 거고 이게
0: 그렇습니다.
1: 비중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매립이 있고 사실 재활용 감량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비중이 좀 작은 건 사실이죠.
0: 예.
1: 어쨌든 처리 자체로는 이제 소각이 제일 현재 비중이 큰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이사장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조치가 이제 드디어 발효가 됐잖아요.
0: 네.
1: 수도권에서. 이 상황이 초래하는 현재의 지금 소각업에 계시니까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상황으로 지금 한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지.
0: 지금 5개월째
1: 네.
0: 수도권 직매립 폐기물을 저희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2030년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 직매립이
1: 아, 이게 전국으로 이제
0: 금지에 예,
1: 4년 후엔
0: 그렇습니다.
1: 전국으로 다
0: 네,
1: 확대되는군요.
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지자체들이 공공소각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서울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0: 맞습니다. 전국의 96개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소각장은 12곳밖에 안
1: 아,
0: 된다고
1: 현재
0: 저희가
1: 건설 중인.
0: 맞습니다.
1: 네.
0: 예, 건설 중인 그 소각장이 한 12군데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공소각장을 신증서를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 같은 민간 소각장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 현실이 사실은 이 소각장 건설이라는 게 일반 제조업 공정을 건설하는 것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도 있고
1: 네.
0: 입지 문제도 있고 환경 영향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인허가가 상당히
1: 복잡하죠.
0: 까다롭습니다.
1: 네.
0: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되질 않아서 저희 민간 소각장이

0: 지금 이 상황에 조금 일조를 하고
1: 아,
0: 있다라고
1: 그래요.
0: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은 이 수도권 직밀 금지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0: 네.
1: 현재는 사실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의 직매립이 금지된 상황이기
0: 네.
1: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에서 발생하는 이 생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0: 네. 네.
1: 이제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관건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북 청주로도 여러 가지 입찰
0: 네.
1: 과정에서의 그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쓰레기가 이제 충북 청주에 있는 민간 소각장까지 이제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왜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도까지 오는 것이냐 이런 반발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소각업체가 결국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자진 철회했다.
0: 네.
1: 이제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해당 업체가 지역 주민하고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도권 폐기물 자체 반입을 철회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생활 폐기물이 수도권에서 청주로 그 업체로는 반입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업종 자체가 태생이 산업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은 뭐 여러 지역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또 지역 주민들께서 큰 반발이 없으셨는데 이 생활 폐기물이 또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에서 반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 폐기물이나 산업 폐기물이나 저희 소각로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과정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와서 처리하는 거에 대한 이후의 문제는 전혀 없을
1: 어떤
0: 거라고
1: 환경적인 문제는
0: 판단합니다.
1: 없다 이런.
0: 그렇습니다.
1: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사장님도 이미 현재 소각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20여 년 이상
0: 네.
1: 지역에서 주민들의 그런 어떤 반응이랄까 주민들의 수용성 이런 걸늘 보셨을 테니까
0: 네.
1: 이런 청주에 있었던 이런 반응 주민들의 반응 처리하고 있는 건 좋은데 왜 우리가 수도권 쓰레기까지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식의 어떤 반발이랄까 정서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또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0: 예.
1: 보십니까?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까?
0: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주거하고 있는 저희 집 근처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열병합발전소에서도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시설을 준공을 하거나 뭐 허가를 받을 때 저도 동네 주민으로서 약간의 우려를 했지만은 저는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저희 소각에 관련된 모든 설비들이 국가에서 정한 법과 규정을 꼭 따라야 된다는 그런 기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번에 청주에서 이런 뭐 문제가 발생이 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청주의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소각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 시민들께서 좀그 반발에 대한 강도가 더 심하신 게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거에 대한 또 저희 업체가 반입을 또뭐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반입을 이제 중단을 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의견을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회사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1: 그래요.
0: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항상 오픈하고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그러면 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계시죠?
0: 예, 저희 회사에서도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 폐기물을 입찰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1: 그래요.
0: 있습니다.
1: 사실은 경작자로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이 충분히 공급돼서 이 민간 소각장이 충분히 가동돼서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까지 처리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 상황 또 경제 상황 자체가 이런 산업 폐기물이 있어야 소각장은 가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0: 맞습니다.
1: 이 공급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다, 좀 공급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랄까 걱정을 아마 민간 소각장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생활 폐기물이

0: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그럼 처리하겠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요즘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변화하다 보니까 네. 또 저희가 산업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0: 가동률이.
1: 있고
0: 네.
1: 일반 제조업체.
0: 일반 제조업 네. 그래요.
1: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덧붙여서 재활용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소각했었던 폐기물들이 다수 재활용 쪽으로
0: 그래요.
1: 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원활하게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이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저희한테 도움을 좀 주고 있다고 네, 그렇게
0: 무슨 말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고요.
1: 네.
0: 근데 이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 또 수도권에 특히 서울의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발생지 처리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 그럼 밖으로 내보내면 이게 결국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1: 저희가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공 입찰에 따라서 저희가 폐기물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입찰 단가가 있습니다.
0: 네.
1: 예가에 따라서 거기에 또 예가가 나오면은 입찰 때는 또 퍼센티지를 적용을 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 폐기물 처리가 소각이 되면서 단가가 인상이 된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는데 뭐 제가 단언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아무래도 뭐 또 경쟁도 할 테니까요.
1: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비근한 예로 수도권에 직매립했을 때와 지금 저희 소각했을 때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0: 네.
1: 저희는 공공 입찰을 할 경우에 처리비와 운반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0: 운반비까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운반 책임도 소각장에서 집니까?
1: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1: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네.
0: 아무래도
1: 있습니다.
0: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이 생활 쓰레기를 운반하는
1: 네.
0: 그러니까 수도권 또는 뭐 충청도 그 이상 뭐 경상도 이런 데까지 보내는 데 대한 운송비는 조금 오르긴 오를 테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1: 그래서 예를
0: 그렇지만
1: 들어서
0: 그렇지만 이제 그걸 예.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겠죠.
1: 예,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폐기물이 청주로 간다 하면은 그 입찰 단가에 폐기물 운반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거리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들어가는 비용은 처리하는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2030년 되면 전국으로 직매립 네. 금지가 확대되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공소각장이 그때까지 제대로 다 계획대로 안 지어졌다. 그럼
1: 네.
0: 민간 소각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현재 62개 민간 소각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생활 쓰레기 처리량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1: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62개 조합원사들의
0: 네.
1: 지금 여유 처리할 수 있는 여유 용량이 저희 예상하기로 한 120만 톤 정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0: 전국적으로.
1: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한 53만 톤 정도 되고 있고
0: 네.
1: 이 전국적으로 2030년이 되면 한 120만 톤 정도가 생활 폐기물이 발생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 생활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이 모두 저희 소각장에 오는 건 아닙니다.
0: 네.
1: 지금 재활용 업체와 같이 경쟁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럼요.
1: 예, 일부는 그쪽으로 절반 정도라고 지금 저희가 올해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2030년도에 직매립이 전국적으로 금지가 되더라도 저희 기존의 민간 소각 시설이 전부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0: 추가로
1: 있습니다.
0: 민간 소각장 시설이 건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 맞습니다.
0: 현재의 용량으로 처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1: 예,
0: 거죠.
1: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거 고민할 것 같아요. 그죠?
1: 맞습니다.
0: 현재 네. 앞으로 발생될 처리량이 어느 정도일지
1: 예.
0: 민간 소각장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거 다 볼 것 같아요. 그죠?
1: 예.
0: 네. 좋습니다. 자, 이 또 소각을 한다는 건 태운다는 거고 태우면은 또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이제 기후변화에 오염물질이 생산되는 건데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소각장 소각하시는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매립 방식과 네. 소각 방식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그래도 좀 친화적이다, 환경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이제 입장 차이인데요. 네. 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립 같은 경우는 매립을 하게 되면은 침출수하고 주로 메탄가스가 맞아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탄가스는 뭐 연구에 따르면은 이산화탄소에 뭐 한 10배 이상의
0: 네, 그렇죠. 예. 기간은 짧지만 예. 집중적으로 예. 네, 영향을 일으키죠. 네.
1: 온난화에 뭐 영향을 미친다 네. 하는데 저희는 주로 발생되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뭐 연소할 때는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게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소각을 하면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도 하고 또 열 에너지 공급도 하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게 온실가스에 좀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0: 그래요.
1: 있습니다.
0: 네. 아마 이제 매립하는 입장에서도 메탄가스는 다시 또 재이용해서
1: 네.
0: 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또 있고
1: 네.
0: 이 소각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폐열
1: 네.
0: 열을 가지고 열 공급을 직접 하거나 또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발전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그만큼 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0: 혹시 그래도 이제 어쨌든 태울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순배출 개념이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1: 네.
0: 소각에서는
1: 네.
0: 줄이는 부분이 있고 나오는
1: 네.
0: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나오는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도 소각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는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1: 맞습니다. 저희도 온실가스 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갖고
0: 네.
1: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연구와
0: 네.
1: 개발에 투자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소각을 하면서 현재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반대로 소각을 해서 열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0: 그런 기술은 있나요? 그러니까 태웠을 때 그 열을 열 회수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1: 네.
0: 더 최대한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그 기술은 계속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소각장은 과거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각장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거 환영하지 않는다. 이른바 혐오시설이다. 이런 인식이 좀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을 보면 일본이나 유럽 보면 이 소각장 근처에 아파트도 잘 들어서고 주민들이 소각장을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는
1: 네.
0: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
1: 네.
0: 제주도만 가도 거기에 자원회수시설 이 소각장이
1: 네.
0: 주민들 친화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1: 네.
0: 저도 직접 가봤는데요.
1: 네.
0: 이런 생각을 좀 불식시하기 위한 소각하는 이 사업에 있는 분들의 노력 이런 것들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1: 저희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대부분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과는 상당히
0: 예,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1: 예,
0: 네.
1: 그래도 소각장이 내 집 옆에 있다는 거는 좋아하실 분이 저는 없다고
0: 네.
1: 생각하고
0: 네.
1: 저도 마찬가지로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제조합의 조합원사들은 저희가 국가 기반 시설이고 저희 산업에서 발생되는 마지막 폐기물은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0: 그래요.
1: 하고 있습니다.
0: 예, 아주 뭐 소각 산업을 아끼시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는데요. 요새는 많이 그래도 언론에
1: 예.
0: 언급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1: 예.
0: 이 소각 이거 태우면 다이옥신 예. 즉 유해 물질 나온다.
1: 예.
0: 이거 인체에 치명적이다.
1: 네.
0: 이거 당연히 이제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환경 안전을 위한 노력들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 지금 이제 다이옥신에 대한 발생 과정에 대해서 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한
0: 네.
1: 것 같지만은 소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유해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이라든지
0: 그럼요.
1: 예,

0: 이런 물질들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은 이걸 그냥 저희가 대기에 방출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집진 시설이나 탈질소, 탈황산 설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술을 저희가 접목하고
1: 뭐
0: 있습니다.
1: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죠.
0: 계속
1: 모든
0: 투자를 하고
1: 시설들이
0: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쨌든 올 초에 쓰레기 대란 일어난다 했지만 사실은 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민간 소각장이 또 가동되고 이렇게 된 건데요.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 또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이런 조치까지 간다고 했을 때 쓰레기 처리 대란 어떻게 보십니까?
0: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된 지가 5개월 됐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모든 일이 시작될 때 갈등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항상 생기듯이 조금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소프트 랜딩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정책을 잘 세워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협력을 잘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또 아까 말씀해주신 청주처럼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원하실 때는 저희가 또 반입을 중단하는 그런 상생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 이후에 직매립 금지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순 한국 자원순환 에너지 공제조합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마지막 지지세 결집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8,400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 관련 후속 협상 진행 등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KB&Co.
1: 네, 첫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국회 출입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은지 기자는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2: 아니요, 방송 준비하느라 미처 못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평일이기도 해서 주말인 내일 하려고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직후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가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평일이긴 한데 사전투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2: 일단 투표 열기는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0.39%로 직전보다 1.19%포인트 높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을 저희 사회부 기자들이 만나봤는데요. 김지은 기자 리포트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3: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서울 중구 소공동의 사전투표소는 오전 8시부터 출근길 직장인들로 관외 선거인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사전투표소도 이른 아침에는 한산했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바람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4: 내란 청산 12월 3일 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5: 지금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니까 힘을 다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6: 견제도 필요하고 또 경제 쪽으로 좀
7: 견제도 필요하고 가치관이 있으니까
3: 또 최근 화두로 떠오른 안전 문제나 청년 정책 등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광진구에 사는 대학생 도모 씨입니다.
8: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두루뭉술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3: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투표소 3,571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2: 오늘 저희 정치부 다른 기자들도 사전투표소에 다녀왔는데 대부분 이미 지지 정당이 있는 유권자들이 먼저 투표를 끝낸 것 같다는 전언입니다. 이 말은 어느 쪽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1: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했다면서요.
2: 네, 이 대통령은 오늘 낮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온 겁니다.
1: 네.
2: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로요. 그리고는 투표사무원에게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무효가 아니란 답을 듣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와 투표를 마쳤는데 이를 알게 된 야당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탄핵 사유라 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167조는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항에는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해선 안 된다. 사망은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옆에서 찍은 걸 당겨봐도 아주 뚜렷이 보이진 않습니다. 선관위도 내용을 조사 중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연히 사전투표 했을 거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했습니까?
2: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모두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정 대표가 투표를 독려한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9: 투표는 종말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권력은 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투표장에서 나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0: 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중 사전투표에 참여한 인사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유일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일 사전투표를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6월 3일 당일에 투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전투표는 사실 부정선거론자들의 단골 타깃인데 그래서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장 대표의 세종유세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1: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1%로 진다면 10표 차이 1표 차이로 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0: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정원호 후보 역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정 후보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 서서문 고가 사고를 겨냥해 안전을 최고로 확립하는 시장을 반드시 뽑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2: 네, 이 기자.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데 양당은 지금 선거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0: 네, 우선 민주당은 서울과 부울경, 전북 등 6곳을 접전지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선전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절반인 8곳을 경합권으로 분류했는데요. 서울과 강원, 충남, 충북, 대전, 부울경 등이 접전 중이란 겁니다. 당초 경북 빼고 다진다던 15-1 관측보다는 훨씬 상황이 호전됐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 같은 판세 해석엔 양측 다 지지층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노림수가 숨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2: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작기만 한데요. 제주 CBS 고상현 기자가 교통약자 장애인과 감정노동자, 외국인 유권자들을 만나 소수자가 원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3: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75살 지영아 씨. 그는 선거 때마다 장애인 공약이 쏟아지지만 정작 현실에 안 맞는 정책만 나온다고 푸념했습니다.
4: 비장애인들을 모르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송창원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각 정책을 추진할 때 심의기구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성역량 평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성인지감 수상 막 하면서 예, 예. 그런 것처럼 장애 역량 평가라는 부분을 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정책적 사업들에 대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정책을 처리할 수 있게.
3: 2021년 영주권을 얻고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중국인 정하군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하지만 후보들 공약에 외국인 관련 공약은 없어서 누굴 뽑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6: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고 외국인 보고 진짜 사람 얼굴 보고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진짜 허점이에요.
3: 관광지인 제주는 대부분의 정책이 관광 활성화에 집중될 뿐 노동자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형 호텔 카지노 딜러 A씨는 수시로 손님들의 담배 연기와 폭언,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며 회사와 행정의 얘기에도 변하는 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7: VIP룸은 이제 VIP 고객들이 이제 돈을 많이 들고 오니까 담배를 피게 허용하자라는. 그럼 노조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저희가 보건소까지 찾아갔다 왔거든. 참 이 제주도 안에서 이런 법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3: 주민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축제인 지방선거. 축제의 불빛이 가장 낮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각 후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고상현입니다.
2: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경찰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포함해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소속 기관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철거공사를 맡긴 원청업체 본사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경찰 33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총 53명이 대대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가 발생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와 과학수사팀 등 50여 명 규모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0: 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공사 안전수칙이 기재된 계획서, 공사 입찰 및 발주 계약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추가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한 뒤 주요 공사 관련자 등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 요구에 나설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태현입니다.
1: 코스피가 8,47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며 또 한 차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용거래 융자 규모도 36조 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55% 급등하며 8,476.15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개인이 약 1조 4천억 원어치, 외국인이 1조 500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기관이 2조 넘게 받아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오늘도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노조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던 삼성전자가 5% 넘게 급등하며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오늘 우선주 포함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황 CEO의 방한 일정과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20.8%까지 늘린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날 B2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그제 기준 약 3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에는 국보 제2294호 조선시대 백자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이 국보를 압류 대상으로 지정해 어제 집행관들이 미술관을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우리나라 국보 294호 백자 청화철체 동체 초축문병. 길게 뻗은 목 부분과 둥근 몸체에 꽃과 벌레 문양이 두드러지는 조선시대 백자로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거액을 주고 사들인 문화재입니다. 이 국보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간송미술관에 보관돼 있는데 어제 오후 법원 집행관들이 이 작품을 압류하기 위해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사립미술관에 보관된 국보가 압류물로 지정된 까닭은 2024년 열린 한 미디어아트 전시 때문입니다. 당시 전인권 간송미술관 관장이 거액을 들여 미디어아트 전시를 열었는데 높은 작품성에도 흥행에 실패하면서 전시 제작업체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작업체들이 정관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정관장이 지금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정관장 소유의 국보인 초축문병에 압류를 신청한 겁니다. 다만 압류가 실제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초축문병에 대한 소유권은 정관장 일가가 가지고 있지만 점유권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가지고 있어 재단 측 동의가 없으면 압류가 어렵습니다. 정관장은 CBS에 이미 판결 금액만큼 자신의 토지 등 부동산이 압류당했다며 문화재를 상대로 한 이번 압류 시도는 과잉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1: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 문제를 보고받고도 내 권한이 뭐냐고 반문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병력 투입의 문제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주보배 기자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5: 2차 종합특검은 그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시 합참 지휘부의 대응 과정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이승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참모진이 국회 병력 투입의 문제점을 보고했을 때 김 전 의장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조사에서 참모진에게 계엄 상황에서 내 권한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법무실장에게 자신의 권한을 구두로 문의했다는 입장도 특검 측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국회 병력 철수 건의를 받은 기억은 없고 자신은 북한군 동향과 전방 상황 점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0: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국회 병력 투입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 김 전 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만큼 병력 이동 경위를 확인하거나 투입을 만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없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주보배입니다.
1: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트리플 감소는 8개월 만인데요. 정부는 5월부터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6% 감소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3.1% 늘며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석유 정제 생산은 19.4% 급감했습니다. 1988년 5월 이후 37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설명입니다.
3: 석유 정제에서 아무래도 계절적으로도 정제 설비 보수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석유가 19.4% 감소했고요.
2: 내수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3.6% 감소해 2024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항공기 도입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3.6%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감소를 일시적 조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하고 기업 심리지수도 4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중동전쟁 종전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최종 승인에 앞서 합의한 초안을 동맹국들과 돌려보고 있는데 이란 강경파의 저항과 핵 문제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방입니다. 권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승인 전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실무 협의를 마친 양해각서 초안을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회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에는 먼저 60일 동안 휴전을 연장한 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핵 협상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추가 농축 중단,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돼 통행료는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이란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최대 12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을 풀어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재건을 위해서 걸프 국가들이 3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최종 타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제거 지형과 헤즈볼라와의 휴전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 무인기 격추 사실을 알리며 강경 입장 속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 정말 승인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세계의 눈이 트럼프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신우입니다.
5: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13년 동안 한국 축구를 이끌어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사퇴 의사와 함께 대표팀이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게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 1월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 가운데 성남 신규택지 6,300호의 착공 시기를 애초 계획한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6: 온라인 핫

0: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코인 시세, 관련 뉴스 등을 제공하면서 주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다만 실제 주식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1: 네.
0: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 소프트웨어 아웃룩으로 위장하는 버전도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메일함과 흡사한 화면을 통해 주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서 발신자 이재용이 보낸 메일을 누를 경우 삼성전자의 실시간 주가 및 관련 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누리꾼들은 아이디어가 좋다, 회사에서 쓰기 딱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많은 직원들이 주식 때문에 업무는 뒷전이라면서 업무 시간에 일하는 척 위장하고 주식 투자를 알아보는 건 근무 태만이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확실히 주식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0: BTS 공연 바가지에 교회 절이 나선다.
1: 아, 그 BTS 공연이 부산으로 확정되고 나서 그 부산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었죠.
0: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7만 원대 모텔이 143만 원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 네.
0: 이러한 공연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가 이어지자 지역사회가 직접 대응에 나선 건데요. 어제 부산시에 따르면 범어사가 템플스테이를 공공숙박시설로 내놓자 홍법사와 서남사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러한 불교계의 움직임은 기독교계로 이어졌는데요. 수영로교회, 부전교회 등 총 7곳에서 객실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천주교계는 푸른나무 교육관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학과 공공기관도 동참했습니다. 부산대와 국립부경대, 고신대는 게스트하우스와 기숙사를 정상 가격에 제공하고요. 경남 양산철도인재연수원과 부산도시공사도 숙박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범어사 석산 스님은 부산의 자비 사상을 보여주고 보시 차원에서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라며 공정 숙박 확산으로 부산뿐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네, 바가지 요금은 국제 망신이기도 합니다. 꼭 정상화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0: 250달러 트럼프 집회 나온다?
1: 아, 트럼프 집회요?
0: 네, 미 행정부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250달러짜리 집회를 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한 건데요. 브랜든 비치 미 연방 재무관은 직접 집회에 시한 디자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50달러 지폐 중앙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양옆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서명이 각각 적혀있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이 지폐에는 사망한 인물의 초상화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지폐에 반대하던 패트리시아 솔리맨의 인쇄국장은 지난달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을 250달러 지폐에 실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기행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2: 네, 여름을 맞이할 채비라도 하듯이 갈수록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의 마지막 주말과 주일인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6도, 춘천과 대전, 광주 14도로 다소 서늘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31도, 청주 30도, 광주 29도, 서울 2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평년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특히 주일인 모레는 서울도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 자외선이 매우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도 오후 들어 대부분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6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초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월요일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화요일에는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6.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5월의 마지막 주말이 시작됩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시작됐는데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정치를 그리고 내 주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표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쉬운 봄날은 서서히 가고 초여름이 시작되려 합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그래서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족, 친구분들과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환의 뉴스톡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일정이 조금 전 6시가 지나면서 마감됐는데요.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사전투표율 10.39%로 동시간대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이 17.63%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가 8.09%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후 8월 전대 준비를 위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부산북갑 무소속 후보의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회전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0: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CO.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6: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7: 네, 박정희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7: 네,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십니까.
7: 자, 오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아, 6시에 이제 까지 하는 건데 지금까지 집계된 투표율 소개해 주실까요?
8: 네, 일단 6시 기준 투표율은 아직까지 집계 그렇죠. 전달이 안 됐습니다. 예. 5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표율, 누적 투표율, 사전투표 오늘 하루 동안입니다.
7: 예.
8: 5시까지는 10.39% 투표율이 나왔고요. 최고 지역은 전남입니다. 20.5%, 전북이 17.63%,
7: 예.
8: 강원이 13.05%였고요.
7: 예.
8: 그리고 광주를 제외한 서울 등의 대도시는 평균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7: 예.
8: 가장 낮은 곳은 대구 8.09%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8.68%, 인천이 9.05%로 상대적으로는 저조한 사전투표율입니다.
7: 예. 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첫날 표정 짚어주시면.
8: 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낮 12시 30분쯤에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투표소 앞에서 마주쳐서
7: 예.
8: 의견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이 대통령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 계양을이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기표 과정에서 인주가 잘 찍히지 않아서 선관위의 관계자한테 문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7: 예.
8: 이를 두고 투표 용지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무효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7: 예.
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서 투표했습니다. 권력은 총구 아닌 투표장에서 나온다면서 서울을 이기면 전국을 이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월 3일 당일에 본투표를 하기로 했고요. 세종 전통시장 유세에 나서서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7: 예, 자, 사전투표 일단 동시간대에는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6시 기준 투표는 좀 후에 이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면.
9: 네, 뭐 사전투표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본투표 투표율하고 사전투표 이틀간 투표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7: 예.
9: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요.
7: 예.
9: 오늘보다 아마 내일 조금 더 많이 하겠죠. 내일 토요일이니까.
7: 토요일에. 예.
9: 그래서 그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7: 예.
9: 50%를 간신히 넘었는데
7: 음흠.
9: 이번에는 그보다 높을 것 같아요.
7: 음흠.

0: 이제 2018년도가 60% 정도 투표를 했는데
1: 예.
0: 그만큼 될 거냐, 60%까지 근접할 거냐, 60% 이하할 거냐, 이게 아마 이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고
1: 예.
0: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표. 지역에 따라서.
1: 예.
0: 아무래도 이제 보수 우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많이 나오면 이기는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지난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양 그 당에 그 근거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투표율이 공이 낮았어요. 최저 투표율이 광주였고 대구도 그보다 높았지만 매우 낮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격전지 투표율이 어떤 투표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1: 이재원.
2: 말씀하신 대로 22년도 투표율이 50.9%였어요. 그 다음에 18년이 60.2%. 그러니까 10% 정도 차이 난 거잖아요.
1: 예.
2: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사전 투표는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한 시간 전 데이터 보면 한 1% 정도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
1: 예.
2: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18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걸 좀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1: 예.
2: 그렇게 따지면 14년도가 한 56%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전체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1: 예. 김수진 평론가도.
3: 네. 근데 일단 사전 투표 결과만으로 본 투표율, 그러니까 그 전체 투표율이 높을 거냐 낮을 거냐를 짐작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된 것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 그러니까 전체 투표자에서 사전 투표자가 참여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거든요.
1: 예.
3: 그래서 딱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더라도
1: 예.
3: 전체 투표율은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1: 그러니까 원래 투표하시던 분이 그냥 먼저 네. 투표한 그런 느낌이고 전체에 참여는 그냥 큰 모습은 좀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유사할 수도 있다.
3: 네. 그래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전 투표에 의존하거나 더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1: 예.
3: 이제 전체 투표자가 다 같이 커질 수 다고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 특징은 이제 어떤 그 지지 후보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1: 예.
3: 그러니까 부동층보다는 좀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많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일정들 특히 이제 자녀가 뭐 어린이라든지
1: 그렇죠.
3: 같이 가족 나들이를 또 투표 당일에 갈 수도 있는
1: 예. 예.
3: 혹은 주말에 가는 김에 또 투표를 하는 이런 쪽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전 투표하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거 약간이 좀 반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고 이제 문의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요거 갖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그 무효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 뭐 무효표해야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예.
0: 투표 용지가 노출된 것 같지는 않아요.
1: 아.
0: 중앙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1: 예.
0: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예. 그건 문제가 없답니다.
1: 아.
0: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데 투표 용지가 노출되면 당연히 그 표는 무효표 처리될 거고
1: 예.
0: 뭐 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오겠지만
1: 예.
0: 투표 용지까지 그러니까 기표한 투표 용지까지 노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에서야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1: 예.
0: 큰 논란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재영님도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
2: 아니 근데 그 설이 있어요.
1: 무슨 설이요?
2: 그 투표 용지가 보였다.
1: 아.
2: 그래서 대통령이 갔으니까 뭐 카메라라든지
1: 아.
2: 사진 기사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앵글에서 찍혔기 때문에
1: 예.
2: 그 투표 용지가 보였을 수
1: 누구를
2: 있다.
1: 찍었는지 보여지는 그런 용지가
2: 그런 게 보여졌다라고 얘기하는 설도 나와서
1: 아.
2: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대통령직이 날아갈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2: 다만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야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1: 그래요.
3: 지금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기는 했다고.
1: 그 현장 관계자한테
3: 네.
1: 물어보면서 칸이
3: 예. 반만 찍혀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주기는 예. 했는데 근데 지금 선관위의 입장에 나오는데 해당 관리관이 못 봤다.
2: 아 이거 말도 안 되지.
0: 근데 보여주다 못 볼 수 있지.
2: 아니, 그럴 수. 아 정말 난 눈 감고 했어요 그러면.
3: 그럴 수는 있는 게 그냥 예. 그 사람 투표 용지를 안 보고 그 사람
0: 얼굴을 볼 수 보고 있죠. 얘기하니까.
3: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얼마 전에.
1: 아~
3: 제가 오늘 사전 투표를 했는데
1: 예.
3: 어떤 분이 투표 용지를 안 접고 막 그냥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3: 잘못하면 저 무효표 되겠는데 했는데
1: 예.
3: 사무관이 와서 투표용지를 안 보고 이렇게 저 손으로 접는 걸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시는구나 아예. 그러니까
2: 대통령이 가서 이거 반밖에 안 찍혔는데 그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3: 예, 그렇죠.
2: 와, 예. 너무 봐준다.
1: 아니, 봐줄 게 아니라.

0: 아니고 아니고. 아 뭐 그럴 수도 있다.
1: 그게 CCTV 영상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CCTV 예, 영상이 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관리관 본인이 내가 못 봤다라고 해버리면.
2: 아니 근데 예. 국민의힘 쪽의 해석은 민주당 후보 그 이 표기란에 예. 표기한 거를 일부러 노출시켜서 아. 민주당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는 건데 예.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어. 그러려고 일부러 그걸 노출을 하게.
3: 아니 예. 뭐 대통령이 민주당 찍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뭐 누구를 찍었을지 명확하게 그냥 예측 가능한 것 같긴 한데.
2: 그것도 모르는 거지.
0: 아 그럴 수 있다. 아, 예.
3: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반드시 노출된 사진이 있으면 봐야 되겠네요.
0: 예 아무튼 뭐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2: 그렇죠.
0: 지켜보시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방선거 이제 6월 3일 딱 끝이 나면 그 이후에 또 전국은 새롭게 정계 개편 시나리오도 뭐 여야 혹은 진보 보수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한겨레발로 나왔습니다.
1: 네, 한겨레는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사의 표명서를 보도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에 의하면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가 끝나는 주말께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김 총리와 가까운 또 다른 인사 역시도 전당대회 출마는 정해진 것이고 돌발 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기사로 인용을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김 총리는 지난 5월 19일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0: 예.
1: 그에 앞서서 지난 11일 1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잇따라 식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김 총리 사의 표명설에 따라서 후임 총리 후보군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강훈식 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민주당의 한정혜 정책위의장 등이 거명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예, 자 김민석 총리의 지방선거 후 사의 표명설. 뭐 일각에서 이미 예측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뭐 대통령의 뜻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박 의원님
2: 만약 지방선거 직후에 사의를 표명한다면
0: 예.
2: 이미 대통령한테 내부적으로
0: 정리가 끝났다
2: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요?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면
0: 예.
2: 이게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더라도 후임 총리가 지명돼서 국회 청문회 거쳐서
0: 그렇죠.
2: 이 업무를 취임하기 전까지 예. 한 2주 이상 필요해요. 20일 정도 필요하거든요.
0: 바로 시작한다 해도.
2: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직후에 사의를 표명해도 6월 말 가까이 돼야 자유의 몸이 되거든요. 8월 전당대회면 전당대 일정을 감안하면 굉장히 급해요.
0: 빠듯하네요. 네,
2: 굉장히 빠듯합니다.
0: 예, 예, 예.
2: 그래서 저는 뭐 저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리고 총리실에서 부인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0: 그쵸?
2: 그래서 전당 뭐 지방선거 직후에 별 문제가 없는 이상 사의 표명을 할 것 같은데요.
3: 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요.
0: 아 별로 안 놀랍다.
3: 뭐 6, 7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의 서울시 후보는 누구야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3: 그때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 대표로 그때 이미 벌써 가르마가 타지면서
0: 예.
3: 이제 그럼 서울시장 누구 시켜야 되냐 이러다가. 정원 어때? 이래가지고 그냥 일을 한번 내주고 검증 안 된 후보를 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이미 벌써 김민석 총리의 사퇴와 당대표 출마는 예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0: 자 향후 이제 전당대회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김수인 평론가도 정리해 주시면
1: 네 일단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이 여부가 크게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0: 이제 예.
1: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우세하다 이런 관측이 많이 있지만 설령 승리한다고 해도 지금 전라북도지사 선거
0: 그렇죠.
1: 같은 경우에 이제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0: 예.
1: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좀 묘한 것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선거 결과로 좀 타격을 받는다 했을 때
0: 예.
1: 그러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 대항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게 꼭 김민석 총리라는 법은 없다.
0: 음흠.
1: 뭐 이런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0: 음흠.
1: 그리고 지금 선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설이 왜 흘러나왔을까 혹은 흘러나온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했을 때
0: 예.
1: 근데 조금 묘한 것은 이게 한 가지 소식만 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0: 예.
1: 김 총리가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외에 다음 총리 후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 예.
1: 혹시 이제 이게 뭐 의도적인 것인지
0: 네.
1: 아니면은 결과론적으로 볼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강우식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이 부분이 그 충청도라든지
0: 네.
1: 이쪽에 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0: 충청도가 좋아할 소식입니까?
1: 일단은 예전에 그

0: 국민의힘이 그 박근혜 정부 때도
1: 이완구
0: 총리가 될 때 그때는 뭐 여야 없이 네. 그 지역구 안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다 반겨야 될 뉴스로 비춰져서 네. 사실 역대 정권마다 항상 충청도 총리 카드가 나왔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거론되거나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전북이 또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한 18% 그러니까 5시에 그 17% 넘었었는데 이것도 전북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2: 지금 최고 투표율이죠. 예,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 열기가 지금 뜨거운 거고 예.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기세랄까 이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예. 급기야 뭐 현수막을 일제히 네가티브 현수막을 내거는
1: 아 그래요.
2: 예, 전북에서 민주당이 아, 예. 김관영 후보를 향해서. 그것만 보더라도 선거가 굉장히 다급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고 김관영 후보는 아예 공공연히 그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지면 대통령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나는 어쨌든 이기면 그 내가 이기면 지도부가 바뀔 거고 난 9월에 복당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정청래 앞길 맞겠다. 이거를 본인 선거의
1: 전략이에요, 사실상.
2: 최대 전략으로 지금 삼고 네,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민심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호남 민심을 예. 이, 얻으려고. 예. 지난 대선 때 호남 선대본부장을 자임하고 그렇게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기반으로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했는데 그 호남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많이 달라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얘기 또 잠시 후에 여의도 외전을 짚어보고 서소문 고가차도 분기 사고 이걸 두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오늘 했습니다.
0: 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공사원청, 하청업체의 본사나 현장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3일 만에 강제수사 착수였고요. 압색에는 경찰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또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공사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와 CCTV를 통해 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예,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강력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오세훈 죽이기 선거를 위한 노골적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 후보는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의 하명 수사 지시를 내렸다면서 날이 밝자마자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 후보가 재직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심장부를 들이닥쳤다라고 하면서 유례없는 야만적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서울시청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져서 가져가보라. 어떻게든 억지로 짜맞춰보려는 그 거짓과 왜곡의 퍼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는 그 뒤에 숨어있는 행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예, 자 경찰의 압수수색. 이거 진상규명을 위한 또 필요한 과정일 것이냐 아니면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수사 개입이냐 이러한 뭐 논란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재용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3: 당연히 선거를 앞둔 그것도 사전투표 첫날 대통령이 어제 이거를 지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뉘앙스를 풍기고 그다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죠.
1: 네.
3: 누가 봐도 이거는 선거 개입이고요.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민주주의 그 유권자의 선택을 교란시키기 위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본인들은 지금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그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위 우리가 계속 들었던 도기본. 그렇죠? 거기 들어갔는데 그 도기본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과 내일 서서문 그 남아있는 구조물 있잖아요.
1: 예.
3: 그걸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한 그 작업에 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아니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철거된 다음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막고 첫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1: 박 의원님.
2: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1: 네.
2: 당연히 뭐 당혹스럽고 또 불쾌하고 할 텐데 그러나 선거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멈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하나의 수사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면 압수수색이야 불가피한 예, 그런 예.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을 낳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오세훈 후보 측에서

0: 저렇게 반응을 할 거고. 근데 선거에 실제 영향을 이게 얼마나 크게 미칠 영향이 크겠냐 보면
1: 예.
0: 저는 압수수색도 그에 반응하는 오세훈 후보 측의 격렬한 반응도 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이쯤 되면 표 찍을 사람들의 마음은
1: 정해졌다.
0: 대충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압수수색 때문에 와, 오세훈 쪽이 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래서 네. 표심을 바꾸거나 반대로 이거 너무 안 해 그래서 표심을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2: 저는 너무 한 해는 항상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1: 예.
2: 특히 거대한 권력이 압박을 하는 모습은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굉장히 빠르게 퍼질 수도 있고 그거는 아, 안 그래도 지금 너무 과도한 권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균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국민의 힘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아 못하고 있었으나 이거는 좀 아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급속도로 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1: 그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네요.
2: 아니 유리하다기보다는 오세훈 후보는 최소한
1: 예.
2: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정원호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원호는 마마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후보 정도 표현했어요.
2: 네. 정원호 후보는 예. 마마보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 다 뒤에 숨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걸 보면 진짜 본인들이 봤을 때 정원호 후보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수인 평론가요?
3: 네. 근데 일단 압수수색이 오세훈 후보한테 불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압수수색 정도가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이미 재판에 기소가 돼 있는 건이 있잖아요.
1: 예,
3: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예. 근데 그게 사실 오세훈 후보한테 별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못한 것처럼 압수수색이라면 사실 좀 수사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1: 예.
3: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혹은 거꾸로 그러면 오세훈 후보 쪽에게 유리하게 역풍이 불 거냐. 근데 이것도 아닐 것으로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러면 정치 탄압의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1: 예.
3: 서울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시기반 예. 시설본부라든지 또 업체들도 많이 껴있거든요.
1: 그렇죠.
3: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이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어제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또 이따가 연도 외전에서 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좀 해볼 텐데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을 끝에 이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안 됐고 퇴임 기자회견했습니다. 어떤 말씀했나요?
3: 네, 내일 퇴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년간 임기 중 가장 잘한 일로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한 일이라고 꼽았고요.
1: 예.
3: 그 밖에도 국민연금 개혁,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입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39년 만에 개헌 시도가 무산된 점에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못했던 개헌을 진척시킬 거라면서 개헌으로 개헌의 방벽을 세우지 못하면 후회스러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8월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 의장은 말을 아끼면서 당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이라고만 역할을 하겠다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3: 또 복당 이후에 예전 자신이 활동했던 을지로 위원회에 다시 복귀해서 활동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1: 예, 저 우원식 의장 2년 임기를 마쳤는데요. 저 활동 평가 짧게 들어볼까요?
0: 저는 뭐 그 12.3 계엄을 막은 것만으로도 우원식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는 그런 업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1: 국회의장으로서?
0: 네, 물론 뭐 그 순간에 민주당 쪽의 의장이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1: 예.
0: 자칫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가 그 상황에 질서 있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1: 예.
0: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어쨌든 계엄 해제의 결의를 이끌어냈고 국회가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것만으로 우원식 의장은 정치를 마치는 날까지 까방권을 획득했다. 저는
1: 까임 강직권이라고 합니다. 네. 까방권 혹시 모르실까 봐. 예, 비판 방직권. 자.
2: 저는 뭐 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로텐돌에 모여가지고 빨리 진행합시다라고 고정을
1: 들
2: 때 이 중요한 역사적 절차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절차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모습은 인상에 남습니다. 그래서 계엄 저지 의장으로서는 큰 역할을 한 거는 맞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아마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본인의

0: 2년 의장 생활을 끝까지 뭐 역사에 남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스텝은 제가 민주당의 그 개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1: 예, 그 관심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승희 평론가 짧게 네. 말씀입니다.
2: 네, 일단 국회의장이 초당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계엄 해제는 뭐 국민적인 공론이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 나갔다 이 부분은 업적으로 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논쟁적으로 남기는 부분은 이를테면 개헌이 실패한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또 최근 지방선거에서 몇몇 후보들의 후원 회장을 맡았거든요. 아. 이건 이제 기존의 어떤 중립적 의장의 모델하고는 또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하는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하원의장이 사실 당파의 수장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원래 중립적인 지위로 그대로 남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인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 예,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김승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쏘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7: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금요일 코너 여의도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1: 자, 그레이스 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1: 예, 댓글에는 오. 정옥임 여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아,
8: 정 여사님.
1: 네. 정 여사님 그레이스 정. 아주 타 방송에서 그 정옥임 여사님을 너무 함부로 그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걸 막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8: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저희는 네. 정말 예우를 하면서 그 의원님을 모시고 있는데
8: 그런 건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1: 아, 네. 아, 저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 아, 방송에
9: 해보세요.
1: 대해서.
9: 해보세요.
8: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1: 그래 잘했어요. 이러면 이동학 최고한테 시켜야 되고 아, 예, 우리 정홍희 의원님 함부로 저희는 그 시키지 아유. 않습니다. 자,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9: 해도 되는데.
8: 시켜 빨리 일을
1: 아, 시켜. 그런 거 좋아하시네. 아, 그런 거 좋아요? 아, 빨리 네, 시켜. 한 판 살짝 아유. 해주세요. 예.
9: 아 정말?
1: 예, 한 판 승부 구독과 네. 좋아요. 예.
9: 한 판 승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1: 야,
9: 오늘
1: 예,
9: 많이, 안 많이 안 나오기만 해봐.
1: 많이 안 나오기만 해봐. 이동학 최고는 사전 투표 하셨어요 오늘?
8: 저는 내일 하려고 합니다.
1: 아 내일.
8: 네. 아 내일 오전에 내일. 하려고 합니다.
1: 아 내일 네. 오늘 바쁘셨구나 그죠?
8: 네 오늘. 네. 네.
1: 정 의원님 하셨어요?
9: 아니요 안 했어요.
1: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예 본투표 때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지금 여야가 승리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민주당은 우세 9곳, 접전 6곳, 열세 1곳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 우세 2곳, 접전 7개, 열세 지역 7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학 최고 지금 민주당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8: 접전 6곳 여기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정성스럽게 다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1: 정성을 다하자.
8: 실제로 상당히 많은 선거운동원들이 고생스럽게 지금 한 번 한 번 더 설득하는 작업

0: 하고 있고 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절하면 통한다. 아. 끝까지 호소하는 거죠, 뭐.
1: 정 의원님, 자, 국민의힘 승리 기준을 한번 정해주시면.
2: 승리 기준은 당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 네. 부산.
1: 서울, 부산.
2: 서울, 부산에서 안 되면 책임져야죠.
1: 아, 네. 서울, 부산.
2: 네. 어허. 지금 와가지고 뭐 대구, 경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허황된 얘기예요.
1: 허황된 얘기야.
2: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3: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2: 하나만한 얘기. 아니, 본인이 한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3: 아, 그렇죠. 저도. 네.
1: 서울, 부산을 얘기했습니다.
2: 본인이 한 얘기.
0: 얘기. 맞아, 인터뷰에서 한 얘기죠.
4: 아. 네. 아니 근데 네. 전 서울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네. 서울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 때문에 이겼다고 아니 뭐 안 나타나준 것이 이기는데 도움이 됐다면 그건 맞는데 서울 선거에 직접적으로 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본인이 성공적으로 치른 선거다 서울이 이기면
1: 전략적으로 잘 관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 에이 왜 그러세요?
5: 아니 그래서 밥 숟갈 놓으려고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서기 시작했잖아요. 시당하고 상의도 없이 후보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래서 그걸 막 이제 확대하려고 하다가 지금 서소문 사고로 인해서 멈췄는데 예.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수치상 예. 여론조사 흐름상 조금 해볼 만하다 싶으니까 예. 나중에 본인이 공치사를 하려면 서울 지역 뭐 행보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어허.
5: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선거 마지막까지 예. 장동혁 대표하고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장면조차 만들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이제 이 차단벽을 치고 있는데
1: 예.
5: 글쎄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이번 선거를 원천적으로 힘들게 만든 원인이 본인한테 있는데
1: 아하.
5: 그때 가가지고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게 그 설득력이 있겠어요?
1: 예.
5: 저는 국민의힘은 뭐 비대위는 거의 예정된 수준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비대위가 얼마나 갈 거냐,
1: 예.
5: 언제쯤에 전당대회를 열릴 거냐, 어떤 이제 이 선수들이 출전할 거냐, 뭐 이런 게 선거 이후에 많이 회자가 되겠죠.
1: 자 일단 투표율 자체가 일단 역대 지방선거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첫날은 그렇다는데 정 의원님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 대표는 본 투표나 하겠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일 한다. 뭐 이렇게 분산 투표 전략을 하고 있는데.
2: 네, 요 분산 전략. 투표 전략이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소위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1: 예.
2: 조금 그 의구심을 갖는
1: 예.
2: 그런 그 자당의 예. 인사들이 꽤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예. 하는데요.
1: 예.
2: 원래 그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사전 투표를 독려했던 정당이에요. 국민의힘도
1: 예, 예,
2: 그리고
1: 예.
2: 지금 사전 투표율 가지고선 소위 이념의 왼쪽이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돼버렸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그런 논란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1: 예.
2: 보수 정당에 대한 그 뭐랄까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 그것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1: 예.
2: 아무튼 뭐 분산 투표 전략을 한다고 하니까
1: 예.
2: 하나보다 하는 겁니다.
1: 예,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좀 짚어볼게요. 자, 일단 경기 평택을 최대 격전지고 저희 한판 승부에서 이제 다섯 분의 후보자를 이곳에 모여서 그 토론도 진행했는데 그 단일화는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저희 토론 때문에 더 단일화 어렵게 된 것 같긴 한데. 자,
0: 애초에 단일화를 예. 목표로 한 토론회도 아니었을 거고요.
1: 예, 그렇죠.
0: 그런 마음을 예. 아예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잘 드러내고 상대방을 잘 이렇게 눌러서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표를 극대화한다. 아마 그 다 그런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토론회 저 봤거든요.
1: 예.
0: 좀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끝까지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1: 저희 진행이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0: 아니면... 아니, 진행은 상당히 뭐 또 유리하게 하셨는데
1: 예, 예.
0: 후보자들 간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1: 공방이.
0: 오가는 게 예. 그래서
1: 공방이.
0: 저는 이거는 이 앙금은 이번 선거의 어떤 성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1: 예.
0: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두고두고 갈 것 같다. 상당히 무거움을 민주당이 선사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1: 예.
0: 계속 보기 어렵더라고요.
1: 네. 정 의원님은?
2: 정말 재미있었어요.
1: 토론회. 네. 평택을 토론회.
2: 어떻게 이렇게.
1: 한파승부.
2: 예. 예. 정말 무슨 저그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거나
1: 네.
2: 극본을 써도 이렇게까지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꿀잼을 새록새록
1: 예, 예.
2: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1: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데 우려하셨지만
2: 사실 예. 토론 중에서
1: 예.
2: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물론 본방은 안 봤지만
1: 예, 예.
2: 아주 기다.

0: 아마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 정치의 축소판이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1: 예예. 예. 박 의원님도
2: 예. 뭐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있었던 모든 토론을 다 포함해서 가장 예. 재미있는 토론이었고
1: 평택을 토론
2: 가장 뜨거운 토론이었죠. 예, 예. 그리고 원래 선관위 토론은 이 룰 자체가 재미없게 설정이 돼 있어요.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3: 다더라고요.
2: 네, 그에 비하면은 뭐 그 토론은 아주 후보들 간에 작심하고 나와가지고 서로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예. 그런 토론이었는데 예. 앞서 이동학 최고 얘기했던 대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사이의 관계가 한동안 굉장히 서먹할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물론 양당 다 이제 통합이라는 선거 이전에 전제했던 그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아니 저러고 돌아서서 통합이 금방 되겠습니까? 물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자면 조국 대표가 이기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통합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지분이 좀 더 늘어나고 예. 목소리 힘이 실릴 수 있는데 지면은 그때는 통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해돼가지고 흡수되는 경로를 걷지 않을까
1: 조국혁신당에
2: 예, 싶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김용남 후보가 이기면 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1: 예.
2: 분해돼서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민주당도 만약 김영남 후보가 지면은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분화잖아요.
1: 예.
2: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나올 거예요. 전당대회 앞두고서. 정청래 대표 책임론으로 당연히 귀결이 되겠죠.
1: 그러네요.
2: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이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여러 후유증 이런 걸 남기는 결과가 나올 거고 지금 황교안 후보하고 유희동 후보 간에 예.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 그날도 유희동 후보는 이제 단일화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또 뭐 기자회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1: 배신자 유희동
2: 예, 분위기 깨진 상태로 갔는데
1: 예.
2: 오늘 또 황교안 후보가 예. 이유가 있으니까 6월 3일까지 투표하지 말아달라
1: 당일 투표해달라
2: 근데 그 이유가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지 예. 아니면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기 때문에 예.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건지 아직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1: 당일 그 투표날 아니 그 토론날 유희동 후보 활약도 좋았거든요.
0: 네.
1: 어떻게 보셨어요, 유희동 후보?
0: 저는 그 유희동 후보와 네. 조국 후보의 설전을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그 예. 유희동 후보가 정치인 조국의 밑바닥까지 전부 이렇게 마치도
3: 슬라미처럼.
0: 네.
1: 슬라이스.
0: 슬라이스를 치듯이 예. 다 보여준 대목이었거든요.
1: 예.
0: 예를 든다면은 딸이었나 아들이었나 인턴십과 관련해서 인턴십 예정 뭐 증명서 이런 예. 거를 허위로 쓰셨죠? 그랬더니 썼으면 썼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1: 예.
0: 다툼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를 여러 번 얘기함으로써
1: 예.
0: 그 많은 그 청취자들로 하여금 과거의 그 2019년의 조국 사태를 다시 한번 그 환기시키는
1: 예.
0: 계기가 되지 않나. 그 외에도 뭐 그 김용남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1: 예.
0: 유희동 황교안 사이의 그 예. 설전도 상당히 흥미롭게.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은 지금도 피가 마르고 있겠네요. 두 사람 빼고는.
3: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1: 예.
3: 이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
1: 예.
3: 그냥 비등비등하다고 얘기를 하고 세 명이
1: 경합. 예.
3: 경합인데 민주진영에서는 누구를 뽑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논쟁이.
1: 예. 예.
3: 예를 들어서 조국 지금 혁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세력을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만든 지지 세력이 아니고 민주당의
1: 예.
3: 분열로 인해서 만든 단기간의 지지 세력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유시민 작가도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그 예.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이게
1: 예.
3: 심각한 그 내부 분열이 있나 보다라는 시사하고 있고 유희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는 질문이 누가 이기냐가 아니고
1: 예.
3: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냐에 대한 질문이 꽂혀 있기 때문에
1: 예.
3: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결국에는 단일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황교안 대표가 왜 3일까지 기다려달라 했냐라는 것은 단일화를 시사했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4: 저는 이게 가능성의 예술이 정치다 이렇게 네. 규정하는 경우 많잖아요.
1: 네.
4: 그거를 상정해 놓고 봤을 때 황교안 후보가 그런 글을 올린 게 조금 의미심장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 대목에서 본인이 본 투표, 전략적 분산 투표 하겠다라고 하는 점하고 맞물리면서 합당 카드를 뭔가 받으면서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0: 저만의 소설일까요?
1: 예예. 예.
0: 네, 약간 그런 가능성도.
2: 뭐 황교안 후보는 최대치로 합당이나 이런 것까지 요구할 텐데. 예. 국민의힘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0: 근데 아니 장동혁 대표하고는 결은 맞잖아요.
2: 아니 그런데 네.
1: 되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유시민 작가 얘기를 막 우리 이재용님 하셨고 오늘 그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3: 그 지금은 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안 하겠고요.
4: 네.
3: 그러니까 예컨대 그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레이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요.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요.
4: 네.
3: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4: 네.
3: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 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우리가 후보 냈으면 잔소리 하지 말고 이 국짐 제로의 대의에 동참하는 자라면 다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너네 당원들이나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1: 네, 자 일단 유시민 작가 민주당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딱 귀에 꽂히네요. 불확실합니다.
0: 아니 불확실하지 않죠.
1: 아 불확실하지 않아요?
0: 집권 여당인데 뭐가 불확실합니까? 아니 선거에서 예. 이겨야 되는 것이고 예. 당연히 이제 그런 수를 당으로서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분산되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아마 저는 유시민 작가 뭐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뭐 나름대로 좋아하는 면들도 있고 그런데 예. 만약에 조국 후보가 저 위치에 없었다면 저런 논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사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논평이고 저 논평과 관련돼서는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1: 예.
0: 저처럼 아니 논리적이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조국 의원님은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5: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지난번에는 조국을 찍어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 대통령 직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1: 이 내용이?
5: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엮여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 예.
5: 민주당 안에 가장 큰 세력이 누구를 중심으로 있을까요? 공소취소 모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는 자신이 명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1: 예, 예.
5: 저는 이거 대통령 직격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너무 오바하는 겁니까?
1: 뉴 이재명 세력 혹은?
5: 뉴 이재명 세력이 그 뉴 이재명 세력의 핵심이 누구겠어요? 이재명이지. 안 그래요?
1: 예.
5: 뉴 이재명 세력의 핵심이 뭐 다른 사람일까요?
1: 박 의원님?
2: 호가호의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는
1: 거죠. 호가호의 세력.
2: 대통령을 직격할 수는 없고 유시민 작가가 또 그렇게까지 용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1: 예.
2: 이른바 문조털레이로 말을 본인이 썼는데
1: 예.
2: 이제 그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의 미래가 불확실한 건 아니고 다만 그 점은 공감해요. 민주당이 공천했다면 그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든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거는 당원들의 뭐랄까요 자유의지 혹은 당원들의 이 정치의식
1: 예.
2: 이런 것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저 폭력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1: 예, 예.
2: 그 단순하게 제어하려는 거고 민주당 당원들은 조금 달라요 국민의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1: 예.
2: 저 사람이 우리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인지
1: 아.
2: 아니면 민주당의 역사나 전통에 맞는 이제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당원들이에요.
1: 예.
2: 때문에 지금 평택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이런 건 당 지도부가 조금 더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발휘해줘야지 찍어 누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북에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그게 찍어 눌러지냐고요. 안 찍어 눌러지고 오히려 반감만 더.
5: 전북에서 찍어 누른 건 그 문제 털레이.
2: 아니 어찌됐건. 어찌됐건 거기도 어찌됐건 거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논리가 우리가 공천했으니까 우리 후보를 찍으라는데
1: 예.
2: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5: 예. 아니 저도 그 말씀엔 동감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만약에 유시민 작가가
1: 예.
5: 앞에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구 하라라는 식의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본인이 지적하는 거는 일견
1: 예.
5: 저는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2: 본인도 그러셨어요.
5: 자 바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0: 하는 거야. 그 외에 저기 뭐야 법무부 장관 예. 입시 비리가 났을 때 예, 예. 그때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얘기 제가 입으로 담지 않을래요. 왜냐하면 예. 정확한 워딩이 아니면 나중에 또 이게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1: 근데 예, 그 당시 지혜로우십니다.
0: 동양대 예. 총장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예. 소위 자기가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했었어요.
1: 예, 예.
0: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정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세상에 조국 혁신당 친박 연대 이래 제일 웃기는 정당 이름이 저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시민 작가의 장점인 그 예봉으로 아. 이거에 대해서 그 상당히 촌철살인을 했었어야죠. 이것도 너무나 그날 지난번에 말했듯이 뭐 우리 편 무슨 편 하듯이 지금 편 갈라먹고서 내 편은 다 옳다라는 그 의식 수준은 거의 유사한 거 아닌가? 궁금해서.
1: 궁금해서.
2: 네. 저는 이제 내부에서 싸우더라도 예. 어느 정도의 선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1: 예.
2: 그러니까 문조털레유로 공격하는 거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 아. 왜 자꾸 우리들 스스로가 이격거리를 넓히고
1: 아.
2: 상대방이 이간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1: 예.
2: 그런 측면에서 선을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후보자들 토론에서 이제 불편하게 봤다고 하는 거고 유시민 작가가 지적하는 부분대로 이제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민주당의 다음은 뭐지? 뭔가 연합정치하고 연대정치하고
1: 아, 예.
2: 그러기 위해서라도
1: 아하.
2: 조국 대표가 입성하는 것이
1: 예.
2: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1: 예.
2: 하는 그 사이에
1: 예.
2: 조국 후보는 지금 합당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1: 예.
2: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위해서 조국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1: 예.
2: 조국 후보는 이미 민주당에 합당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1: 예.
2: 결과적으로 누구를 찍든 다 그냥 민주당 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런 논평이 이제 저는 사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려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게 훨씬 더 그게 맞죠.
3: 그러니까 이게 그 노선 혹은 정체성 에 따른 지난번에 ABC론도 그렇고
1: 맞아요.
3: 갈등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권력 투쟁입니다.
1: 이게
3: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는 곧 차기 그 총선의 공천권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폭발력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당원도 아니고 본인이 형식 정치를 떠났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 권력 투쟁에 왜 저렇게까지 뛰어든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체성 문제라면 외부의 관전자이자 관찰자로서 다른 방향으로 저 유시민 작가의 조언이든 충고든 저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권력투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굉장히 날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오늘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1: 예.
3: 과거에 자신이 모였던 모습을 막 부정하잖아요, 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민주당이 워낙 영향력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1: 예.
3: 유시민 작가 얘기에 또 공감하고 그 흐름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저게 좋은 모습일까 싶습니다.
1: 예, 자 부산.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생을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부산 부산 북가 후보들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하정 후보가 또 특이하게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함께 두 분이 함께 투표를 했고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아니 투표도 혼자 못하냐 라면서 또 굉장히 비판을 했고 심지어 전재수 후보가 안쓰럽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이제 전재수 후보가 지금 눈물도 좀 보이면서 하정 후보 지원 유세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재영 의원님.
4: 그냥 한동훈 후보한테 여론 조사를 보면
1: 예.
4: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1: 부산 북갑 여론이.
4: 네,
1: 예.
4: 부산 북갑 여론이.
1: 그래서
4: 이 추이는 지금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1: 예.
4: 그 지금. 전재수하고 하정우가 같이 투표를 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예, 오늘 첫날.
4: 예, 그만큼 하정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북갑의 상징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전재수고 전재수의 마지막 제발 우리 하정우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1: 예.
4: 다만 그게 유권자들한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2: 아니 혼자 투표도 못하냐 이런 얘기는
1: 예.
2: 제가 볼 때 한동훈 후보의 격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논평이에요. 이런 논평을 하면 아니 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셋이 할 수도 있는 거지. 더더군다나 전재수 후보하고
1: 예.

0: 는 본인 성공도에 도움 안 된다.
1: 맞습니다. 어.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형이 없잖아, 형이. 아, 한동훈 후보는.
2: 한동훈 후보 같은
1: 경우는 형이 있는데. 예.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예.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죠.
2: 예, 여론조사 10%
1: 이상 예. 여론조사 상승세가 있었고. 이게 전재수 후보, 아니 저 하정 후보를 이기는 게 한두 번 나오면 모르겠는데 꾸준히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흐름은 있는 거죠. 다만 여전히 최종 결과는 열어봐야 한다.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2: 오차범위 내에서.
1: 그리고 저는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 유심히 보는데 추세상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20원짜리에 있어요. 그 20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가.
2: 예.
1: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20을 넘으면 한동훈 후보는 상당한 차질이 와요. 그래서 누가 이겨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일 텐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다. 열어봐야 된다.
2: 예, 정 의원님 토론도 보셨어요? 부산 북값 토론?
3: 네, 재밌었어요. 아우, 하정우의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2: 아,
3: 어떻게 그렇게 코믹할 수가 있어?
2: 칭찬이 아니네.
3: 하탈탈이 아니야. 하발끈이야.
2: 하발끈
3: 아니면 화딱지. 아주 화가 잔뜩 났어. 그래가지고선 그 열심히 그 공부했구나.
2: 예.
3: 검사 취조하는 겁니까? 근데 본인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인 것 같아.
2: 하정우
3: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라 그래갖고 하는데 예. 검사 취조하는 겁니까?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2: 예.
3: 그 부산에 특히 북갑 시민들이요. 제가 예. 부산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2: 돌렸어요 또 취재를. 예.
3: 마음은 부산 시장은 전재수를 뽑고 싶은데
2: 예.
3: 이 보궐선거는 한동훈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2: 아.
3: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2: 아.
3: 그러다 보니까는
2: 예.
3: 이제 소위 그 한동훈을 응원하는 측에서
2: 예.
3: 그러면 시장은 그냥 원하는 사람 뽑고
2: 아.
3: 후보 국회의원도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2: 아.
3: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라는 우스운 이야기도 들리는데
2: 예.
3: 근데 보통 이런 이제 그 사전 투표가 됐든 투표할 때
2: 예.
3: 보통 이제 본인이 혼자 당당하게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부인을 이제 동반해서 가든지 그러는데 전재수랑 같이 가니까 그런 소리 들을 만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계속 뭐에 이렇게 얹혀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줬잖아요.
2: 예.
3: 심지어는 왜 그 선거 공보물에
2: 예.
3: 전재수 얼굴이 있고
2: 예.
3: 본인은 D를 보이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전재수 의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 예.
3: 그리고 어제 그 토론 얘기를 하자면 진짜 제일 앞건이
2: 예.
3: 구형과 선거의 차이를 몰랐다라는 거.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년
3: 선거.
2: 구형했는데
3: 선거를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선거라고.
2: 예, 예, 예.
3: 근데 그거는 진짜 그거하고 공소취소에 대한 그의 입장
2: 예.
3: 이런 거는 아마 유권자들이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쳐다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네, 박재홍 양판승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토론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과 주일인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한낮이 되면 체감온도가 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6도, 춘천과 대전, 광주 14도로 다소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청주 30도, 강릉 31도, 대구가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평년보다 좀 더 덥겠고요. 주일인 모레는 서울도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덩달아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모두 높게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분들은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Don't you know
5: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이렇게 산책해 놨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토론 맛집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의도 외전 이어갈 텐데요. 지금 선거 막판에 전현직 대통령들이 등판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역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신스틸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안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보이면서 이 선대위원장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의 활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1: 유영하 의원의 기획.
0: 아, 그래요? 네,
1: 그리고 여기에 철저하게 배우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배우.
0: 배우.
1: 우. 네, 배우로. 그러니까 메시지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 결국 다 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주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소화하면서 지금 다니는 건데 제가 볼 땐 뭔가가 뒤에 이제 이 지방선거 이후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고 예. 거기에 철저하게 지금 활용 또는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예. 근데 이것은 그럴 만한 또 사연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탑 선대위를 만들었잖아요. 장동혁 대표
0: 그렇죠.
1: 중심으로 원탑 선대위. 근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가봐야 별로 이렇게 뭐 생색 낼 만한 데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런 선대위 처음 봤는데 예. 유세단을 안 꾸렸어요. 유세단 없는 선대위에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다 모든 게 다 원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이벤트를 해갖고 운동원들 같이 하고 혈기 왕성하게 만들어주고 힘도 나게끔 하고
0: 그렇지, 그렇지.
1: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 부를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 그 부를 사람 마저도 지금 부르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요청을 하는 게 이제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
0: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죠. 지금 이제 내려가요.
1: 그렇죠. 부산에. 이거는 과거 20년 전에 친이 친박 대결을 다시 한번 이게 상기시키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수도권 영향 그리고 뭐 일부 충청권까지 네. 저는 좋은 영향이 끼쳐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0: 유세단 없다니까 우리 정 의원님이 계속 웃으셨어. 이 비판이 뼈 아프셨나 봐. 뼈 아픈데 웃음이
2: 아프죠.
0: 나와.
1: 네. 아무도 안 한다고 했나 유세단?
2: 아니 생각해 보니까 대표 처음 해보잖아. 몰랐나?
0: 아 만약에 우리 조국 의원님 같은 분이 딱 뜨면 조국이가 다 알아봐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2: 아니 근데 그거 놀랍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 표가 붙잖아요. 보수가 결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후보들이 잘하는 거다. 정말 잘하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세상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예. 진짜 피눈물 나게 박수 쳐주고 싶은 일이네요. 정말로.
0: 이재용 의원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3: 아니 그냥 장동욱 대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번 서울 선거에서는 그냥 잘 안 나타나시는 게 좋겠다.
0: 이재용 의원님은 약간 서울시장 얘기하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장 얘기합시다. 해보세요. 네. 자, 해보세요.
3: 딴 거 얘기 끝났어요?
0: 예, 해보세요.
3: 뭐 평택, 부산 다 들리고 오셔가지고. 그냥 뭐 어제 토론, 무슨 얘기부터 해요?
0: 토론 평가부터 해주세요.
3: 토론 평가. 오세훈은 진짜 안정적이었고 안정감이 있었고.
0: 아, 그랬구나.
3: 다음 4년을 시켜도
0: 자녀 문제가 없었고요.
3: 잘하겠다. 진짜 마무리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0: 정원호 후보는?
3: 정원호 후보는 아까 유시민 작가가 말한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그 함량 미달을 대통령이 찍어내렸는데 결국에는 그 미천이 어제 드러난 게 아닌가.
0: 뭐 찍어내린다는 표현은 다소.
3: 그거 맞잖아요. 근데.
0: 픽이다. 이 정도.
3: 픽. 픽하고 찍어내리는 거 뭐가 달려요?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우리
0: 찍어내는 너무 좀 강제적인 의미고 뭐 좀 그런 게 느낌이 있고.
3: 아니 저는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아까 한참 유시민 평택 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이게 권력 투쟁이라고 우리 박원순 선배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본질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오 정말 이상해요. 왜냐하면 뉴 이재명도 보통 우리가 뉴자를 앞에 붙이면 이게 이념이 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이거 이념 전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서울 선거가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는 박주민 후보가 훨씬 더 민주당인 정체성 갖고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원호 후보가 이름 한마디 회의 때 했다고 해서 저렇게 떠버리는 걸 보면서 저기는 진짜 검증도 없고 안 하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픽하면은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한 2개월 동안 예. 탈탈 털린 거죠. 그래서 어.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함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런 부분을 보면은
0: 자, 이도학 최고.
3: 잘했다고 생각하는
4: 거지. 예. 토론이 아니고 거의 비방 수준.
0: 비방이야. 자, 이제 민주당에 기회를 줄게. 자, 민주당 네, 이도학 최고.
1: 대통령께서 픽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불이 끼얹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저변에 이 숯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숯이 활활활 타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예. 불씨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컨대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눈 엄청 많이 올 때 예. 눈에 대한 칭송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눈을 깨끗하게 치워놓으니까 사고가 안 나잖아요.
0: 성동구에서?
1: 네. 근데 유독 모든 지자체가 사실은 그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유독 성동구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 전에 수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0: 예. 예.
1: 반지하 문제가 생기니까 전수조사하겠다. 하니까 실제 자기가 한 말을 지켜서 전수조사 해버립니다.
0: 예.
1: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처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 다 정책안 만들어가지고 다 이행을 하는 거예요.
0: 예.
1: 작은 일도 소중히 하니까 그런 수치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불꽃이 왔을 때 타오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0: 예.
1: 오세훈 후보는 혼자만 안정적이지 말고 아. 서울시를 안정적이게 좀 만들어달라. 그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0: 예.
1: 태도와 입장에서도 여전히 아.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가 너무 많아서
0: 알겠습니다. 아유, 두 분이 아주 치열하네. 좋네. 좋네.
3: 근데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작은 거는 뭐 잘해서 그거를 뭐 예. 비난하긴 싫습니다.
0: 예.
3: 성동 구청장으로서는 오케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 공급하겠다고 하잖아요. 36만 원 간다 그랬던가요? 뭐 한대요. 본인이 12년 동안 하면서 자기네 성동구에서 했던 만호 자체도
0: 예.
3: 단 하나 준공을 못 시킨 사람이에요.
0: 그러면서
3: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5년 동안 하면서 계속해서 만드는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을 돌려놓은 거.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하면 이제 31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은 거를 예. 못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함량 미달은 서울시장으로서의 함량 미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0: 예. 박원석
4: 아니 갑자기 서울시장 대리인 토론.
0: 대리인 토론 아바타 토론 같았어요.
4: 예. 아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다가 예. 이 주제로 건너죠.
0: 아, 건너졌네.
4: 그 얘기를 마저
3: 건너갑시다. 건너갑시다.
0: 아,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냥 서울시장 바로 뛰었어.
2: 텐션이 올라갔어.
0: 아, 텐션이 올라갔어. 갑자기 집중력이 생겨서.
4: 저 모습이 글쎄요. 뭐 보수 결집을 의도하는 거겠죠.
0: 예.
4: 그리고 후보들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전직 대통령들한테 기댄다고 보는데
0: 예.
4: 저는 오히려 선거에서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떤 측면의 역효과냐면
0: 예.
4: 지금 선거판 전반에 견제 심리가 일정하게는 형성이 돼 있어요.
0: 그러니까
4: 너무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 다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독주한다.
0: 예.
4: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견제 심리를 무디게 만듭니다. 박근혜가 등장하는 순간에
0: 예.
4: 저 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반성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모습. 나온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0: 예.
4: 박근혜, 이명박 이런 분들이.
0: 예.
4: 근데 저분들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 보수의 선거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세울 사람이 없어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만든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내세우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과 다를 바 없잖아요. 저게.
0: 예.
4: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세워서 뭐 일정하게 자기 지지층들을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0: 예.
4: 이 선거에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도층, 무당층,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무응답층 이런 사람들이 견제 심리 쪽으로 쏠렸다가 그걸 예. 확 무디게 만드는 효과를 저는 가져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가 뭔가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이제 유세단도 없다 그랬는데 그 저걸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영화를 통제 못하는 거예요. 유영화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일종의 박근혜를 내세운 자기 정치까지
0: 예.
4: 보이는데 그걸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당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있고
0: 예.
4: 아니 장동혁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후보들도 그러면 사람 많이 모이면 일단 좋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게 선거에 좋을까요? 보수의 미래에 안 좋은 거는 물론이고 당장 이 선거에서는 별로 좋은 결과를 안 나올
0: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31일에 부산에 가서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두 분이 사면 되신 분들 있잖아요. 사면 되신 분이 사면 되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생은 편안하게 잘 보내시라는 취지도 사면이 되고 통합 차원에서 한 건데 너무 정치적 활동 많이 하시니까 이게 사면 취지도 좀 바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이제 정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로 이제 대구에서 네, 움직이시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청계천 걷기 하셨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거기서 딱 그 마무리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0: 예, 예.
2: 아마 이제 부산의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본다는 거는
0: 예.
2: 이명박 장로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좀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아마 박형준 시장 후보 측에서는 판단한 것이 아닌가.
0: 예.
2: 이게 후보가 원하니까 이분들이.
0: 그러겠죠.
2: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사람이 모아지면 관심이 없는 그런 유권자들도 일단 보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서도 그 빨간 옷 입고 이렇게 그 유세를 하니까
0: 예.
2: 사람이 많으면 보게 되더라고요.
0: 아.
2: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이제 필사적으로 지금 이제 그 가지기 위해서
0: 아,
2: 애를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0: 예.
2: 등장함으로써 모이는 사람들은
0: 예.
2: 이미 그 정당 후보를 뽑기로 마음의 결정을
0: 그렇죠.
2: 상당히 내렸을 것이다
0: 예, 예.
2: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1: 장동혁 대표는 나중에 덮어씌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0: 네.
1: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0: 아.
1: 이 사람 나와서 그렇고 저 사람 나와서 그렇고 덮어씌우기 많아요. 자기 통제하에 지금 이 선거가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0: 우후죽순.
1: 네. 그냥 패배하면은 나 혼자만의 책임이냐? 이렇게
0: 아.
1: 될 것 같아요.
2: 아.
1: 지금 보면
3: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 아니 제가 근데
3: 송민희 잘 넘어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1: 아, 조금 이따 다시 넘어가시죠.
0: 다시 넘어갈 거, 다시 넘어갈 거.
3: 텐션 떨어뜨리고
1: 이게 전두환까지 살아 있으면은 전두환까지
3: 살아 좀 진행을 잘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통제 좀 하세요. 통제.
1: 이게 전두환까지 살아 있으면 전두환까지 선거운동에 동원할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2: 아 그건 아니에요.
3: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데 통제하시라니까.
1: 한동훈 대표 보세요. 정영근 끄집어내고.
3: 근데 비판했잖아 지난번에 할 만큼.
2: 아니 저기 난 딴 얘기는 모르겠고 장동혁 대표. 덮어
0: 예.
2: 씌우려 그런다고 하는
0: 예, 예.
2: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멘트만 할게요.
0: 여기까지 하고 예.
2: 장동.

0: 대표는 12폭 치마로도 모자라요. 그 덮어 씌울 수가 없는 부분이
1: 아유,
0: 있어요.
1: 아유, 세상에.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전 부산시장 선거를 보고 있으면은 예. 등장인물들이 버라이어티예요. 장동혁부터 감동란부터 예. 박근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박형준 시장의 선거 기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예. 맨날 좌충우돌해요.
1: 네, 여기까지 하고요.
2: 그렇지 일 거야 아마.
1: 자 이제 오세훈 시장 정원 후보 얘기 좀 해보면 어제 이제 제가 그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봤던 장면 중에 하나 정원 후보가 이제 오세훈 후보 아직도 삼성역 공사 현장 가보지 않았죠? 라고 또 이렇게 딱 질문을 하자 오세훈 후보가 제가 거기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면서 오세훈 후보에게 평정심을 여유롭게 말씀하시다가 이 부분에 두 분의 표정이 좀 약간 안 좋아지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장면이 과연 어떠한 또 유권자들에게 인상을 줬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3: 오세훈 후보가 예. 삼성역 지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수세적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 책임하에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됐고 감리, 시공 뭐 이런 것들 다 총책임자였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내 책임이다라고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국토부 탓하고 남 탓하는데 여념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 소소문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간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러한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소소문은 왜 갔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관적이지도 않고 본인이 안전 이 불감증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제가 근데 적정하게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2: 제가 조금 혹평을 하자면 혹평 아니고
1: 혹평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2: 그 예전에 예.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무상급식 가지고 시장직 걸고 목리를 부리다가 결국엔 시장직 날아갔잖아요. 예. 그때 오세훈 같은 모습이 언뜻 보여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잘못한 겁니다. 이 삼성역의 그 부실 시공 문제는 예. 고의가 없었다 그래도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중대 부실 시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는 중대 부실 시공이 아니래요. 그걸 자진해서 신고했던 현대건설 측이 중대 부실 시공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고집을 부려요. 아니라고. 그리고 문제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왜 사고가 안 났는데 호들갑을 떠냐고 억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소소문 고가 붕괴 사고가 딱 일어난 겁니다. 예. 저는 선거 지금 이것 때문에 졌다고 봐요. 오세훈 시장
1: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어요.
2: 아니 지게 되면 예. 이게 좁혀가고 있었거든요. 여론조사상. 예, 예, 근데 예. 다시 이게 격차가 늘어났어요. 예.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걸 이슈 삼아서 약간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도망가는 선거운동 하다가
1: 토론도 안 했잖아요.
2: 공세적 선거운동으로 예. 기조를 확 틀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억지를 부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안전불감증 프레임에 딱 걸린 거죠. 그 예. 시점에 소소문 붕괴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저걸로 오세훈 시장이 추격의 모멘텀을 잃었다고 봐요. 그냥 주저앉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혹평을 드리는 겁니다. 저거 저렇게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결함이 발견된 거고 서울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어쩌면 시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비록 지금 직무정지 중이지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걸 아니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한다고. 근데 해당 업체가 중대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1: 이제 이 부분 이재원이
4: 일단 두 개를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역 그 이슈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는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이거를 정치화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일단 첫째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폐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거기에 내가 상당한 이득을 얻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지점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때 그걸 숨기려고 했을 때 은폐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걸 공유를 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안전에 문제 있으니까 이거 모든 거 다 중단해. 라고 했으면도 불구하고 예. 국토부 장관이 가서 국도 철도공단하고 같이 한 거는 아 시험은행은 계속 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전에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은폐 의혹이 있고 이거는 내일이면 무너질 것 같이 호들갑을 떨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철도를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멀쩡히 논리적으로 틀렸다. 그리고 소소문 이 안전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는 예, 예. 안타깝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뭐 지금은 직무정지이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바로 달려가서 예. 거기에서 그 의견을 낸 겁니다. 사과를 한 것이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두 개를 짬뽕을 해서 만드냐.

0: 아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이도학 최고 질문은 서소문 가서 정말 안전 중요하다 말씀하셔서 현장 가셨잖아요. 그럼 왜 삼성역은 왜 못 가시냐?
0: 삼성역은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절차가 진행인데 그 절차가 멈춘 거 아니에요.
1: 예.
0: 그 절차가 멈춘 거는 지금 민주당이 그걸 들고 와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멈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안위 열었고 국토위 열었고 대통령까지 나섰고 예예. 정당 저기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이슈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거하고 거기 현장 가는 거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현장은 현실적인 일이 실질적으로 지금 안전을 기해서 모든 거를 다 보강을 하고 있는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1: 예, 정욱 의원님.
2: 그 이제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 불행하게도 이러한 그 이슈가 두 개나 대두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악재로 작동하는 거는 맞고요.
1: 예.
2: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많은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현대건설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관심 있는 서울시민들은 알 거예요.
1: 예.
2: 그다음에 이 서소문 고가차도의 경우에도 워낙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서울시장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2.9cm가 내려앉아서 그것 때문에 진단을 하려고 그러다가 올라가서 이런 상황이 그렇죠. 발생했다는 것도 아는데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정치라는 거는 그 잘잘못 이전에 어떻게 인식을 주느냐. 근데 솔직히 정말 저도 그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이 답변은 정말 그 악재를 스스로 자초한 답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지금 알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노후한 그런 인프라가 많다는 거.
1: 예.
2: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냥 오세훈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기에는 애매할 뿐만 아니라 서소문 고가 같은 경우는 2.9cm가 내려앉았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없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또 보도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1: 예.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뭔가 이렇게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1: 예.
2: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1: 음흠.
2: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정성을 보여주면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저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고쳐나가려고 하는구나.
1: 예.
2: 신뢰가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대응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자세나 그러한 어떤 그 발언이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1: 예. 자, 또 하나 이제 오세훈 캠프가 정원 후보에 대한 비방형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제 오세훈 캠프 측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0: 이거는 제가 보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특정 인물이 나와서 그게 비디오 동영상에 잡혀 있다 영상에 그리고 그 대화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관련돼 있는 사람이 물론 캠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1: 그래요.
0: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하지만 이게 과연 그럼 불법적으로 말 그대로 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조직적인 그런 불법 선거 운동인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늘 선거 캠프에는 옵니다. 제가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도와드릴 건 별로 없고 사실 이러이러한 거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거 때 우리가 뭐 동영상이 됐던 쇼츠가 됐던 뭐 저 메시지가 됐던 이런 걸 카드뉴스가 됐던 걸 상당히 많이 봤잖아요.
1: 그쵸.
0: 온라인상에서 그거를 배포하고 그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그건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방이나 뭐 이런 것은 이제 그런데 그거는 사실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불법 선거 운동 하면은 우리가 저 유독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두루킹 같이 뭐 매크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주 과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두루킹 전에 시발단이라고 있었죠.
1: 시발단.
3: 그게 아마 몇 대 대선이더라. 그 당시에 그거 다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시판 시발단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아마 뭐 선관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뉴스타파 잠입 취재여가지고 뭐 사실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법성의 정도

0: 그리고 그게 오세훈 캠프의 지시하에 혹은 지휘하에 이루어진 일이냐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 이게 남은 예.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이진 않죠. 그리고 예. 김선동 의원이 자기가 다 한 거다. 특히 이제 그 무슨 주사파다 이런 식으로 정원 후보를 상대로 한 그런 일종의 이제 비방 콘텐츠
1: 예.
0: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거는 이후에 아마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으로 보여요.
1: 자,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또 이제 서소문 붕괴 사고와 서울시 압수수색 이 부분을 정치 탄압이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2: 경찰이 경찰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1: 예.
2: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뭐 재판 나오라 뭐 나오라 이럴 때 그거 선거 개입이다라고 실드 쳐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당했으니까 지금 똑같이 당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1: 예.
2: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졸속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1: 예.
2: 4월 10일 날 공고했는데 4월 16일 날 바로 선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보통 100억대가 넘어가는 공사의 경우는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시방서라든가 아니면 공사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제로 어떤 그런 누수가 좀 없도록 검토하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데 수십일을 주는데
1: 예.
2: 이건 6일 만에 이렇게 졸속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 여기까지?
2: 원인 밝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이 11.6%로 역대 지선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네요. 자, 여의도 외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또 눌어붙었네.
5: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고려 용접법 그린 KR3000
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사전투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1.6% 역대 지선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내일도 사전투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1: CBS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제 생활에는 저를 감동시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바로 이런 조각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책 속 이야기. 중국의 인류학자 샹바오, 낯선 사람들과 북은 만들기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21번째 페이지.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전쟁도 재난도 혁명도 역사는 사진 한 장으로 더 선명하게 남을 때가 많습니다. 사진은 세상을 어떻게 기록해왔고 지금 같은 AI 시대에 진짜 사진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2019년에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로이터통신의 사진기자 김경훈 작가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겸 인사 부탁드릴까요?
2: 예, 저는 로이터통신에서 지금 수석사진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도쿄지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서 뭐 몇 권의 책도 써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고맙습니다. 예. 이제 로이터통신이 여러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뉴스를 공급해줘서 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로이터통신 하면 또 보도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로이터통신의 어떤 취재나 보도사진만의 예. 특징은 뭐라고 보시나요?
2: 일단 저희 로이터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흔히 3대 통신사라고 하죠. 외신이라고 하는데 저희하고 이제 AP통신, AFP통신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인 저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문 같은 경우는 기사와 사진이 하나의 세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는 물론 그러한 사진 기사도 취재를 하지만 사진만으로도 스토리텔링이나 뉴스에 가치가 있는 그런 사진 단독만의 뉴스도 많이 취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재하고 있는 사진의 범위도 넓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뉴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네.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취재를 한. 이런 거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포토 저널리즘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김경훈 기자님이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역사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퓰리처

0: 처상 수상한 분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영광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한 그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이제는 뭐 많이들 저 사진을 보셨을 것 같지만 예. 사진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1: 예. 아, 그 전에 아, 제가 네. 한국인 최초는 아니고요.
0: 아니세요?
1: 예, 아 한국인 중에 이 글을 쓰는 걸로 받으신 퓰리처상을 아. 받으신 분 뉴욕타임즈 계시고 지금은 네. 뉴욕타임즈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교포 분들 중에도 사진으로 아. 탄 분이 계신데 네. 굳이 정리를 하자면
0: 한국인 사진 기자.
1: 예, 아무래도 제가 팩트를 다루는 아, 기자다
0: 중요하죠,
1: 보니까
0: 중요하죠.
1: 이거 예, 좀 정확히 정리를 하고
0: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저 사진은 어떻게 찍으신 사진인가요?
1: 저 사진은 이제 2018년도에 그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 1기 대통령을 할 때 중남미 캐러밴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중남미 국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빈곤이나 갱들의 폭력과 같은 문제 때문에 그동안 뭐 수십 년 동안 미국으로 이제 밀입국을 많이 해오셨어요. 네. 그런 문제는 오래된 문제였고 뭐 작년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 시대 이제 추방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한 수십 년 동안 있어왔던 고질적인 문제의 한 일환이었는데 2018년도에 특히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그 개인이나 네. 가족 혹은 소규모로 이렇게 미국으로 밀입국을 하시려던 중남미의 이 난민분들께서 무리를 지어서 수천 명씩 이 미국을 향했던 겁니다.
0: 그때 뭐 멕시코에 장벽 세운다 고식인가요?
1: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돼서 네. 세상은 그들을 이제 중남미 캐러밴이라고 불렀고요. 네. 대신에 이제 반이민주의 정책을 펴고 있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갱단이고 마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것이고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이미 장벽이 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데
0: 있었고.
1: 그걸 더 높게 세울 것이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저희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뉴스가 있으면 물론 현지의 기자들도 취재를 하지만 특히 저희 사진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다른 지역에 있는 사진 기자들을 이제 현장으로 급파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게 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더욱 더 객관적이고 새롭게 볼 수 있거든요.
0: 아, 일부러 다른 지역에 있는 사진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 취재팀을 만들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에서 뽑혀서 글로 갔고 뭐 중동 지역에서 왔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저희 동료들과 1년 가까이 이제 취재를 했는데 저는 그중에 이제 3주 정도를 저희가 1년 가까운 연중 취재를 할 때 저는 3주 정도를 멕시코 시티에서 국경 지역까지 약 3,000km 이들과 같이 이동을 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이들이 국경의 장벽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미국으로 미국에서 인도적인 이런 절차를 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평화 시위를 하던 도중에 네.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국경의 장벽으로 몰려갔습니다.
0: 예, 예.
1: 그렇게 되니까 국경 장벽의 건너편에 있던 미국 국경 수비대가 혹시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 장벽을 넘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체류탄을 발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체류탄이 제가 옆에 있던 저 가족의 바로 앞에 떨어졌던 겁니다.
0: 가스도 보이네요. 예.
1: 예. 그래서 저 사진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끌었었어요.
0: 예.
1: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거의 전 세계의 많은 신문에 거의 뭐 일면에도 많이 게재가 되고
0: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라는 예. 거는 뭐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1: 예.
0: 근데 왜 퓰리처상을 수상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았을까요?
1: 일단 제가 보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0: 네.
1: 아, 일단 그 전에 이제 퓰리처상은 저 사진 한 장으로 탄 건 아니고요.
0: 네.
1: 저희 동료들과 이제 그 1년에 걸쳐서 취재했던 사진들 중에
0: 네.
1: 퓰리처상은 이제 20장까지만 저희가 출품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20장의 사진을 골라서 저를 비롯해서 11명의 저희 사진부 기자들이 함께 공동 수상을 한 거고요.
0: 네.
1: 저 사진이 당시 많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그리고 퓰리처상까지 탈 수 있었던 거는 일단 하나는 저 사진에 보면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니 이 당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이민 정책에 찬성하시던 분들께서도 아니 우리 미국이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저런 아이들에게까지 기저귀를 찬 아이들에게까지 체류탄을 쏠 정도로 우리 인권 의식이 낮아졌나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셨고요.
0: 네.
1: 그렇게 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사진적으로 보면 사진에서 제가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은유적인 그런 느낌도 저는 전달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0: 그런데 예.
1: 저걸 보시면 네. 일단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사실과

0: 엄마의 티셔츠가
1: 그치. 어.
0: 디즈니의 그거예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2: 미국을 대표하는 캐릭터.
0: 그렇죠. 어. 그래서 저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저 아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저 뒤에 보이는 하얀 연기. 로 인해서 쫓겨나고 있고 그리고 네. 맨 뒤에 보이는 저 벽이 네. 국경의 장벽입니다. 아하. 저게 굳건한 성처럼 보인다.
2: 그러네요.
0: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현장에서 저 사진을 바로 전 세계로 이제 전송을 했었는데 보도를 했었는데 예.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2: 녹화 전에 여쭤봤을 때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이제 기자님이 불과 수미터 한 3, 예. 4미터 정도 예. 거리에 예. 있으셨던 예. 것 같은데 좀 위험한 상황이라 좀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진 기자들의 어떤 안전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0: 아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안전 수칙이 상당히 엄격하게 있고요. 저런 취재 같은 거는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기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 훈련이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 특수부대 교관 출신 분들이 하시는 이런 안전하게 취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가면 위험한 지역에서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위험한 지역에서 어떻게 빨리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오냐. 아, 예. 취재보다 더 중요한 건 기자의 안전과 생명이다. 예.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저런 취재를 가도 뭐 저희가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엄격하게 저희 그 안전을 관리해 주시는 에디터분이랑 소통을 해가면서 네. 위험하지 않은 곳. 그래서 저도 이런 기자가 되기 전에 사진 기자는 특히 사진 기자는 위협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게 멋있는 기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 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지켜가면서 그렇죠. 자신의 예. 안전과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일을 잘하는 기자가 훌륭한 기자고 좋은 사진 기자더라고요.
2: 네. 멋진 사진 소개를 해주셨는데 김경훈 기자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출간하셨습니다. AI 시대의 사진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요즘엔 이제 AI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요소를 반영해서 사진 만들어줘 하면 뚝딱 나오잖아요.
0: 네.
2: 그런 AI 시대의 사진 책을 통해 어떤 걸 좀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한데요.
0: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AI가 너무나도 손쉽게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2: 그렇죠.
0: 여기에 대해서 또 덧붙여서 저는 이제 AI로 만드는 이미지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진인 척하면서 가짜 뉴스되는 그런 가짜 사진도 많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게 AI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뭐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쪽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2: 의도적으로
0: 예, 상대를 네. 비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사진 기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가장 밑에 깔려있는 그 인식은 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아, 예. 물론 그것도 100% 맞는 인식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언론 지상에 소개되는 저희들의 사진이 많은 분들이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진실된 이미지라고 여기시는데 네. 이제는 저희들 사진까지도 가짜로 의심받고 있어야 된 거예요.
2: 사진 기자들의 직업적 어떤 기본 전제가 좀 흔들리는.
0: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사진 기자이면서 또 사진 이 전체적인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저와는 다른 결이 다른 다양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상업 사진이라든가 아, 네. 여행 사진이라든가. 근데 요새 모이면 다들 AI가 사진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심지어 아마추어 분들께서도 네. 이런 말씀 하세요. 아마추어로 좀 뒤늦게 사진에 재미를 붙이셔서 사진을 막 재밌게 배우고 계시는데 네. 이 AI가 등장을 하고 이런 걸 보시니까 네. 이 사진 이거 더 찍어야 되나요?
2: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분들도.
0: 취미로 하는 분들께서도.
2: 즐거워서 하는 분들도 예. 약간 좀 뭐랄까 현타 비슷한
0: 예.
2: 게 오는 거죠.
0: 이거 내가 어렵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네.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 그렇다면 AI가 만드는 이미지와 사진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2: 그렇군요. 책 속에 담긴 사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진들을 우리 기자님과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진의 역사에서 중요했던 순간들과 또 AI 시대의 사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진이 이제 사진에 기록된 최초의 인물은 누구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나온 사진인데요. 저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인물이 숨어 있더라고요.
0: 예. 예. 네. 찾으셨나요?
2: 저는 이제 책을 봤으니까 예. 이제는 보이는데 한 7시 방향 정도에.
0: 네 맞습니다.
2: 그렇죠. 예. 저기 이제 사진에 찍힌 최초의 인물이라는
0: 네.
2: 거예요.
0: 인류의 역사상 사진에 찍힌 최초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이 발명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회화

0: 벽화는 발명된 게 아니잖아요. 어. 동굴 벽화에서부터 시대에 거쳐서 이 기법이 계속 발전해 오고 예술 사조가 새로운 예술 사조가 발전해 왔는데 사진은 발명품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1839년에 사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카메라라는 건 그 이전부터 원시적인 형태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바늘구멍 사진기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같은 게 있어서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이 바늘구멍 사진기와 같은 원리의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밑그림이 투사가 되면 거기에 이제 밑그림을 그려서 실제가 투사가 되면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사실적인 스케치를 하고 색깔을 입혀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1: 아, 르네상스 때부터 그렇게 활용이 됐군요.
0: 근데 이제 모든 화가분들이 그러셨던 건 아니지만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그랬다는 게 이제 미술사의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지금까지는 광학기계라는 걸 통해서 이미지를 투사를 한 건 되는데 이거를 이미지를 고정하는 기술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모든 걸 다 과학과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지금까지 그려왔던 회화를 어떤 과학기술과 이런 걸로 대체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사진술입니다. 그래서 1839년에 프랑스에서 다게르라는 사람이 발명한 다게르 타입이라는 걸로 사진술이 최초로 공표가 됐어요. 근데 이 사진은 1838년에 촬영된 겁니다. 그래서 다게르가
1: 찍은 건가요?
0: 다게르가 자기네 집 그 창문에서 2층 창문에서 파리 시내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 사진술을 공표하기 전에 테스트로서
1: 찍어본
0: 했던
1: 거죠.
0: 근데 거기 보시면 지금 저 사람들의 정체는 구두닦이와 구두를 닦고 있는 손님입니다.
1: 두 사람이었어요.
0: 그래서 발을 올리고 있잖아요.
1: 근데 저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기념비적인 사진에 찍힌 줄도 모르고
0: 계셨죠.
1: 돌아가셨을
0: 모르고
1: 것 같아요.
0: 어떤 분들이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분들이 근데 저렇게 사진에 남아 있는 이유는 저기 보면 이 지금도 저 길이 그대로 파리에 남아 있는데 무척 붐비는 도로이고 당시에도 많은 행인들과 마차가 지나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 두 분만 남아 있고?
1: 그러네요.
0: 마치 팬데믹의 어느 그 도시처럼
1: 한적한 골목 같은데
0: 전혀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만 해도 이 사진을 찍는 필름이 빛에 이렇게 민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노출을 준다고 하잖아요. 사진을 찍는 이 시간이 5분 정도 걸렸던 거예요.
1: 5분 정도 노출을 줘야 되는 거예요.
0: 5분 동안 이 카메라에 이 셔터를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는 다 기록이 안 된 겁니다. 대신에 5분 정도 가만히 서 있던 이 저 두 사람만 저렇게 형체가 흐릿하게 남아 있는 거죠.
1: 5분 정도 가만히 있어야만 기록에 남는 거예요.
0: 예전에는 그래서 처음에 사진술이 발명되고 사진술이 발명됐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이 초상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거든요. 초상화를 그리는 거 예전에 왕과 귀족의 특권이었으니까요. 초상 사진을 찍는 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몇 분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진가는 밧줄을 준비했다가 고객이 오면 묶어놨다 그래요. 움직이지 못하게.
1: 그렇게까지 할 게 있네. 그렇게까지 할 게 있네.
0: 그리고 이 어떤 거는 옷걸이처럼 생겼는데 목을 뒤 이렇게
1: 고정시키는 거예요.
0: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사진 한 장이지만 자신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을 하나 이미지로 남기고 싶었던 거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초상 사진 말씀하셔서 이제 드는 생각이 예전에 뭐 초상화를 그리던 사람이라든지 뭐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사진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굉장한 좀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사진 기자분들이나 사진 찍는 분들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느끼는 위기감과 좀 결이 비슷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AI 시대에도 사진만의 역할이 있다고 보시는지.
0: 그럼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많은 사진가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사진가분들께서 진지하게 사진 공부를 할 때 언제나 사진의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19세기에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 화가들이 이제 회화는 죽었다.
1: 밥줄 끊겼다.
0: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저도 교과서에서 배웠고 수많은 언론 매체에 소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그 이야기를 했던 분이 폴 딜라루시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 화가를 남기신 유명한 이 화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는데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기자이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1: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0: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으시는 이유는 이분이 남기신 이 그림들을 보면 마치 오늘날 사진 기자가 현장에 있다가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남긴 것처럼 정말 생

0: 생생하게 그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 지목을 와전히. 당하셨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역사화라는 거는 그 이전에 저희가 뭐 유럽의 미술관에 가면 뭐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가 역사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진의 발명 이후에 많이 사라집니다.
1: 예.
0: 왜냐하면 사진에 그 자리를 내준 거예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명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사진가들이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상업사진에서도 여전히 유명하시고 속칭
1: 뭐
0: 잘 나가신다는 분이 여전히 잘 나가시죠. 네. 하지만 좀 약간 예전 스타일의
1: 대체되는 흐름.
0: 예, 대체되는 흐름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예전 스타일의 단순히 사진 한 장 예쁘게 찍고 이런 거는 이제 AI에서 많은 이 타격을 받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이미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이 돼서 사진 찍는 로봇까지 출연이 했어요.
1: 아 그렇게까지.
0: 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안드로이드는 아니지만
1: 예.
0: 이 사진의 로봇 팔에 사진이 달려 있고
1: 예.
0: 그래서 반복적인 사진.
1: 그러니까
0: 어떻게 보면 초상 사진이나 이런 상업 사진은
1: 네.
0: 배경과 조명이 어느 정도 세팅만 돼 있으면
1: 네.
0: 상당히 반복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런 건 이미 로봇이 해서 이미 국내에도 그게 또 출시가 돼 있더라고요.
1: 그건 직관적으로는 사진가를 대체하는 건데.
0: 그렇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을 느끼시고
1: 예.
0: 실제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계신데 근데 저는 역사에서 돌이켜 보면 이럴 때일수록 사진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1: 네.
0: 그다지 겁낼 게 없을 것 같아요.
1: 왜 그렇습니까?
0: 왜냐 하면 이 회화 같은 경우는 그때 회화가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사조로 더욱 발전을 했고 그 전까지 재능 있는 화가분들이 그들의 재능 대부분을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서 쓰셔야 됐거든요.
1: 예.
0: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1: 예.
0: 그런데 사진이 생기면서 사진의 이 일은 다 줘버리신 거예요.
1: 아.
0: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조를 거쳐서 현대예술까지 뭐 피카소도
1: 네.
0: 사진이 없었다면 피카소의 재능은 정말 사실적인 그림을 쓰는 데만 아마 다 소비됐을 거예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회화의 본래 영역은 화가의 마음으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사실적인 재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자유를 알게 됐고
1: 네.
0: 사진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1: 예.
0: 사진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제하는 대상을 기록한다는 기록성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저희가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1: 네.
0: 실제하는 대상이 없어요.
1: 아니죠.
0: 예. 네. 다 프롬프트로 만들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포토그래피를 저희가 번역을 한 언어인데 한국에서
1: 네.
0: 포토그래피라는 언어 자체가 이 고대 그리스어로 빛으로 그린 그림이란 뜻이에요. 이 빛이란 대상에서 반사돼서 오는 실제하는 대상에서 나는 빛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AI로 만들어진 건 0과 1의 조합으로 기존에 있던 이미지들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1: 포토라고 할 수가 없네요.
0: 예, 예. 그래서 지금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롬프트 그래피라고 부르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1: 그럼에도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차이를 못 느끼면
0: 그렇죠.
1: 위기 아닌가요?
0: 예, 하지가 예, 예. 그게 위기죠.
1: 네, 네.
0: 그래서 일단 사진의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1: 예.
0: 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건 사진이라고 부르지 말고 인공지능 이미지라고 부르자.
1: 네.
0: 그리고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1: 아, 네.
0: 예.
1: 네.
0: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사진과 같이 정교하기 때문에
1: 네.
0: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1: 네.
0: 이게 이제는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저도 언론사에 일하고 있고 CBS도 언론사지만
1: 네.
0: 많은 분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잖아요.
1: 예.
0: SNS를 통해서 이런 AI로 만들어진 사진인 척하는 이미지들이 정말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이게 뭐 장난 수준이 아니라 몇 년 전에는 그 제2의 9.11 테러가 생겼다는 그런 가짜 이미지와 SNS 포스팅이 되면서
1: 네.
0: S&P 500이 0.3% 하락하게 됐어요. 이제 실물 경제까지
1: 네.
0: 이런 게 타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단순히 저희 사진가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를 찍은 사진의 가치는 오히려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0: 예,
1: 이런 그렇게 생각도
0: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AI와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걸로 책에도 나온 사진인데 두 장의 사진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몇 주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둘 중에 AI가 만든

0: 아, 네. 저 왼쪽의 사진은 사진 전문가들까지 속아 넘어갔던 사진이에요.
1: 전문가들.
0: 예. 그래서 네. 국제적인 어느 콘테스트에서 저 사진이 사진 콘테스트에서 상을 탔습니다.
1: 사진 콘테스트에서요?
0: 예. 그런데 그 콘테스트는 심사위원들이 저게 AI로 만들어진 생성 이미지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1: 아, 속아 넘어간 거죠.
0: 속아 넘어간 거죠. 근데 그분께서 네. 무슨 네. 나쁜 의도로 그러신 게 아니라
1: 예.
0: 저 이미지에 사진이 아니니까 사진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미지에 이제 이미지를 만드신 예술가인
1: 예, 예.
0: 보리스 엘다그센이라는 분께서 자신이 오랫동안 예술을 해오면서 AI로 만드는 이미지가 앞으로 새로운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네. 사람들이 이 진짜 사진과 AI의 이미지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일부러 자신이 화이트 해커가 된다는 생각으로 예, 내가 한번 이 논란을 일으켜보자.
1: 울림을 줘보겠다.
0: 예, 그래서 저런 사진을 이미지를 만드셔서 네. 사진 콘테스트 상을 타신 다음에 네. 수상자 발표가 되니까 아, 이거 실은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발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거의 모든 외신에 국내 뉴스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1: 뒤집어졌겠는데.
0: 예,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제 AI와 만든 이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AI로 만든 이미지도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던 예. 그런 사진입니다.
1: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경훈 기자님의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듣겠습니다.
0: 예, 꿈과 목표라면은 제가 일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기록성에 기반을 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있는 그런 사진을 계속 잘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싶고요. 소재에서 보자면 저희가 뭐 뉴스가 벌어지는 그 대상에 따라서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지만 북한을 한번 제대로 취재를 해보고 싶어요. 벌써 10여 년 전에 네.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는 좋았을 때 평양에 가서 제가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1: 예.
0: 많은 제약 속에서 자유롭게 취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정말 눈으로만 담아왔던 사진으로 남겼다면 정말 훌륭한 기록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이 제 기억과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어서
1: 네.
0: 이제 기회가 된다면 자유로운 사진 취재가 가능한 그런 평양과 북한에 가서 사진 기록을 남기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1: 소망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I 시대의 사진 이 책도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김경훈 기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기.

무려 1839년에 찍은 셀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역사상 최초의 셀카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는데요. 1839년 10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로버트 코넬리우스라는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가게 뒷마당에서 카메라를 거치해놓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찾아보시면 다소 흔들림은 있지만 본인의 얼굴과 특히 눈빛이 아주 강렬하게 살아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당시에는 찰칵하고 순간 바로 촬영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코넬리우스는 셔터를 열어놓고 3분에서 15분 정도 가만히 긴장 상태로 눈에 힘을 주고 기다렸을 거라고 하네요. 그가 만약에 지금 세상을 보게 된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군종병이 된 이유요?
2: 이왕 군대 가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1: 신앙심을 지키면서 군복무가 가능하니까요.
3: 그래서 군종병에 지원했습니다.
1: 장병들이 저에게 의지할 때,
2: 신앙심이 더 깊어질 때,
1: 낯선 상황, 힘든 환경에서 군종장교와 함께 활동하면서
3: 저도 더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4: 신앙심을 지키며 군복무가 가능한 자아실현과 성장을 위한 통로 군종병. 군종병 지원 요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군복무와 신앙을 함께 군종병.
4: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1.6%로 역대 지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518만 486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남으로 22.31%였고 전북 19.39%, 강원 14.37%, 광주 14.19%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9.02%에 그쳤고, 이어 경기 9.78%, 인천 10.15%, 부산 10.68% 순으로 낮았습니다. 서울의 투표율은 11.22%로 집계됐습니다.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12.07%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14개 선거구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전체 유권자는 226만 7,121명이며 이 가운데 27만 3,57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이 24.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격전지로 평가받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16.56%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쟁을 펼치는 부산 북갑의 투표율은 13.02%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등이 접전을 벌이는 경기 평택을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8.43%에 그쳤습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고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LG전자

0: 운영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서울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철거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 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고, 원청과 하청업체는 이 혐의를 모두 받는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공사에 직접 관여한 점이 아직 포착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이지만 경찰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 혐의점이 포착된다면 추가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통일교 수사 무마와 관련해 윤 전 청장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3.9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 욕망과 용감함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모든 것이 뒤바뀌는 시대 AI를 압도하는 인간만의 필살기 야성 소설가 정유정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노력이 비웃음당하는 세상에서 당신을 다시 뜨겁게 만들 그 태초의 야성은 무엇인가요? 광고 듣고 정유정 소설가의 강연으로 이어집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전화.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아이돌 스타가 된 기분이네요. 저는 소설가 정유정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무서운 소설을 쓰는 무서운 언니로 기억하실 텐데, 이번 신작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다정한 언니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영원한 천국이 욕망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에요. 이 욕망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데에는 계기가 있습니다. 등단 이후에 꾸준히 받아온 질문이 있거든요. 대체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늘 욕망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에 대답을 듣는 상대는 순간적으로 움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반응은 아인데 상대는 응?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럴 때마다 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왜 마치 불경한 말을 들은 듯한 표정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삼스럽게 국어사전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적도 있어요. 네, 뜻이 그렇더라고요. 부족함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마음 혹은 의지. 여기에서 탐하는이란 수식어에 벌써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아마도 이 사전조차도 한 사회의 통념을 반영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권이냐 관계주의 문화권이냐에 따라 욕망은 집착이나 탐욕의 뉘앙스를 갖기도 하고 열정이나 자유의지와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욕망과 비슷한 말인 욕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에도 욕구를 먼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라고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보다는 훨씬 가치 중립적인 해석이었거든요. 이 말은 욕망은 욕구에서 파생돼서 더 큰 의미로 발전한 감정 상태라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 2019년 지니지니를 출간한 이후부터였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욕구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갖고 태어나는 갈망이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략하게 표현하면 생존과 번식의 추구겠죠. 식욕, 수면욕, 배설욕, 성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욕망과 다른 점은 쉽게 채워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채워진 후에 다시 결핍을 느끼기 전까지는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다.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면 변기에서 일어나시죠. 사랑을 나눈 후엔 만족해서 잠이 들 테고 또 잠에서 깨어나면 활동하기 위해서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결핍을 채운 후에도 그 대상에 집착할 경우입니다. 욕구가 탐욕 혹은 중독으로 진전한다는 뜻인데 고백하자면 제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탐이에요. 야채라든가 물 앞에서는 이 식욕 조절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근데 피자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거 앞에서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잃고 나면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욕망은 이제 대체 무엇일까요? 제 생각의 욕망은 욕구에서 출발해서 자기 삶의 가치로 진화할 때 얻어지는 감정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삶의 가치라는 말은 도덕적 의미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가치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어느 쪽이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인간은 가장 용감하고 강인해진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태를 견딜 수 있고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맞설 수 있고 또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질은 사피엔스를 규정짓는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1차원적 욕구를 넘어서 다차원적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특별한 기질이 사피엔스를 지구상 최상위 포식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기아와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가해한 자연의 폭력성에서 구원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가 사회를 이루게 하고 또 종교를 탄생시켰을 거고요. 질병을 극복하고 편의와 안전을 추구하는 욕망은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켰을 겁니다.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욕망은 문화예술과 철학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켰겠죠. 그중에 이야기 예술은 좀 더 추구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권력이나 사랑, 돈, 뭐 복수, 쾌락, 삶의 가치, 성장,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여 성취를 하거나 파멸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사라고 부르죠. 논플럿에 기반한 서사 없는 이야기마저도 서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작가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꾼을 꿈꾸는 저의 경우에는 추구와 욕망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삶과 내가 쓴 이야기의 중심 동력이기도 하고요. 제 소설에서는 욕망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욕망을 스펙트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부정적인 극단에 있는 것이 파괴적인 욕망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그런 욕망인데 바탕에 있는 것이 집착 혹은 탐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설이 악의 삼부작이라고 불리는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그리고 욕망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인 완전한 행복입니다. 이런 작품을 내놓을 때 주로 이제 무서운 언니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적 욕망입니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내 심장을 쏴라, 지니지니, 그리고 이번 신작 영원한 천국에서 다루고 있는 욕망인데요. 견디고 맞서고 끝내 이겨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저는 가장 인간다운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의 바탕에는 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돌아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유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는 동네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것 말고는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거든요. 제 또래 아이들이 전부 남자아이들이었어요. 저만 여자였는데 얘네들이 축구를 하면 저도 공을 차고 싶은데 저한테 꼭 주전자를 줍니다. 가서 물 떠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애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는데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해주면 동네 아이들이 그 당시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도서관도 없고 뭐 책 읽는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스타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번 스타가 된 자는 그 지위를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겠죠. 당연히 저희 엄마는 제가 밖에 나가서 말썽을 굉장히 많이 피웠기 때문에 책을 사주셨어요. 집에 얌전히 앉아서 책을 읽어라. 다행히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뭐냐면 애들한테 오로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겁니다. 부수적인 건데 어릴 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글을 잘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대표 글쓰기 선수였어요. 그리고 제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저는 당연히 문과를 가서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문과를 가서 엄마는 제가 뜬구름 잡는 어떤 꿈보다는 현실에 발을 딛고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더 이상 작가가 꿈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 안에 비밀스럽게 자리 잡은 간절한 바람일 뿐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간호대학 나왔습니다. 간호사였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후 이 바람이 아주 구체적인 힘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중간고사 때였는데요. 우리 학교의 교양 국어를 가르치신 외래 교수님이 전남대학교 국문과 교수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괴팍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조차도 괴팍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백지를 전부 한 장씩 나눠주고 칠판에다 얼굴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애들이 처음에는 황당해 했겠죠. 정말로 얼굴을 그린 애도 있었어요. 백지에다가.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벼락에 맞은 것처럼 이 백지를 빽빽하게 앞뒤로 채워서 단편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50분 동안에. 근데 일주일 후에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습작 노트가 있느냐 없느냐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거두 절매하고 습작 노트 가져와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 가져다 드렸거든요. 다시 일주일 뒤에 이제 교수실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지?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어요. 그랬더니 국문과로 전과할 생각이 없느냐, 있으면 도와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글을 잘 쓰는 아이는 많이 봤지만 이야기를 잘하는 아이는 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꼭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교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그 눈물을 제 사연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잊지 말아라. 잊지 않으면 포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작가가 되면 나를 한번 찾아와다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 안에서 자유의지가 구체화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돈을 벌면 야간대학 국문학과를 가서 작가가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졸업과 함께 무산이 됐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3년 동안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암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 동생들이 제 밑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K장녀예요. 그래서 세 동생들을 대학을 가르치는 일이 제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20대에는 정말 견뎌야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친구들이 전부 자기 길로 갈 때 저는 애써 외면하고 내 삶에 집중하면서 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30대가 되어서야 결혼을 하고서야 비로소 집을 사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내 꿈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죠. 결혼 전에 남편한테 다짐을 받아뒀거든요. 집만 사면 나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둘 거다. 뭐든지 결혼하기 전에 다짐을 받아놔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결혼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청혼의 꿈을 안고 출발했겠어요. 내가 글을 쓰기만 하면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질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항상 상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등단을 위한 문학상 공모전에서 11번 떨어졌어요. 저는 이때를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시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고요. 실패와 좌절이 거듭된 6년은 주저앉으려고 하던 제 자신과 싸웠던 시기이고 제 인생을 건 인정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더하여 가장 열렬하게 살았던 욕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욕망이 바로 성취적 욕망이자 인류와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가 최초로 생겨난 그 순간을 달력으로 만들어서 1월 1일 0초라고 했을 때 사피엔스가 이 땅에 출현한 것은 12월 31일 자정 8분 전입니다.

이 시절의 사피엔스는 기아나 모진 추위 혹은 더위를 견뎌내고 천적과 맞서야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나 자연재해를 이겨내면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생존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때의 사피엔스와 현재의 사피엔스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만 뇌 구조만큼은 거의 변한 게 없다 그래요. 그뇌 구조가 변하기에는 이 8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진화론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DNA에는 견디고 맞서고 끝내 이겨내려는 생존자의 욕망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욕망에 야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점점 야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조롱하거나 가치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흐름이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력이라는 말을 노력이라고 비웃어요. 예. 노력을 비웃는 세상에 산다는 게참 슬픈 일이죠.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중대한 외부적 요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개별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개별적 존재로서 나는 내 삶의 실행자인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타인의 삶이 아닌 자기 삶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려하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유전자에 숨쉬고 있는 태초의 야성도 찾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 모쪼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소중한 무기라는 것을요. 이번 신작 영원한 천국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도 바로 이 무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걸로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욕망과 용감함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모든 것이 뒤바뀌는 시대, AI를 압도하는 인간만의 필살기, 야성. 소설가 정유정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마야의 진달래꽃, 박경혜가 부른 고개사의 첫사랑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비웃음이야말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식회사 생각발전소 대표 황현희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황현희 씨가 개그맨을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투자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놈 개그맨 맞네 라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다고 했을 때 개그맨이 쓰는 책을 누가 보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세 번의 비웃음은 황현희 씨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더 잘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반갑습니다. 연예인 처음 보시죠? 반갑습니다. 황현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반을 무대 위에 서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일에 제 시간의 절반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웃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에게는 오늘이 새로운 시도이고 또 새로운 도전인 셈입니다. 제가 이 준비를 좀 후되게 했나 봐요. 예, 결막염이 와가지고 예, 지금 눈이 많이 빨간데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예, 없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바시라는 무대가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저는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바꿔줄 세 번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그 시도를 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큰 비웃음을 당해왔는데요. 비웃음을 당할 때마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의 배움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당했던 세 번의 비웃음과 세 번의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시도는 20대 초반에 개그맨이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처음 먹게 됐습니다. 자, 처음 개그맨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비웃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부모님, 제 친구들입니다. 예, 친구들 아시죠? 다들 뭐 비웃고 장난치고 뭐 다들 그러니까요.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나 개그맨 될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저에게 야, 그 말이 제일 웃기다 라고 했습니다. 비웃은 거죠. 그 말이 제일 웃기네. 한 친구는 그거 되겠어? 어? 야, 그거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 그게 쉬워 보이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이상한 헛바람 들지 말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개그맨이 되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저기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고 기술이나 배워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왜 다 왜 기술을 이렇게 좋아 하셨는지 아직까지도 좀 의아합니다. 그동안 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면 근데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극단적인 INTJ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말을 쉽게 건넨 적도 없고요. 저는 무슨 반장, 부반장, 뭐 회장, 부회장, 오락부장 그 연예인 된다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장기자랑 같은 데 나가가지고 수학여행에서 막 끼를 발산한다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개그맨이 되겠다 하니

0: 친구들의 비웃음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서 저는 세 번 떨어졌습니다. 경찰 시험, 서울시 행정직, 서울시 지방직, 그 다음에 검찰 사무직 세 번의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개그맨 시험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에 됐습니다. 결국 이 개그맨이 되어갔던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결심하고 행동하는 대로 만들어주는구나. 이 배움으로 저는 계속해서 주어진 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결심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매진했고요. 계속 이어질 것 같았던 이 개그맨 생활, 개그 콘서트의 생활은 2014년에 전 개그 콘서트에서 퇴출이 됩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오랜만에 제 유행 한번 해볼까요? 예,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 그랬을까? 조사하면 다 나와.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비슷한 것을 10년 동안 자기 복제식 개그를 해왔더니 그곳에서 퇴출이 당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그리고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300번이 넘는 실직을 경험을 했습니다. 봄 개편, 가을 개편, 새로운 프로그램 들어가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리는 거죠. 재미없어 편집.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개그맨 생활 10년 동안 300번 넘게 실직을 경험했습니다. 연예인이란 거 굉장히 좀 보기 좋아 보이잖아요. 일이 없으면 백수입니다. 일이 없으면 백수요.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급 거지라고요. 일이 없으면 백수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 시장 밖으로 절대 쫓아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누구도 나를 잘라내지 못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책을 파고 공부해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6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단어는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근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찾아갑니다. 두 번째 결심을 한 거죠.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야, 나 이제 투자를 좀 하려고 그래 라고 했더니 아까 그 야 그게 제일 웃기다라고 했던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개그맨 맞네 이거. 이제서야 그 친구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비웃음으로서요. 한 선배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연예인이란 직종에서 투자로 성공한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사업한다고 했을 때 망했다고 하는 게 연예인이야. 사기당했다고 하는 게 연예인이라고. 주식 투자하면 반토막 났다 고등어가 됐다 그러고 갈치가 됐다 다섯 토막 났다고 하는 게 연예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던 거나 열심히 해. 하던 거나 너 잘하는 거 라는 이야기를 했죠. 또다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투자를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야 저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저 뭐야 저 무한도전이나 나가봐라. 뭐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그런 무대입니까? 불러줘야 나가죠. 압니다. 분명 그들은 그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의 결심에 핀잔을 주는 그 이유는 저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죠. 저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걱정돼서 그랬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전 투자를 시작했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행착오들을 수년간 겪었습니다.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 이야기 나누려면 오늘 저랑 한 달 동안 여기 계셔야 됩니다. 계실 분 계십니까?
1: 네.
0: 뭘 내라고? 예,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고요. 오랜 시간 준비했고 결국 저는 투자자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투자자 시장에 많습니다. 넘칠 만큼 많습니다. 투자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으니 저

나름대로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때 핀잔과 때로 있을 비웃음을 겪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것과 나를 잘 아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친구들 내 걱정을 만다고 하지만 친구들 하루에 5분도 내 걱정을 합니다. 내가 오롯이 내 인생에서 내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를 잘 아는 것은 나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결심과 시도가 나의 가장 큰 이정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의 배움으로 저는 남들의 말하는 소리보다는 내 안의 소리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과감함이 만든 세 번째 시도는 뭐였을까요? 집필입니다. 저의 세 번째 큰 결심은 책을 쓰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책을 쓴다고 했더니 또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봤지? 나 이번에 이제 책을 쓰려고 했더니 제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비웃었을까요? 못 비웃죠. 못 비웃습니다. 두 번이나 보여줬잖아요. 큰 성공을. 개그맨을 하겠다길래 비웃었더니 개그맨이 되었고 투자자가 되겠다고 하니 비웃었더니 투자자가 되었어요. 뭐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뭐라도 하겠지 뭐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이 나오고 나니까 누가 저를 비웃었는지 아십니까? 책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온 세상이 저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책을 내고 인터넷 댓글에 제일 많이 남긴 댓글, 유튜브 영상에 제일 많이 인터뷰했던 영상에 남긴 댓글, 네가 뭘 알아? 개그맨이 뭘 알아? 뭔데 떠들어 네가? 무슨 책을 써 네가? 그중 제일 웃겼던 비웃음은 투자자랍시고 떠들더니 책까지 쓰는 걸 보니까 전형적인 사기꾼 테크트리드 하고 있구나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SNS에 제 사칭 광고가 돌면서 실제로 당신은 사기꾼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쓰고 나서 그 책은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경제 경영 부분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저는 그 덕분에 뛰어난 많은 투자자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는 일이 많아졌고요. 여러분같이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세바시 무대도 섰고, 웃기기 위한 역할이 아니고 사고하고 사유할 수 있는 역할의 방송 제안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책으로 인해서 제 삶은 좀 더 풍성해졌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배우는 겁니다. 덕분에 저는 오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요. 이때의 비웃음으로 제가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 비웃음이야말로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구나. 누가 나를 비웃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더 나아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말과 같구나.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비웃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어떤 비웃음을 당해볼까 라는 웃긴 상상으로 저의 다음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세 번의 비웃음과 세 번의 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 조금은 걱정돼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평생 동안 삶을 그려가야 되는 화가입니다. 제발 이미 그려진 그림만 어떻게든 보관하고 지키려는 박물관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비웃어도 하고 싶은 일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반드시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부모님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 직장 동료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의 뜻을 나침판 삼아서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웃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비웃는다는 것은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을 믿으십시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비웃음 당할 때야말로 당신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그 순간이다 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들이 뒤에서 비웃을까 봐 많이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뒤에서 욕하는 거 두렵습니까? 누가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 두렵습니까? 내가 움직이는데? 두려움은 마주하면 그뿐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은 앞으로도 엄청난 비웃음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세바시 영상 업로드 될 거잖아요. 이 업로드 되면 분명히 달릴 겁니다. 개그맨이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그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 영상이 저의 인생의 네 번째 비웃음이 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비웃음과 세 번의 배움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욕망과 용감함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모든 것이 뒤바뀌는 시대, AI를 압도하는 인간만의 필살기, 야성. 소설가 정유정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비웃음이야말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황현희 대표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비틀즈가 부른 오블라디 오블라다, 영화 알리 중에서 알 켈리가 부른 World's Greatest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한반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 지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1.6%로 역대 지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518만 486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남으로 22.31%였고 전북 19.39%, 강원 14.37%, 광주 14.19%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9.02%에 그쳤고 이어 경기 9.78%, 인천 10.15%, 부산 10.68% 순으로 낮았습니다. 서울의 투표율은 11.22%로 집계됐습니다.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12.07%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14개 선거구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전체 유권자는 226만 7,121명이며 이 가운데 27만 3,57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이 24.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격전지로 평가받는 충남 공주부여 청양이 16.56%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쟁을 펼치는 부산 북갑의 투표율은 13.02%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등이 접전을 벌이는 경기 평택을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8.43%에 그쳤습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고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1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철거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 하청업체의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

0: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받는 피의자로 입건됐고 발주처인 서울시는 아직 공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통일교 원전 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통일교 수사 무마와 관련해 윤 전 청장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5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나는 지금도 꿈을 꾼다. 때론 쉬어가도 좋다. 힘이 남는다면 가볍게 달려도 좋고 옆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업어주면 더 좋겠다. 그저 내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곳에 닿을 수 있으리라 나는 생각한다. 방송인 박경림의 사람 중 일부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최운형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3: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어떤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 떠밀려서. 예. 요만하게 아마 기사가 나왔는데 그 며칠 뒤에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6: 그러니까 뭐라고 인터뷰를 하신 건데요?
5: 그냥 뭐 김치찌개 끓이는 목사님, 뭐 미국 교회 접고 와서 이 신기했던지.
6: 이 사연을.
5: 예, 이 사역을 이제 제가 김치찌개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6: 사진 찍고. 뭐
5: 제가 그때 반지하 살았는데 궁색한 이야기도 좀 쓰고 뭐 그랬더니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6: 기사 보고?
5: 예, 각각의 세 분이 자기가 후원하고 싶다고 기사를 봤다. 예. 그 봉투를 주고 하시는데 놀랍게 300, 300, 30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900만 원 빚을 갚아버렸어요.
7: 그럴 줄 알았으면 빚 더 줘도 될 걸.
8: 진짜요?
6: 야, 진짜,
8: 그런 게
6: 진짜
8: 정확하네요.
5: 진짜 이건 목회 때는 못 느껴본 일종의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안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그래. 또 다른 하나의
8: 순조로움이 하나하나 정말 경험되시는.
5: 네, 네.
6: 그럼 이제 그 빚 청산하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5: 장사가 계속 잘 안 됐죠?
6: 예, 예. 빚은 갚았다고
5: 빚은 갚았는데 그렇다고 장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장사가 갑자기 잘 그쯤에 이제 찌개도 맛을 좀 만들기 시작할 쯤이었는데 네. 장사가 갑자기 잘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6: 어떤데?
5: 좀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네. 그때 저희가 평균 하루에 한 40명 정도 오실 때예요, 손님이. 네. 근데 50명은 오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볼만 하겠다 네. 생각할 쯤이니까 하루에 10명도 오셔야 되잖아요.
6: 네.
5: 근데 어떻게 오게 해요, 10명을?
6: 네.
5: 뭐 전단지를 돌려요?
6: 예.
5: 아니잖아요.
6: 예.
5: 어떻게 하면 10명을 오게 할까? 그걸 내내 궁리하고 있던 차에 하루는 문득 우리가 3천

0: 3만원짜리 집이지만 예. 이것도 비싸다는 생각에 돈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이 있겠구나 예.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 어떻게 먹이지? 생각하다가 아하 쿠폰을 만들어서 예. 그분들에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3천원짜리 뭐 식권 그러면 그분들이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두 가지 교체하던 중에 식권을 몇 개 만들지? 그러다가 제가 아 300장을 만들어서 매달 줘야겠다. 왜 300장이냐? 하루에 10명이잖아요. 10명이 더 와야 되잖아요. 10명이 더 와야 되는데 10명 주면 아 그럼 되겠네 하고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핵심 봉사자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봉사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바보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바보냐 그랬더니 돈 내는 손님이 와야 되지 돈 안 내는 손님이 더 오면 적자가 더 심해지죠.
1: 지금 제 마음속에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0: 근데 그게 저는 진짜로. 그 말을 듣는데 어 진짜네 생각이 들어요. 어 정말이네. 제가 계산을 잘하거든요. 잘하는 사람인데
2: 잘할 수 계산이 아니신 것 같아요.
1: 아니 저는 진짜 마음속에 목사님 바보예요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예.
0: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인데 말을 뱉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거둘 수도 없고 또 신행하자니 적자의 폭이 더 커질 것 같고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는데 저희 홀리네이션스라는 그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를 꾸준히 후원하시는 분이 마침 제게 그날 카톡을 하나 딱 보내셨는데 누가복음 그분은 제게 보낸 게 아니고 전체에게 보냈는데 제게도 왔죠.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뭐 후이 줄 것이다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제 눈에 딱 오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거라는 거죠. 그게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네가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계산기 돌리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쿠폰 줍시다. 그래서 이제 1,000장을 먼저 찍어서 주민센터에다가 쫙 주면서 매달 300장씩.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손님이 늘 거 아니에요. 10명씩. 산술적이라면 50명씩 와야죠. 40명 오던 게. 근데 그 다음 달부터 80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장사가 된 계획이에요. 갑자기 배로 손님이 막 몰려오는 거죠.
2: 아까 쿠폰을 받은 분들도 당연히 오시겠지만 그 외에도 그럼요. 조선로 찾아오신 사람들이. 맛도 좋아진 거죠, 조금.
0: 그렇죠. 맛도 있지만.
2: 중요한 게 있잖아요.
0: 그럼요.
2: 맛없으면 뭐, 그래도 뭐.
0: 그때부터 저희가 80명 평균을 계속 지금까지.
2: 그때부터 조금 신기하게. 타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쿠폰 갖고 오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 반응들은 어땠어요?
0: 근데 맛있게 드시죠. 그분들은 고마워하시는데요. 근데 쿠폰이 제게 또 준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이제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점심때 막 붐비잖아요. 복작복작하고 저도 정신이 없는데 그때 이제 늘 쿠폰 들고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날따라 그분 오셨을 때 자리가 하나가 딱 비어있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분이 앉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눈치를 보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1: 그냥 돈 내는 손님 앉을 수 있으니까?
0: 저는 몰랐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분들이 불편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구나. 근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기도를 바꿨어요. 꽉 차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때까지 드렸는데 70% 이상 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님들이 자리가 많으면 편하게 앉으시는데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곳이라고 시작했는데 이게 변절될 수 있겠구나. 새롭게 와서 갔던데 이제 출연 제의가 오면 제가 좀 거절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 적절한 사람일지에 대한 의심도 있고 제가 또 하나는 이렇게 알려지면 막 오시더라고요. 꼭 오셨다고. 그럼 손님이 많아지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우리 단골 손님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좀 주저했죠.
2: 포장 되나요?
0: 포장 되죠.
2: 그러면 포장. 방송 보신 분들은 맞아. 포장만 하는 거랑 좀. 오늘 뭐 어떻게 쇼부를 아니 저기 결정을 하죠. 뭐.
0: 감사합니다.
2: 예, 포장을
0: 방송 보고 준비해놓겠습니다.
2: 어떠세요? 이제 사실 뭐 요즘 뭐 밥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시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도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 많이 마주치실 텐데. 어떤 체험을 하시게 되나요? 매일매일 하루 속에서.
0: 생각보다 밥을 충분히 못 먹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밥 한 끼를 사 먹는 일에 고민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 주변 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2: 다 올랐어요.
0: 그래서 저희 손님들 중에서나 봉사자 중에서도 우리도 가격 올리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0: 지금 우리가 주로 삼는 고객들의 생활 수준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네. 우리까지 올리면 그분들의 무거움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 와서 밥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아, 저분은 저게 한 끼일 거다. 유일한 한 끼일 거다. 그런 분들을 제가 매일 목격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예. 편차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1: 예. 네. 전 그 뭐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도 있어요?
0: 아, 많죠. 예. 예, 많죠. 제 또래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 저희 집에 오시더니 좀 병약해 보이셔요.
1: 예.
0: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빼고 오시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한 끼 포장해서 저녁에 또 드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인데 맛있게 드시는 거죠. 근데 한 뭐 서너 달 지났나? 갑자기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면 우리는 걱정하죠. 매일 오시면 안 오시면. 그다음 오랫동안 안 오시길래 잊어버렸는데 얼마 뒤에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자기 동생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저희 가게로 밥 먹으러 버스를 타고 오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좀 거리가 있는 데서 버스를 타고 매일 오셨던 거예요. 오시다가 슬픈 이야기지만 그 버스 안에서 돌연사를 하셨어. 심장마비로. 저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례 모든 걸 치르고 그래도 동생이 세상 떠나기 석 달 동안 행복하게 밥을 잘 먹고 갔다고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주려고 샀던 옷을 신발을 제게 선물해도 되겠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기꺼이 받았죠. 이거 아직도 신고 있고 일할 때도 있고.
1: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목회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보면 강단 위에서 하시던 목회를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몸을 던지셔서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0: 글쎄 뭐 저는 그냥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안 했으면 평생 모르고 갔을 것들이 많았겠구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게 밥집 사장을 넘어서 목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새로 손님이 오면 저희는 그래 새가족 오셨다. 또 장기 결속자 이야기하고 뭐 목회처럼 해요. 손님들이 자꾸 말을 걸어와요. 가난하고 외로우신가 봐요. 저는 이제 힘들어서 잘 피하는데 정말 사람을 만나고 싶고 목회를 하고 싶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1: 그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신 거죠?
0: 그렇죠.
1: 2호점, 3호점도 생겼어요?
0: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할 즈음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하고, 또 이분 저분 후원하시는 금액도 좀 생기고, 펀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던 즈음에 제가 다른 목사님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맞물릴 쯤에 창원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밀어줬죠. 같이 배우고 비전 나누고 근데 목사님들이 다 가난하시더라고요.
1: 그럼요.
0: 근데 그런 가게를 차릴 만큼 재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펀드가 생길 때마다 후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게 지금 7호점까지
1: 전국에? 어디 있어요 지금요?
0: 뭐 제일 먼 게 창원에 창원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청주에 하나 있고요. 의정부에 하나 있고 시흥 그리고 서울에 세 곳.
1: 서울에 어디 있어요 지금?
0: 마천에 하나, 마천 시장 안에 하나 있고 홍제동에 하나 있어요.
1: 홍제동.
0: 저희 연신내고.
1: 그리고
0: 지금 8, 9, 10호점이 김운동, 신림동 그리고 평택 준비 중입니다.
2: 그러면 그 식당들에서도 무료 쿠폰 그 300장 하시는
0: 그렇진 않아요. 제가 가게를 시작할 때 목사님들께 하는 이야기가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2년 동안 망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까 그분들은 훨씬 순탄하게 시작하지만 그냥 적자를 벗어나고 또 우리가 후원을 해주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되게 미안해하셔요. 다음에 갚을게 그러시면
3: 그렇죠.
0: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저도 시작할 때 절반을 누군가가 후원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다. 우리한테 갚지 말고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2호점을 만드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1: 그럼 인터넷에 따뜻한 밥상 치면 위치 나오나요?
0: 그렇죠. 따뜻한 밥상 치면 연신내가 나오고 추르륵 나오기도 하고 보통 시흥 뭐 이렇게 키워드를 따로 쳐야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그냥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서
0: 그렇죠.
1: 뭐 봉사도 하실 수 있고
0: 너무
1: 또,
0: 필요하죠.
1: 또 맛있게 음식도 드실 수 있고
3: 그렇죠.
1: 그럼 전국에 그 8호점까지 다 같은 레시피로 비슷한
0: 똑같이
1: 맛을
0: 합니다.
1: 똑같이
0: 왜냐하면 제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1: 그러니까 똑같이 원래 그렇죠. 본사

0: 에서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창업을 네. 해도 네. 프랜차이즈들은 네네. 다 이렇게 레시피를 받아서 하니까
1: 일단 와서 저하고 같이 비전 나누고 네. 교제하고 네. 책이 만드는 거 배우고 네. 최소한 석 달은 해야지 제가 도와줍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또 이 교육도 같이 받으니까 이 따뜻한 밥상, 이 식당의 정신 같은 거
1: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찌개 만드는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성서적으로 어떤 건지를 저랑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0: 근데 목사님께서 아까 계속 후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후원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좀 이따가
1: 저희는 그 공개적으로 후원 요청하지 않고 예. 그래도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0: 그냥 알아서
1: 몇 분이 예.
2: 그럼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1: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작아 보여도 이렇게 모으니까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걸로 지금 7호점까지 만드는 데 다 투자했고 8, 90호점도 우리가 만들 것이고 예. 예.
0: 장사를 하면서 네.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많이 이해하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게 제가 이 밥집을 하면서 제일 값진 소득이 아닐까.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볍게 지나가면 하나는 저는 그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오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예. 제가 한국 와서 이곳저곳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2: 몸이 정말
1: 제가 평생을 교회 간 사람이고 근데 교회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몸이 힘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제 앞에 와 있던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와 계신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데는 그렇죠. 지극한 정성이 들었구나. 네.
0: 그럼요.
1: 그래서 제가 처음 왔다가 6개월째인가 미국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 교회에서 공식 사과를 드렸어요. 제가 큰 소리 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결석을 제가 어떤 식으로든 좋지 않게 말했다면 용서해달라고. 네. 사실 목사들은 주일날 자기 앞에서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큰절해야 돼요.
0: 그래요. 네, 네.
1: 우리 목사니까 나오는 거지. 그분들은 맞아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럼 게다가 헌금도 하시잖아요.
0: 그렇죠. 특히 남성 성도들은 뭐 대충 이렇게 옷 입고 그냥 뭐 이렇게 머리 눌려서도 가시지만 여자 성도분들은 그 교회를 한번 출석하기 위해서
3: 준비하고
0: 아이들 준비시키고 챙기고. 아침 다 먹이고 뭐 설거지하고 집안을 다 해놓고 교회를 향하기 때문에 몇 배의 사실 수고를 감당하면서 교회 출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1: 그 몰랐어요 제가.
0: 그렇죠. 네. 네.
1: 그냥 와 계신 줄 알았어요.
2: 예.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또 안 오면 그게 뭐 이렇게 뭐 설교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되게 화나고 좀 안 좋은 얘기 하게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참 많이 깨닫게 되네요. 진짜.
0: 어떠세요?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던 아버님의 목회를 보고 자라셨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목회, 지금 이 장사 아버지와 비교할 때 어떻게 좀 느끼세요?
1: 저 뭐 아버지 목회자로 존경하고요. 예. 저는 저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 많이 하고. 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큰 딸이 커서 제 나이 됐을 때 목사로 살아온 아빠를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
0: 그럼 아까 지금 말씀 나오셨는데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저희 가족들은 미국에 있어요.
0: 혼자 다 계신 거예요?
1: 네네. 원래는 같이 오기로 돼 있어. 큰 딸은 이미 대학 졸업해서 직장 생활 하고 있고. 네. 저희 둘째가 늦둥이에요. 예.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한국 나올 때 4학년인가 아마 그랬어요.
0: 아유, 얼마나 눈에 밟혀서.
1: 원래는 같이 이제 세 명이 나오기로 약속하고 한국과 사전 답사도 다 했는데 출국 한 달 전에 와이프가 못 가겠대요. 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당신만 가라는 거예요. 그 제가 배신감이 있잖아요.
0: 아니 배신감이 아니고 가지 말란 얘기죠.
1: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여기 살 테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 가면 지금처럼 가족을 서포트 못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먹고 살겠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 학교 시작하고 지중에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제가 근심하지 않게. 이게 사실은 제일 큰 후원자는 저희 가족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당신 그때 왜 안 왔지?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가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서 하는 정원은 망하겠대요. 자기 생각에. 근데 가족이 다 같이 가서 망하면 데미지가 크니까 자기는 있고 혼자 망하고 오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웃어야 될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럼 지금 사모님 혼자서 알아서 벌어서 그냥 생활하시는 거예요?
1: 예. 사모님 대단하시다.
2: 생활력이
0: 제가 볼 때 목회를 사모님이 하신 거예요. 네. 지금
3: 예. 알바 두 개 하고 뭐 예. 교회사도 하고 예. 큰 딸도 조금 보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2: 가족분들.
3: 저는 그냥 제 역할만 하면 되니까.
0: 그럼 목사 언제까지 이걸 하실 거예요?
3: 모르겠어요. 처음에 예, 제가 올 때 처음에 이제 2년 계약하고 왔어요. 2년 예. 동안 망하지 말자. 아까 이야기한 그게 제 자신이 해준 구호인데. 근데 망하기는커녕 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2호 좀 3호 좀 생기니까 그 다음 2년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해보자. 네. 그게 이제 작년 말까지인데 네. 또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앞으로 2년은 또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2년씩 끊어서 가보게요. 예.
0: 목사님은 이제 교회 목회도 하셨고 현장으로 지금 나와 계신데 어떻게 경험해 보시니까 진정한 목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3: 목회는 저는 이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이제 흐르는 물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흐르는 물은 자연스러울 때 계속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네. 예수님은 계속 이제 아래로 가셨죠. 낮은 곳으로 이 땅에. 네.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이웃 되시고 힘주시고 네.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목회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어디든 간에 자꾸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만 그런 목회로 조금 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보시면 어떨까 싶고 네.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교회 목회라는 게 제도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네. 실제로 교회 밖에 나와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목사님 굉장히 많으셔요. 예. 이런 분들이 어떤 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저희 밥집 사역이 어떨까. 예. 네. 밥을 지어서 먹이고 또 가장 가까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고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예, 아 목사님이 앞으로의 따뜻한 밥상이요.
3: 네,
0: 네 따뜻한 밥상 꼭 기억하겠습니다.
3: 따밥이라고 부릅니다.
0: 따밥. 예. 진짜님 어떻게 드셨어요?
2: 저는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0: 그죠.
2: 거기서 밥 두세 끼만 굶어도 예. 생각이 한국에서 하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 마음이 너무 좁아지는 걸 느꼈고 네. 내가 그렇게 풍요롭게 느끼던 것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0: 맞아요.
2: 사람이 밥 몇 끼만 못 먹어도 그 부드러웠던 마음이 정말 그렇게 딱딱해지는데 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밥 한 끼 드리면서 그게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그 일도 그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네. 이 따밥 이 사역이 너무 이제 귀하게 느껴지고 네. 그리고 목사님 특히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2: 이 일 정말 오래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하니까 네. 네,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0: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을 한국으로 파송시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파송이 된다, 선교를 간다면 보통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들로 목사님들이 가시고 그곳에서 피땀 흘려서 그들을 섬기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파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 부유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 한국 땅으로 우리 삶의 우리 목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분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한도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3,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좋은 미국 땅에서 이곳으로 파송하신 귀중한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전 무엇보다 가족들 위해서 좀 우리 방송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따님, 하나님이 키우실 이 따님 아버지가 못 키우셨을 그 따님 왜냐하면 우린 목회자의 자녀라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린이날도 날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둘째 딸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하지만 똑같이 우리 목회자의 길을 거시듯이면서 내가 챙기지 못했던 딸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따뜻한 밥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 형태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나갈 놀라운 미래를 더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하고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올라오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교회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대의 부입니다. 책 속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입니다.
1: 뿌린 대로 거두리니 독일 작가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단편 소설 깊이의 강요에서는 깊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한 여류 화가가 나옵니다. 화가는 전시회에서 만난 어느 평론가의 비평을 듣습니다. 평론가는 화가의 작품이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으나 아직 깊이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화가는 평론가의 말에 집착하게 됩니다. 화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술과 약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젊고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화가의 모습은 깊이가 없다는 말에 대한 고뇌와 집착으로 망가져갑니다. 화가는 결국 살아갈 의욕을 잃고 깊이가 없다는 자신의 그림들을 전부 찢어버린 후 139m 방송탑 위에서 몸을 던지고 맙니다. 말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말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뜻하지도 않은 말을 입 밖에 내는 수가 있습니다. 말이란 한 번 내 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 말을 내뱉기 전에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쏟은 말을 돌이킬 시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말이라면 그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말을 내뱉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스의 우아 작가이며 노예였던 이솝은 총명함과 지혜가 뛰어나 주인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루는 주인이 이솝의 지혜로움을 시험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솝은 사람의 혀라고 대답했습니다. 혀는 진리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주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솝은 역시 사람의 혀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때론 독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옳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에게 치욕적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는 어디선가 자라고 퍼져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3.1교회 송태근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이제 오늘 사사기 18장 마치겠는데요. 본문은 24절부터 소개되어 있지만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는 7절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이 다섯 사람은 단지파에서 파견한 정탐꾼인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파의 정탐꾼으로서 더 나은 땅,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을 찾으러 보낸 파견된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이 지명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누구라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보물 같은 장소에 살고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을 봤어요. 묘사가 참 놀랍죠?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에다가 부를 누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더 좋은 땅은 없을까? 더 나은 곳은 없을까? 더 높은 삶은 어떤 삶이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동시에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본 자기들의 평가와 기준에 근거해서 더 나은 삶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스토리도 뭐 복잡한 얘기가 많이 31절까지 깔려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째는 단지파가 결국은 라이스라는 땅을 집어삼킵니다.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뜻대로 확보했고 탈취했고 승리를 했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0: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멋지게 하나님께서 업어치기를 하죠. 너희들의 그 성공은 절대 복이 아니다. 한마디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게 복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여정 속에 특별히 한 가정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미가의 집입니다. 근데 아주 언밸런스하게도 이 미가의 이야기가 전체 분량의 굉장한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그두 개의 시선을 잘 봐야 돼요. 차지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이 스토리를 잘못 읽으면 결국은 단이 하나님의 기업을 내던져 놓고 자기들의 기준에 더 좋은 땅 라이스를 찾아서 쟁취한 사건으로만 이주한 얘기, 땅 뺏은 얘기로만 굵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스토리 속에 슬쩍 묻어둔 미가의 집 이야기는 본질을 담고 있어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몰락이 어떻게 한 민족의 몰락까지를 가게 만드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여기서부터 시작.
1: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0: 다섯 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기다리고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우리 박 목사님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0: 야, 너희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어떻든 궁금했겠죠. 물어본 거예요. 9절, 박 목사님.
1: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0: 흥분했어요. 야, 지금 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올라가. 점령하자. 근데 이게 어디에서 본 그림이에요. 민수기의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여쭤볼게요. 이 땅은 자기들이 선택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고 복입니다. 근데 이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볼줄 모르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라이스 땅에 정탐을 마친 사람들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자기 단지파 종족들에게 올라가자! 이만한 땅을 다시는 못 만날 거다. 근데 그 땅은 자기들이 봐서 자기들이 선택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땅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인생의 큰 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젊은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생의 굵은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볼줄 아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복으로 안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단지파의 행로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박 목사님.
1: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트예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에 다니며 그곳은 기랴트예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0: 600명의 무장된 단지파 백성

0: 백성들이 길을 떠나서 이제 말씀드렸던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라이스로 가는 길목에 이 집은 얹어져 있죠?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미가는 굉장히 오늘 여기서 사실상 핵심 인물이에요. 이 사람 집에는 신상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사에 모셔져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어요. 드라빔은 우상 물건이죠? 점치는 정도의 물건으로 보면 됩니다. 복을 비는 정도의 물건으로 보면 됩니다. 드라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적 세팅이 풀 세팅으로 다 구비되어 있는, 게다가 돌아다니던 생계 때문에 여기저기 쏘다니던 레위 청년 하나를 고용해서 제사장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주고, 거기서 이 청년은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 집에 이르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1: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0: 정탐꾼들이 이 집에 정탐 과정에 들렀죠. 그이 집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이 집에는 신사가 있고, 신상이 만들어져 있고, 에봇과 드라붐이 있는 걸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그런 게이 집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뉘앙스입니까? 그거 뺏어와야 돼. 그거 가지고 나와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 집에 종교의 모든 메커니즘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피차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고받는 대화와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이미 하나님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어요. 그죠? 어쨌거나 자기들에게 복을 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뭘 해야 돼요? 이 길이, 이 행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허락한 행로인지 끙끙거리면서 무릎도 시원찮을 판인데, 중간에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집 종교의 모든 부품들을 들고 나옵니다. 나올 때그문 밖에다 600명의 무장 단지파 백성들을 도열시킵니다. 이거 뭐죠?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들고 가는데 덤벼들지 마. 우린 지금 이게 필요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름 돋는 대화 하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15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1: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0: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협박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그 제사장, 이 고용된 레위 청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다 같이 시작.
1: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0: 자, 이 구도를 잘 보세요. 600명의 대표인 다섯 정탐꾼이 자기가 정탐할 때 봤던 그 신상을 들고 나오는데, 그 집에,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던 제사장이, 레위 청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0: 지금 이 질문은 누가 받아야 되냐 하면 단지파도 이 질문을 받아야 되지만 레위 청년도 이 질문을 거꾸로 받아야 돼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남이 한 집에, 가정집에 고용이 돼서 여기서 밥이나 먹고 있으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것은 거울의 효과를 갖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들키고 싶지 않는 민낯이 까진 거예요. 들통이 나는 거예요. 레위 청년은 그 영적인 의미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그 신상을 들고 나가는 단지파 리더들에게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근데 이거 누구도 들었어야 될 질문이라고요? 이 레위 청년도 마땅히 들었어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 서로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거울을 서로 마주하듯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물론 그 부끄러움을 인지하진 못하고 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거울 효과로 서로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신들 지금 여기 뭐 하는 짓이요?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 뜻입니다. 그러자,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전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1: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0: 야, 너나 우리나 이미 다 밑장 드러난 마당에 우리 솔직히 대화하자. 너 제안 하나 할게. 너희 한 집에 고용되어서 여기서 그냥 제사장으로 밤이나 금근이 먹고 사는 게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어서 높은 연봉에 또 지위도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규모가 커지니까 너 기회를 쫓아 반응하는 데는 천재니까 우리가 이 제안할게. 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연봉의 다섯 배 줄게. 차도 바꿔주고. 어떻게 됐겠어요? 20절. 차마 제가 못 읽겠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시작.
1: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0: 1초도 망설임 없이, 어이,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신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기가 활용하던 종교 도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바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자, 그들은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다시 카메라는 미가의 집을 더 자세하게 조명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22절 시작!
1: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순을 따라 붙어서
0: 네. 갑자기 들이닥친 이 사고 앞에 망연자실해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가 떠난 다음에 좀 정신이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근데 당하는 거 봤지? 어떻게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야? 저마다 활용할 수 있는 집에 무기가 될 만한 건다 들고 나와봐. 그래서 삼지창, 곡괭이, 몽둥이 다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탈취해서 간 단지파를 따라 붙습니다. 단지파가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돌아보니 미가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뭐 웃기지도 않는 몽둥이 같은 거 무기 들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 박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0: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1: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모아가지고 왔다는 말이 굉장히 뉘앙스가 재밌어요. 야, 너희 그때 거리 가지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죠?

0: 있는 게 없어요. 자, 성경은 계속해서 점점 이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5절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1: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0: 한 번 더 너희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면 성난 우리 단지파 사람들이 너희들 씨를 말릴 거다. 이 용기와 담력이 민수기 때는 어디 갔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축복 앞에서는 이런 담력과 용기가 믿음이 통용되지 않다가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욕심을 쟁취하는 이 지점 앞에서는 담력과 용맹과 믿음의 명칭이 붙어져서 떳떳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부재된 시대의 극명한 그림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가장 잘 설명한 그림입니다. 미가라는 한 가정의 타락이 어떻게 한 민족의 타락으로까지 확대되었을까? 그 밑바닥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적되었던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30절에 모세 후손들이 단 지파의 고형이 되어서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높은 연봉을 받아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시대나 말씀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는 반드시 민족과 시대와 나라의 절망이 찾아옵니다.
2: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3.1교회 송태근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0: 외격의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www라는 시스템을 쓰곤 하죠. World Wide Web,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거미줄이라는 재미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스템을 발명한 영국의 팀 버너스-리는 인터넷 발전을 위해 이 놀라운 기술을 특허 없이 무료로 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단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마음껏 라디오를 듣고 마음껏 필요한 정보를 찾아 인터넷의 바다를 다닐 수 있을까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풍요로운 별명으로 부르는 대신 쓸 때마다 사용료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찾아 이 바다를 누비셨나요? 즐거운 항해, 아름다운 항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하야의 워십으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26년 5월 20 오늘 며칠이에요? 29일 5월 29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에요, 여러분. 네. 아, 이거 웹웹웹 www 이거 우리 뭐 찾을 때 인터넷 브라우저 위에 쓰는 거죠. 이게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초기에 인터넷을 쓸 때부터 이 HTML 또 HTTPS 프로토콜 뭐 이런 거를 발전을 거의 뭐 인터넷 발전과 함께 자라온 세대다 보니까 이거 좀 알죠. 뭐 기술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없었으면 진짜 우리 인터넷 하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막 무슨 정보 하나 찾으려면 다 이렇게 타이핑 치고 검색해서 보낸 다음에 답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그런 때도 있었고, 네. 이제는 월드 와이드 웹이란 그 하이퍼 텍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누르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누르면 연결되잖아요. 그런 방식이 사용하게 된 거죠. 인터넷을 이용하기 쉽게, 예. 브라우저를 통해서.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나 이거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개발했으니까 돈 받아야지 하지 않고, 아, 다 우리 다 편하게 씁시다. 자유롭게 쓰세요. 기술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시다. 아,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아, 그래서 많은 브라우저들이 나오고 그랬죠. 갑자기 제가 이과생 같은데 저는 이과생 아닙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발견한 놀라운 기술, 놀라운 재능, 놀라운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다 배우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금요일 밤 또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 소근소근 대화 나누면서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광고 듣고 찬양들 이어가지요.

벤 필러의 It was up to me. 우리에게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면, 우리의 뜻대로 되었다면, 네, 그런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 금요일인데 왜 혼자 하고 있지? 오늘 금요일인데 뭐 안 하나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오늘 안 합니다. 오늘 5주라서 다섯 번째 주라서 준비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한번 또 금요일 밤 저와 여러분들이 진하게 만나는 시간도 좋겠다라는 자체 판단으로 일정을 잡지 않고 오늘은 CCM 캠프 여러분과 저만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자창 써늘 하고 막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샬롬 성웅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봄보라 봄님 오셨어요. 오늘 사전 투표했어요. 날씨가 시원해서 공원에서 운동기구하고 있는데 달이 떠 있어요. 달밤에 체조를 하고 있네요. 캠프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네 어서 오십시오 봄보라 봄님. 아 오늘 사전 투표하셨군요. 오늘하고 내일까지죠 이틀간. 네 본 투표는 6월 3일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네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잘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하시고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고 그러면 좋겠죠. 거북이 다둥맘님도 오셨어요. 샬롬 출석 체크합니다. 막내가 누나들과 소풍을 1박 2일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 나들이 첫날로 남편 기다리며 라디오 청취 중입니다. 아 좋기도 하고 새아이가 보고프지만 내일 만나니까 가족들과 추억 쌓기 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가끔 이렇게 서로에게 거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자주 멀리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네. 이렇게 가끔 데이트할 시간이 필요하죠. 네.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PK 장광우의 노래 듣습니다. 천국 행진가.

워시플로잉의 체험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PK 장광우의 천국 행진가 같이 들었어요. 5859번님 금요일 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엄마께서 맹장이 터져서 수술하셨어요. 고령이라서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데 맹장이 아파서 수술을 가신 게 아니라 맹장이 터져서 수술하신 거죠. 아이고야. 그럼 지금은 이제 그 잘 수술을 완료하시고 그렇게 퇴원하신 거죠? 어쩌면 좋아요. 아유.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요즘 뭐 맹장 수술은 그냥 내시경 같은 걸로 해서 흉터도 안 생기게 잘 하긴 하는데 이게 맹장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터지면 아주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령이신 것처럼 어머니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돌봐주세요. 네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캠프 가족분들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8291번님 사연이에요. 오늘은 제 여자친구가 주말이라서 경북 김천에서 전주로 놀러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CCN 캠프 듣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 예수를 믿지 않지만 몇 달 후에 전주로 이사온다고 하니 그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같이 듣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전도 안 하고 몇 달 후에 하신다는 거죠? 여자친구분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궁금하네요. 자기야,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은 전도하지 않고 몇 달 후에 전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하세요. 지금 그냥 지금 하세요. 손 붙잡고 예수님 믿읍시다. 야, 지금 하십시오. 네. 몇 달 후에 또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하세요. 그냥 지금 라디오도 같이 듣고 있는데 그죠? 파이팅. 예쁜 사랑하시고요. 예. 여자친구분 김천에도 전주까지 올 정도면 참 남자친구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지금 같이 예수 믿읍시다. 네. 내일 토요일날 재밌게 노시고 주일날 교회 한번 그냥 살짝만 들려보세요. 그냥 예. 그냥 부담 없이. 예. 그러면 뭔가 느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네. 큰 일이 큰 변화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다음 또 노래가 또 이런 노래네요. 제가 선곡을 미리 해놨더니 또 생각지도 않게 신현미의 노래예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영진의 노래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진의 예수로 살아갑니다. 함께 들었어요. 성웅이 오랜만에 일찍 인사드려봅니다. 샬롬이에요 하면서 사랑하오님께서 문자 주셨고요. 임신홍님께서는 가끔은 금요 초대석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듣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캠프 초대석을 하면 초대손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라이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이 좀 많이 못 나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금요 초대석을 준비하는 제 마음은 CCM 캠프라는 자리를 통해서 애청자분들하고 또 우리 찬양사역자 뭐 새로 시작하는 분 또 음반을 내신 분 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제 마음도 있거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주양님께서는 6월 말에 영동교회 청년 2부 여름 수련회가 춘천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6월 말이면은 다음 달인데 다음 달이 다음 주네요. 청년 2부 여름 수련회 벌써 준비할 때가 됐군요. 아, 아름다운 수련회 정말 멋진 수련회 잘 준비하셔서 다녀오세요. 네. 저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6335번님께서 이직 후에 여건이 되지 않아 청취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문자를 보냅니다 하면서 사연 주셨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하시면서 영진의 예수로 살아갑니다 신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네. 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요리조리 촉촉촉 잘 피하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다고 했는데 자주 오세요. 네, CCM 캠프 제가 이제 진행한 지 벌써 이제 횟수로 좀 되잖아요. 4년 좀 넘었나? 네. 자주 오세요, 여러분. 네. 혼자 드시지 마시고요. 이경미의 노래 듣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까 여자친구에게 예수님 전화 몇 달 뒤에 전화기로 하신 분 어떻게 되셨는지 예, 빨리 알려주세요. 신청곡 보내드리니까요.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강훈의 곡이죠. 함께 들었습니다. 오, 축하할 소식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축하곡 듣겠습니다. 9838번님께서 할렐루야, 드디어 내일은 우리 아들 주윤석과 박혜윤이 결혼을 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송정민님의 축복송 신청합니다. 진행자님, 매일 밤 저의 친구이십니다. 남편은 3년 전 주님 품으로 먼저 갔고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은 둘만의 살집으로 떠날 테고 외롭지만 행복합니다. 샬롬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0: 지난 3년간 네, 애 많이 쓰시고 아드님 잘 키워서 이제 아드님도 새로운 가정 이제 출발하게 되는군요. 축하드립니다. 내일 날씨도 좋고 많은 하객들어서 축하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제가 사정상 가지는 못하고 축하곡 예, 송정미의 축복송 지금 바로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1: 관객들을 마음껏 무대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2: 뭐라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엄마랑 아빠랑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4: 내가 그만 아파야 우리 애들한테 짐이 안 될 텐데 말이지.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7: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

0: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CBS 교계 뉴스입니다. 서울 YMCA와 국경선 평화학교는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강명구 평화마라토너의 600km 평화대장정을 응원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환영행사를 엽니다. 강명구 마라토너는 지난 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출발해 부산과 대구, 대전, 세종, 수원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경기도 연천 호로구로까지 이어지는 평화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은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을 알리는 첫 번째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전쟁과 분단을 넘어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 YMCA 조규태 회장은 이번 평화대장정은 단순한 마라톤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평화운동이며 몸으로 평화를 증언하는 순례의 과정이라며 광화문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생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최근 서울 송파구 거암교회에서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교회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3.1교회는 재개발 구역 내 유일한 종교시설이었지만 등기부상 지목이 대지라는 이유로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돼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대원교회는 강제 철거를 당한 후 민원과 소송을 통해 1대1 대토 보상에 합의했지만 대토를 받은 부지가 교회 건축에 부적합한 경사면이어서 교회를 짓지 못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문진성 변호사는 교회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도 인정되지만 종교시설로서 신앙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주 대책 등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협상 단계부터 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해 해외 권역 최초의 아시아 노회를 설립한 데 이어 유럽 선교 노회를 창립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의 선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예장 통합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 이탈리아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유럽 선교 노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1회 유럽 선교 노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통합 정훈 총회장은 예배에서 유럽 선교 노회가 복음의 본질을 두고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경쟁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선교 노회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총회 파송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총회와 선교 현장을 연결해 목회와 행정, 선교 지원 등에 나섭니다. 초대 노회장에는 프랑스 파리 선한 장로교회 성원용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CBS 교계 뉴스 최창민이었습니다.
3: CBS
4: 인간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이 뭔가 좋은 쪽이기를,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사랑과 사랑에 담긴 모든 것, 열정, 정의, 신이, 희열, 존경, 이타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안다. 책 속 이야기, 베리 로페즈,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속 한 문장입니다.
5: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뻐

음식의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성호의 CCM 캠프 금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참여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죠.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광고 듣고 찬양들 이어갑니다.
1: 현대 큐!

조찬미의 노래, 요괴뱃의 노래였죠. 그리고 예라모십의 꽃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또 건너갑니다. 1252번님, 평안한 밤 아이들과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그쵸? 네. 를 신청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제가 자리를 좀 볼 텐데 요 노래를 원곡도 좋은데 나를 위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이렇게 우리가 번안해서 부르고 있죠. 그 노래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듣는 라디오 좋죠. 네, 친구들 안녕. 11시 좀 넘어서 오늘 밤은 괜찮은가? 네, 같이 라디오 들어서 고마워요. 일상이 말씀님도 샬롬 듣기 모드하고 있는데 인사는 해야겠어요. 은혜로운 선곡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곡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좋은 선곡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또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꾹꾹 눌러서 CBS 뮤직 차트에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다니엘리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아이디가 박성욱의 CCN 캠퍼와 동행하면 슬픔과 두려움이 꿈같이 사라집니다. 오,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네요.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분 CCN 캠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힐링 남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내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웅재의 목소리, 그리고 장안이의 나 이어들었습니다. 바이블 1029님께서 이 시간엔 처음 들어요. 백지영의 나 때문에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아유 그럼요 가능합니다. 백지영 씨의 나 때문에 준비하겠고요. 처음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자주 들어오세요. 네, CCN 캠프 은근 재밌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인선 님도 삼교대하는 직업입니다. 시간 될 때마다 듣고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은혜로운 찬양 말씀도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저의 신청곡은 물 위를 걷는 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이고 삼교대 근무면 아이고 정말 힘든데 그죠? 쉴 수 있을 때 충분히 쉬시고 네 그죠? 네. 일하실 때는 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열심히 같이 해보시죠. CCN 캠프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CBS 라디오 통해서 방송이 되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듣기용 있거든요. 마음에 드시면 유튜브에서 한 번 더 찾아주세요. 꽃의 향기님이 손자 손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내일 그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손자 손녀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무엇보다 매 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삶 예배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삶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신청곡 보내드려야 되죠. 백지영의 나 때문에 그리고 알리의 목소리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어드릴까요?

you, Jesus.

모래를 걷는 자 시와 그림의 노래로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N 캠프 오늘 금요일 순서 이제 마치고 저도 물러갈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잘 건너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까 2부 시작 때 신청하신 어노인팅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BS. I can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한재호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이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달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새벽부터 레인보우 접속이 잘 되지 않아서 방송은 들리지 않고 게시판에 글쓰기는 가능하셨던 분들 위해서 지금도 왜 방송이 들리지 않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기존 앱을 사용하셨는데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앱을 삭제하시고 레인보우 앱을 새로 설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말 새벽부터 방송을 진행하는 많은 정민아 아나운서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방송을 진행한 송정원 아나운서도 방송 진행하면서 내내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또 축복송에 새로 처음 접속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후에도 계속 혹시라도 이렇게 문의가 올라오는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글로 기존 앱을 삭제하시고 재설치하실 것을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같이 좀 올려주시면 방송으로는 안내를 해도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빨리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더 원활하게 레인보우가 더 좋은 성능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국을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예수전도단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너무 마음 소망이 생기는 그런 제목이죠. 또 좋은 이웃 찬양선교단의 기다리죠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또 우리를 실망과 때로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시간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것이 참된 소망의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없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진 모습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축복송 함께하고 싶습니다. CBS 레인보우도 어쩌면 이렇게 정금같이 단련되는 그런 시간이 때때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부터 많은 분들이 왜 레인보우 접속이 안 되지 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뭐 표준 FM이나 음악 FM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로 라디오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문제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레인보우로만 방송되는 조이포유에 늘 접속하셔서 24시간 찬양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조금 걱정되는 혹시 방송사고인가? 라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방송사고는 사고는 사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

가끔은 이렇게 엉뚱하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발 나아가고자 하는 움츠러임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지금 다시 설치했더니 괜찮습니다. 잘 나와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이 좋은 기종이어서 그런가? 괜찮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의 사연도 너무 재미있게 또 읽었습니다. 아우, 이런 와중에 또 기종 자랑도 하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냐하면 방송으로 지금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그러나 게시판에 글쓰기로는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연이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단 한 사람님께서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삶을 너무 보채지 말자.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아름답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 내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레인보우를 위해서 써주신 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말씀드리다 보니 완벽하지 않은 레인보우를 토닥토닥 해주신 감사의 글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커피향기님께서는 오늘도 신나는 하루 금요일이니까요. 오늘도 불끈 힘내는 금요일. 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신청할게요. 경쾌한 찬양 보내주셨는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주님, 제이워십 박찬미가 부르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김명식과 유효림의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아주 재미있는 가사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큰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신청하신 한스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릴게요.

한스 밴드 곡은 왠지 듣고 있으면 풋풋했던 10대 시절에 그녀들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 오락실인가요? 학교를 안 갔어. 낮은 자의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김명식 유효림의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처음에는 가사가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야 왜 이렇게 가사가 부정적이야 라고 했다가 그 우리의 헛된 믿음들이 있잖아요. 가끔 예전에 한창 막 그 CBS가 열심히 신천지랑 싸우고 이럴 때 아 우리는 정말 헛된 사람들의 모습을 신격화한 그런 자신의 자만심 같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 쉽게 속고 있구나. 아,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 할 이야기지만 그때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맞아 우리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 모습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메시지를 준 곡이었습니다.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였고요. 제이워십 박찬미가 부른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방송 함께하고 계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함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총사 대장님께서 이름이 저와 똑같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김은영님이신데 오늘 은영이 제가 생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은영이는요 마치 이런 저축사연 제 생일 다른 분보다 은영님께 축하받고 싶은데요 크크 하셔서 그럼요. 오, 이 김은영! 자, 우리 삼총사 대장님께 생일 축하의 마음 담아서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꼭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길 김은영 파이팅! 네, 제가 제일 많이 축하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생일 축하 곡으로 준비한 곡은 찬양하는 시인들의 생일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원선님 표대를 향하여 신청곡 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을게요. 내리사랑님께서 요즘 그 날씨가 이제 그 비가 지나가고 나서 햇살이 비추면 더워요. 맞아요. 더워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주니까 흐르는 땀을 식혀주네요 라고 하셔서 바람이 불어오네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네 꿈이 있는 자유 곡을 전해드렸는데 바람과 찬양이 섞여서 완전 시원해요. 내리사랑님 이렇게 느껴주시니 감사드려요. 멋진 표현입니다. 자, 앞서 조준모 남궁송옥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는 시인들의 생일 노래도 전해드렸어요. 자, 너무 멋진 여러분들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려요.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 레인보우 관련해서 사과도 드리고 안내 말씀도 드렸더니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었다. 그리고 너그러움이라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신다. 이렇게 저를 토닥토닥 해주신 은영님 놀라셨겠어요 하시는 여러분들의 따뜻함에 오늘 1부에서 더 많이 힘이 난 것 같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이러한 따스함에 기대 볼게요. Refiner's Fire, Brian Dawson,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놀라서. Brian Dawson, 비니아드 뮤직 그룹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블루딱딱우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도 써주셨는데 오늘은 소향의 음성으로 들어본 어메이징 그레이스였고요. 이 곡과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조승우 씨가 부른 버전이었습니다. 뭐 뮤지컬 배우로도 너무 멋진 활약을 하고 계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얼굴도 참 잘하시죠. 그래서 이런 멋진 곡이 있습니다. 이 두 곡의 느낌이 뭔가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전해드려 봤어요. 자, 오늘 정말 금요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교회 가는 길 축복송 함께합니다. 이런 사연 만나니까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밤 난 기도하러 갈 거예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도 열심히 교회 가시는 여러분들 또 응원하고 싶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김수진 오늘 밤 난 보사노바 버전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주찬양 선교단의 오 기쁘도다 오늘 임동준 님께서 여러 신청곡 남겨주고 계신데 함께 하시고요. 자, 미래님께서 사연 간단하게 주셨는데 11월에 할머니가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 태어날 손주 위에서 주의 가정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11월이면은 예정일 11월이면은 아직은 지금 이제 그러면 아

배가 막 나오지 않은 우리 예쁜 며느님 얼마나 막 귀하게 지금 둥가둥가 하실 것 같아요. 조심조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입덧 할 땐가요? 지난해 이제 한참 전이라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우리 며느님 화장품도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되실 테니까 우리 레스키미 화장품으로 축하 축하드리며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비건 화장품이니까 아마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화장품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808님께도 화장품 선물 드릴게요.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선크림도 잘 바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 봉지 싸면서 듣고 있어요. 아침부터 쭉 얼른 하고 또 투표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날씨 화창하고 후덥지근한데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가 풍성하시길 기도로 응원할게요 하셨는데 3803님 흘리는 땀방울에도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레인보우에 사연 올리실 때 비공개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시는 건 저희 제작진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찬양 주의 가정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나 아닌 예수로 인하여 라고 에벤에셀님 써주셔서 오늘은 곽상엽의 찬양 예수로 인하여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곽상엽의 예수로 인하여 들으셨고요. 앞서 주의 가정 진아 손경민 찬양으로 주찬양 선교단 최덕신 오 기쁘도다 김수진이 부른 보사노바 버전의 오늘 밤 난 전해드렸어요. 오늘 기도 제목이 일부에 일찍 들어왔는데 4275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엄마께서 오늘 심장수술을 받으십니다. 어렵고 긴 수술이라 1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연로하신 엄마가 수술을 잘 견뎌내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이차순 성도님이십니다. 신청하신 곡 저희 함께 응원하면서 찬양 나눌게요. 김영미 너는 내게서 전해드리고요.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역시 신청곡인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이죠. 이 곡은 5297님께서 다음 주 어머님 생신 87세 되신 어머님의 생신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 형제들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도 유턴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김영미가 부른 너는 내게서, 유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기님께서

오늘 아침 친구와 통화를 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신 은사가 많음에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심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 따뜻한 나눔 그 친구분도 너무 좋은 친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언제 두 분 만나시면 맛있게 저희 축복송에서 선물 줬다 이러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커피빵 나눠 드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예수님의 오기님 보내주시고요. 역시 커피빵 김숙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멋진 힐링 장소에 왔는데 생각을 담는 정원 벤치에 앉아 물소리, 꽃들도 기차 소리도 제일 좋은 건 축복송을 크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자, 이런 날 맛있는 도시락으로 싸가시라고 커피빵 역시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세요. 또 한 분 더 뭉개구름님께서 여름 김장하시나요? 하늘이 파랑파랑해서 봄에 심어놓은 배추 뽑아서 김장하려고요. 찬양 들으면서 신나게 일합니다 하셨어요. 아, 뭉개구름님께도 역시 저희 준비한 선물 커피빵 보내드려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강릉 BNC에서 제공해 주시는 맛있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예수님의 오기님 신청곡 흐르고 있어요.

마커스 워십 그 사랑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2시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참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끝곡은 아주 힘찬 응원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며 금요일 멋지게 보내시고 또 토요일과 주일 5월을 마무리하는 그 이틀의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멋진 승리 되시길 응원할게요. My, my, my God is good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헤리티지의 찬양이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이삭 줍기로 주말 주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입니다. 이 찬송은 주 예수를 영접해 늘 그분과 동행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리퍼스 헨리 맥다니엘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아 슬픈 나날을 보내던 중 그리스도를 새롭게 마음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 고통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1915년 한 부흥집회에서 처음 소개됐는데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한 경찰관이 이 찬송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은혜에 무릎을 꿇었다는 간증도 담겨있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전합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30일 토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 가득하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화가는 그림으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배

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며 겉모습만 꾸미는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높아지려 하기보다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일꾼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과 환경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보다 다음 세대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하게 하소서. 모든 후보들에게도 정직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욕심보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거짓과 비방, 다툼과 분열이 아닌 진실과 공의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게 하소서. 거짓과 모략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야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0: 5월 30일 토요일 아침,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종택이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변상미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

0: 성경 낭독입니다. 욥기 12장을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12장.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기도 하신다.

0: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터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1: 성경 낭독 욥기 12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트리니티 싱어즈가 전합니다. 찬송가 54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이어서 한소리 중창단의 찬양으로 듣겠습니다. 찬송가 343장 울어도 못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기자시만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의 제자들은 믿음 때문에 자주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찌 없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제자들의 믿음과 달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또 혈루증 걸린 여인 바디메오와 중풍병자에게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믿음에 대한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 칭찬 듣기로 작정하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다 같이 특별한 믿음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목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적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금 있는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큰 믿음을 갖게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형편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자씨는 좁쌀만한 크기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좁쌀만한 믿음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아닐까요? 별 볼 일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저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또 눈먼 바디메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바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혹독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크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께 보이는 믿음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과 이적과 커다란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현재 자신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서 이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즉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큰 믿음을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이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자기 자신의 수고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종들은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늦은 시간에 돌아와서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본 척만 한 것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종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따르는 우리들도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주인의 일, 주님의 일을 했기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야 믿음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종이 저녁때가 되어 밥을 먹는 것은 마땅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먹을 것을 챙겨주고 나중에 먹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권리나 체면, 인격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도 넘어서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수고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종들은 아무리 많은 일과 수고를 해도 칭찬과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종들은 수고의 결과를 절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목으로 여겼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한 것을 기뻐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고의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계좌시 하나를 만한 믿음은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 자신의 결과를 당연히 여기는 것, 자신의 고통과 수고와 어려움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드러내지 않고 당연히 종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처럼 자신의 믿음이 적거나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시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을 먼저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기자시 하나를 만한 믿음은 주님을 앞장세우는 신앙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결과를 예수님만을 앞장세우고 행동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자신의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타내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험을 몰고 다닙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심지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주는 기적까지도 주십니다. 결과는 주님의 마음대로 주시는 상급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앞세우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굴욕과 모욕과 그리고 또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욕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욕심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0: 또 주님께서는 그런 자 위에게 놀라운 기적과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조수아가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000번째가 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손영진의 찬양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동행이 전하는 주 사랑 안에 살면 들으면서 5월 30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서울 YMCA와 국경선 평화학교는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강명구 평화마라토너에 600km 평화대장정을 응원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환영행사를 엽니다. 강명구 마라토너는 지난 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출발해 부산과 대구, 대전, 세종, 수원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경기도 연천 호로구로까지 이어지는 평화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은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을 알리는 첫 번째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전쟁과 분단을 넘어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 YMCA 조규태 회장은 이번 평화대장정은 단순한 마라톤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평화운동이며 몸으로 평화를 증언하는 순례의 과정이라며 광화문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생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최근 서울 송파구 거암교회에서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교회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3.1교회는 재개발 구역 내 유일한 종교시설이었지만 등기부상 지목이 대지라는 이유로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돼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대원교회는 강제 철거를 당한 후 민원과 소송을 통해 1대1 대토 보상에 합의했지만 대토를 받은 부지가 교회 건축에 부적합한 경사면이어서 교회를 짓지 못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문진성 변호사는 교회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도 인정되지만 종교시설로서 신앙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주 대책 등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개발 과정에서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고 따라야 될 주님의 명령으로 절대 지상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뒷부분에 나오고 또 초대교회 기록을 담은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오는데 그 대표되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절대 지상명령입니다. 교회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고 교회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담당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국경을 뛰어넘어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경적인 부유함을 갖고 있지만 폭력과 마약으로 병들하고 있는 저 미국이나 유럽을 향해서도 우린 가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 전도 종족이나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이슬람권, 불교권, 공산권, 저 중국, 북한에도 우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우린 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 가는 교회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려맞아 숨겼을 때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이라고 왔는가?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서 이런 환난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만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발끈을 동여매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복받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은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가까운 이웃으로, 학교로, 병원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게 한 다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를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못하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신앙에 자라지 않고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올 때 쉽게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쉽게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직행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로 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두루 신학대학교에 석좌교수로 있는 레너드 스윗 박사님은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입니다. 선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것,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 주님과 동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합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 똑같이 거짓말하고 죄짓고 싸우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내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람들이 어째 저래,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그의 삶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의 영을 끼치는 주님의 교육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자의 몸으로 있지 말고 제자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은혜를 나누어주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29장,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들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제자로 만들고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풀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응하고 태어난 다음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를 등록해야 그 아이 존재가 인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 반드시 교회에 와서 침례받고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의 박해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거쳐가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 박멸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두리에 낡은 건물들을 불을 질렀는데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폭동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기독교인을 붙잡아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에 대어 죽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고 로마 귀족은 모든 재산을 빼앗고 평민으로 만들어서 추방시켰습니다. 이 같은 환난과 핍박이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박해 시기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에 위험이 다가올 것을 무릅쓰고 흐르는 물가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만만히 공포한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흰 세마포를 입혀주고 박수를 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침례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침례받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책령이 발표됨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박해가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변화될 때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8%입니다. 8%만 제자화되어 있으면 그 나라는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려면 8%의 제자들이 이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들로 변화되면 이 나라는 변화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분의 오열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잘못된 이념들이 떠나가고 동성애 물결이 물러가고 이단들이 물러가고 무속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만 하면 저 휴전선도 무너져서 북한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고 나갈 때 그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을 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담당하고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차례나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세 차례나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헐보고 굶주리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어려움에 다가온다고 해서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죽어갔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고 주께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면 우리 넉넉히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이 땅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고 와서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화진에는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온 지 여러 해 동안 살아가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과 또 1년도 되지 않아 생활 따른 한 루비 레이첼 캔드릭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스 선교사는 1883년 1월 28일 텍사스 플래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1907년 미 감리교 해 여선교사회 파송을 받아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학교, 교회사역,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908년 6월 9일 급성맹장염을 앓게 되고 수술을 받고 회복되지 못하고 열흘 만에 6월 19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25세입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이와 같은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며 그들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쳤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묶겠습니다. 저는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신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또 한편의 편지를 자기 성교를 후원한 텍사스 에프월스 청년에, 이 청년은 18살부터 25세까지 젊은이들로 모여진 성교단체인데 그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이와 같은 글이 남겨 있습니다.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문구는 그녀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에 이와 같은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에 오게 해달라. 마침 그때 에프월스 청년연합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 편지가 전달되어서 그 청년들이 그 편지를 읽고 선교의 열정으로 무장되고 선교의 뜻을 모았을 때 그 다음날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선교에 나서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절대생명을 실천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복음화되고 새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참 제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주의 복음을 땅과 전하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주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민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린 모든 것 바쳐 헌신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그대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대 기도 국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선교의 빛, 사랑의 빛을 갚을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선교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가 동 충만하게 하심이 참 제자기를 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

0: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2: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름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과거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지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 현재 상황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가 어떠할지까지 알고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칭찬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혹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왕들을 평가하곤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토록 사랑하게 되셨는지, 왜 그토록 신뢰하며 기뻐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배자들은 이제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현전 앞에 목말라 하였는지를 회상합니다.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들은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사용된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아나는 다윗의 삶을 관통

하는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낮추다, 괴롭게 하다, 혹독하게 대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 낮추심 이 안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가며 생존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한 다윗은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잘 될 때, 성공하고 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낮추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안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겸손함을 보였는지 본문 시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왕위에 올라 좋은 궁궐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인가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것을, 모셔올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법궤는 오래전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결과로, 또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법궤를 마치 승리를 보장하는 마술 성물처럼 가져오죠. 전쟁터인 에벤에솔로 메고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는 그런 법궤의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 전쟁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 땅으로 법궤가 가게 된 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시 법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두었지만 도리어 다곤 신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지역에 독한 종기가 피어납니다.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의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돌아온 법궤는 기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간 방치된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울은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국가의 중심에 모시는 일을 첫 번째 과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었음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어지죠. 찾고 찾아서 결국 법궤를 모셔오는 가슴 벅찬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방치되어 나무밭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와 장막을
열심히 찾아서 결국 못

오는 이야기를 기도자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극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이 법궤를 기다렸는지 바로 성경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의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베 에봇을 입고 나아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왕의 옷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의 겸손을 다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 그토록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하였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 시대 사울왕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깨닫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왕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성결을 국가의 중심 다윗성에 모셔야 한다. 그는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눈을 붙이지 않고 잠들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 법궤였다면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모시고 싶어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자의 심령이라고 하는 그 진짜 성전에, 진정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을 영원히 모시는 성령 강림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궤가 저 멀리 변방 구석 시골에 방치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문을 알고도 수십 년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찮았기 때문일 것이고 삶이 바빴기 때문일 것이고 굳이 성궤가 없어도 눈앞의 삶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의 역사, 초대교회를 뒤집어 놓았던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 우리는 수없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성령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그저 우리에게 소문으로만 들리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정말 소문으로만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정작 내 삶의 자리는 성령의 능력이 실종된 채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울의 시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도

그러했고 다른 이스라엘 왕들도 그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그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임재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였고 법궤를 모셔와 그의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살기를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처절한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 회개하며 고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의스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단하였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나는 잠들지 아니하겠노라.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졸지 아니하리라. 이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나는 잠들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나는 졸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저 소문만 듣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어딘가에 계신다더라,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더라, 성령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다더라. 그러나 그저 소문으로만 들을 뿐 그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미약한 신자일 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절기에 우리가 모두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겸손하여지는 것이며 나를 드리는 것이며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 성령을 구하고 마침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그토록 간절하게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읽은 시편 132편 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신약시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님은 이러한 다윗의 초청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초청하였고 하나님은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시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초청하면 하나님은 그 초청에 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울까요? 우리의 진심만 있다면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은 구하였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 소문으로만 듣는 성령 강림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는 진정한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궤 성막을 모신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내용이 시편 132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제 내가 여기에 머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다윗의 백성들을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은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들며 또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는 어떠합니까?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였을 때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이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즐거이 외쳤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어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즐거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자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사도행전 4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의 풍성한 나눔 그리고 만족함이 일어납니다. 선함의 번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실 때도 똑같은 영육간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생수의 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수 없는 성경 말씀 속에 성령에 대한 역사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적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소문으로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만, 다른 사람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으로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전능자의 장막을 찾기까지, 주님의 성령을 받아 살기까지 나는 졸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령 강림절, 우리의 뜨거운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갈망을 통해 우리의 무덤덤한 영적 주소를 돌아봅니다. 그동안 성령님의 권능을 소문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 없이 잠들지 않겠다던 다윗의 간절함으로 성령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문으로만 듣던 참된 평안과 예배의 기쁨이 다윗의 춤처럼 터져나오게 하시고 영육간의 결핍이 떠나가며 원수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퀄리티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즈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방금 흐른 두 곡이 마치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아요. 아침이 됐다고, 어서 일어나라고. 날씨 그리고 아침 공기 너무 좋으니까 주말이어도 부지런히 몸 일으켜서 밖에 얼른 한번 나가보라고. Stand up, stand up,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5614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와, 오늘 하프

마라톤 참가하신대요. 한 1시간 10분 후네요. 7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10km는 그동안 3번 뛰어봤지만 하프는 처음이라 긴장되신대요. 더운 날씨 잘 이겨내고 무사히 완주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더운 하루 예상되는데 그래도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좀 낫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히 안전하게 화이팅하고 오십시오. 오리 박사님 투표하러 왔어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40명 정도 줄 서 있습니다. 벌써요. 고은하님도 출근길 직장 근처에서 먼저 사전투표 하실 거래요. 5월 30일 토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To God be the glory. 그 크신 일을 이루신

오늘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시원님. To God be the glory. 크신 일을 이루신 주님께 이어서 O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였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와, 닉네임.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 이분도 지금 투표하고 출근하는 중이시래요. 아바님은 지난 10개월 토목감리 업무 마치고 올라갑니다.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어휴, 10개월 동안이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뒷자리 5762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미나님, 오늘 목소리가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일까요? 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소통하는 사이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제 톤이 오늘 좀 낮게 들린다면 저의 컨디션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몸 상태가 좋아서 소리를 편하게 내면 이제 원래 제 톤이 나와서 좀 낮아요. 근데 이제 가끔 몸이 아프거나 이제 힘든 날에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톤을 높게 내거든요. 영어 비밀인데 오늘 밝히네요. 그래서 가끔 톤이 높다, 밝다 하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제가 조금 어디가 안 좋은 날일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게 다 좋아요. 5월 30일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시죠?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틀 동안 두통을 앓았다. 진통제가 통하지 않는 독한 놈이었다. 지끈지끈하다가 어질어질했다. 머리가 아프니 글을 쓸 수도 책을 볼 수도 없었다. 개점 휴업인 상태로 무의도식했다. 밤도 아닌데 침대에 늘어져 눈을 감았다. 이른 더위를 먹어서인가 컨디션 조절을 잘못했나, 작업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원인을 안다고 두통이 낫는 것도 아니니 물음표는 결국 반성으로 바뀐다. 힘이 넘치는 나이가 아니란 사실을 받아들이자 조금씩이라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지난주 종영했다. 제목만으로도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진학과 취업에 실패한 청춘들, 남들이 받는 수억여 원의 성과급을 흘끗거리는 월급쟁이들, 오랜 질병으로 병상을 떠나지 못하는 환우들. 나의 가치는 성과가 아닌 존재 그 자체에서 온다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두 손을 모은다. 아멘.

테러슈 밴드의 컴플리트, 온전케 되리. 5월 30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샬롬,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다녀왔다. 부끄럽고 미안할 정도로 오랜만이었다. 주님께 용서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했다. 교회 가면 이리도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데 멀다는 핑계로. 네, 자기 고백과 같은, 일기장에 쓴 한 줄과 같은 이윤미님의 사연. 여유로운 자님, 매일 이 시간 새벽 예배 후에 찬양 들으면서 은혜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어제는 우리 손녀 이미소리가 이 땅에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손녀 이소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되며 지혜 충만한 아이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아가네요. 뭔가 아가라는 단어 발음보다 애기라고 해야 될 그런 천사. 태어난 지 한 달 어제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네, 오늘 아침 하늘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 대학교
10: 현대 큐밍.
11: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1: 큐큐큐큐큐밍.
1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빅마블님도 사전투표하고 나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강냉이 102님 CBS 레인보 회원 가입했습니다. 아침 방송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뮤지컬 지서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가운데 주디 콜린스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들으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치겠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0: 암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소우입니다. 미국이란 전쟁, 조금 전 미국 백악관 회의가 끝났습니다. 양국의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는데 이걸 최종 승인할지를 두고 논의한 건데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걸프 국가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걷어가지고 이란에 보상금으로 준다는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전쟁이 끝나고도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굿모닝 월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첫날이었죠.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 11.6% 기록했는데 전남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론자죠.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 10달 만에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사전투표소 돌아봤는데 깔끔한 선거로 음모론이 발붙일 곳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토론의 모습이라든지요. 또는 후보자 과거에 대한 공방,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동학, 김종혁, 이기인 세 분과 함께 잠시 후에 살펴보고 오늘도 라디오 본방송 마친 다음에 선거 특집으로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축제죠. 월드컵 개막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 밖에도 이번 주에는 유튜버 김세희 씨 구속, 코스피 사상 최고치 기록 등등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죠. 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따지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김민기의 길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생생한 국제 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6: 굿모닝 월드 조윤주 웨싱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아 오늘도 야 갈 길이 멉니다. 네, 네. 오늘 첫 곡으로 길 들었는데 갈 길이 네. 멀어요. 네. 일단 이란과 미국의 전쟁 어제 마무리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 드는데 네. 자세히 짚어주시고요. 네. 그런데 이거 살펴보고 또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까지 준비하셨어요.
7: 네, 네. 요즘에
6: 시간 될까요?
7: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긴 하는데 네. 별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짧게 아. 그냥 간단하게만 아. 하겠습니다. 한 달락 정도만.
6: 아 그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얘기 네. 살펴보겠는데 MOU 초안이 나왔다.
7: 네.
6: 이제 이란하고 미국의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됐고 네. MOU가 나왔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동맹국에게도 뭐 공유를 했다라고 네네. 하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7: 일단 뭐 MOU가 나온 것은 좀 네. 일주일 정도 넘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두고 양측 간에 좀 곡방이 있었습니다. 뭐 우린 이걸 넣었다. 뭐 아니다. 이렇게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공유된 내용은 호르무즈 협을 개방한다. 그리고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는 풀어준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금액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뭐 120억 또는 뭐 200억 달러 상당의 이란 동결 자산을 풀어준다라는 내용이 예. 들어있고요. 호르무즈 협의 상선 통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란이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이 들어가야 되는 얘기도 있고요. 예.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휴전 기간 60일 동안의 이 핵폭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6: 논의를 한다.
7: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도 이제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6: 이스라엘 측 반응이 어때요?
7: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 반응이 나온 건 아닌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지금 레바논 전선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6: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네, 중이잖아요.
7: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쪽에서는 모든 전선에서 공격을 중단한다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 레바논 전선이 포함이 돼야 되는 의견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을 아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좀 반박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의 악시오스 포함해서 언론들은 네. 일단 초안이 마련된 건 맞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쪽의 무스타바의 최종 사인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좀 전에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악시오스 보도가 나오고 나서 SNS에 이란과 종전협상과 관련해서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거다라고 밝혔고 회의가

0: 진행이 됐고요.
1: 네.
0: 뉴욕 타임즈는 좀 전에 회의가 끝났다라고 보도를 예.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동결자산 해제를 포함해서 일정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회의를 한 2시간 정도 했다는데
0: 맞아요.
1: 조금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또 존스캐스트께서
0: 네.
1: 국내 최초로 좀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최종
0: 예. 네. 안 나왔습니다. 예,
1: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측 언론 보도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이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0: 이란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합의에 대해서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놨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사실이
1: 네.
0: 맞고
1: 네.
0: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반관영 통신인 파르스 통신이 이란 내 소식통 인용해서 MOU에 대해서 이제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 비준 단계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물질을 반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그 부분은 미국 쪽에서 조작한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이번 사태를 승리로 이끌려고 연출한 부분이고 MOU에는 핵물질 폐기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1: 이거 야,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협 대해서도 호르무즈협을 개방한다. 이건 맞는데
1: 네.
0: 문제는 통행료 없이 즉각 개방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합의문엔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아바스 아라가시 이란 외무장관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 역시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종전 합의가 가능할 텐데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라가시 장관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미국 측이 과도한 요구와 이걸 입장을 계속 바꿨었는데 그것만 중단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밝혀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MOU가 나온 것이 맞는데 그 문장을 두고
1: 네.
0: 미국과 이란의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야, 미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또 미국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0: 네.
1: 뭐 아주 전면적으로 대항을 하는 국가 이란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합의한다면은 사실 이란의 어떤 권력 체제가 한 차례도 어떤 비공식적인 승리를 받는 거 아니냐
0: 그쵸.
1: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인데 아무튼 생각해 보니까 그 1차 협상 시작한 게 벌써 4월이에요.
0: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4월 11일 그때 와 이제 협상하니까 끝나지 않겠냐 했는데. 벌써 한 달 반이 지났고 좀 있으면 두 달 됩니다.
0: 맞습니다.
1: 이런 상황, 이게 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요, 이게 사실 최종적인 협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핵 문제 그리고 이란 제재 지역 안보를 다루기 위한 기초 틀 프레임워크에 불과하다. 이제 정말 첫 걸음이라는 거죠.
1: 아, 그 그래서,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끝나는 그래서, 게 아니라.
0: 네, 그래서 일단 양해각서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무스타바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았고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무스타바가 지금 은신 중이고 이제 고위급 관리들과 연락책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절차도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인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 네.
0: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물밑에서 조율을 계속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1일 날 1차 협상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교착 상태, 진전, 될 것도 안 될 것도 말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 돌발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협상판이 깨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려할 수 없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잖아. 이 MOU
0: 네.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뭐 종전이 아니라 그러면
0: 네.
1: 휴전 정도를 이끌어내는 겁니까 내용이?
0: 그렇죠. 그게 어쩌면 첫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일단 휴전하는데 가장 큰 뭐 문제가 이제 두 개인 거죠 사실은 핵
1: 네.
0: 문제
1: 네.
0: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배협 봉쇄 이제 하나 더 합치자면은 보상 문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그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는 조항은 우선 60일 동안에
1: 네.
0: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본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1: 네.
0: 하면서 이게 사실은 조건.

0: 임시 휴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지금 전에 좀 네. 전에 말씀하신 게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는 초안의 내용은 이렇다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초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양측이 좀 같아야 네. 나중에 평가가 나는 거지. 서로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혼란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일단 가장 큰 것은 MOU가 일단 나왔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 간에 사실은 조율할 문제가 굉장히 많고 네. 입장차가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호르무즈 봉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미국 측에서는 일단 MOU 사인하면 네. 바로 개방 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란 측에서는 일단 풀더라도 호르무즈 협의 통제권은 이란이 가져가는 거다. 그리고 통행료 뭐 이란 측에서는 뭐 서비스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네. 부분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제공받지 않고 공짜로 풀어지진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란 측에서 오만 측과 먼저 합의를 한 겁니다. 오만과 예. 함께 이렇게 호르무즈 협을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만과 미리 협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선박 통행할 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양측 간의 얘기가 좀 오고 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냥 풀어야 된다고 대해서는 반대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1: 아니, 그러잖아. 지금 네. 이 전쟁이 벌어진 게 미국에서 이란의 뭐 체제를 전복하겠다.
0: 네.
1: 또 그 배경에는 이란의 핵 개발이 있었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 측의 이해대로 60일 동안의 조건부 임시 휴전이라면
0: 네.
1: 핵 문제 관련해서 그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타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을까요?
0: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협상을 하면서 예. 다시 기간을 늘리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앞에서도 4월 11일 날 처음으로 1차 협상이 끝나고 나서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4월 8일 날 임시 휴전 선언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1차 협상 되고 나니까 2주간 휴전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란 측에서 좀 더 완벽한 제안안을 우리에게 줄 때까지 무기한으로 휴전한다 밝혔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 아마 60일 동안은 협상을 해가면서 상황 봐서 이걸 좀 더 기간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중간에도 국지적으로 약간 서로 주고받는 물리적인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1: 네.
0: 충분히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독결자산 해산에 대해서 해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협상을 자기가 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의 억류자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미국이 이란 측에 돈을 줬었거든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만약에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을 풀어준다고 하면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 근데 그 돈 주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기에는
0: 네.
1: 골프국에서 수천억 원 걷어가지고 이거를 이란에게 사실상의 전쟁 보상금 이거는
0: 맞아요.
1: 우리가 전쟁 졌으니까 미안합니다. 피해 네. 입은 거 이걸로 좀 보충하세요. 라고 네. 돈을 주는 건데 이것도.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거는 사실 거의 약간 좀 기정사실이 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수천억
0: 네.
1: 주는 거는.
0: 네. 일단 네. 이란 측에서는 해외 이란 자산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1: 네.
0: 미국 측에서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핵 합의와 그리고 호르무즈 협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뭔가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어쨌든 약간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란을 재건하기 위해서
1: 예.
0: 재건 자금을 주겠다. 대신에 미국 정부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1: 네.
0: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주겠다는 건데 그 규모가
1: 네.
0: 3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1: 제가 아까 수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수천억 달러군요.
0: 달러. 예, 그래서 네. 450조 원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 해당 펀드에 미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의 돈으로 약간 생색내는
1: 네.
0: 그렇습니다.
1: 아, 이거 참 미국은 아니 미국이 전쟁 일으킨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란을 또 무마하려는데
0: 그렇죠.
1: 그러면 미국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돈이라?
0: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아,
0: 네.
1: 참, 예.
0: 근데 이제 걸프 국가 좀 정말 이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1: 야.
0: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전쟁이 끝나야지
1: 네.
0: 전쟁이 계속 되면은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걸프 국가를 공격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고약한 상황이네요.
0: 네,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도 물론 너무너무 싫겠지만 일단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이 국가들이 정상적으로 사업도 하고
1: 네.
0: 관광객도 들어오고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물론 원유 수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적인 시각에서 꺼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야,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물론 네.

0: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고 그동안 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파괴되기도 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얻어낸 게 꽤 많은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아무튼 이란이 미국에게 강하게 이제 대항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됐고 여기까지 네. 온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이란의 입장이 좀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차피 끝까지 갈 수는 없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잘 버틴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1: 후자가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경제 제재 완화라는 실질적인 이익도 챙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양보 방식은 피하는 전략을 네. 구사하는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이 임박한 핵 위협이 있다. 이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유야무야 됐고 호르무즈 봉쇄 푸는 걸로 굉장히 좀 많이 초점이 맞춰졌고 물론 핵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란도 그냥 바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받을 걸 받고 이걸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 당국자들과 협상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일단 심각한 경제난을 풀기 위해서 금융 원유 제재를 푸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국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이번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 밝혔습니다. 이란이 해외에 동결되는 자산이 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MOU에 이란 측의 주장은 총 240억 달러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해외 자산 중에서. 그래서 네. 120억 달러는 양측 간의 MOU 사인하자마자 바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 협상하는 동안에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제재가 풀리게 되면 이란이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지 보상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전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은 이게 전쟁이 쉽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신정체제도 무너지지 않았고 물론 하메네이가 제거되긴 했습니다만 모스타바가 바로 등장하면서 이란의 정치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0: 오히려 더 젊은 지도자로 바뀐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란이 이번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경제 제재도 풀고 그리고 이란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예. 그런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0: 야, 예전에 그 베트남 전쟁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네.
0: 뭐 짧게 요거까지 짚어보고 전쟁 얘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1: 네.
0: CNN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적대적인 그런 네. 기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1: 네.
0: 이란 문제 해결 안 될 거다.
1: 네.
0: 네,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1: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남아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정권 하에서 물론 협상은 하겠지만 그러나 이란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 전쟁은 forever wa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속될 거다. 왜냐하면 그 이전 민주당 정부 때 그 핵합의를 하고 나서 그걸 트럼프가 깨고 다시 재집권하고 나서는 다시 협상하려고 하다가 다시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론이 좋지가 않고 이란의 신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이후 대통령들은 영원히 끝나지 네. 않은 전쟁을 마주할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아하. 짚었습니다.
0: 예. 아 그런데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1: 네.
0: 난 중간선거 이런 거 신경 안 써. 이런 말 했잖아요.
1: 네.
0: 모두가 전 세계 모두가 중간선거 때문에 이 전쟁을 네. 일으킨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선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다
1: 네.
0: 라고 다 예측을 하고 관측을 했는데
1: 네.
0: 정작 본인은 나 중간선거 신경 안 써. 이거 실제예요? 허세예요? 뭐예요?
1: 지금은 허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MOU 같은 걸 체결 안 했겠죠.
0: 아, 그렇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어쨌든 네. 백악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인만 남겨뒀어. 이런 뉴스를 계속 흘리는 걸 보면 신경 안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하여튼 참 굉장히
1: 네.
0: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럼 과거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들을 확인할
1: 맞아요.
0: 수 있겠고 저희가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1: 네네.
0: 또 다행히 또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를 할 수 있게
1: 네.
0: 됐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콩고민주공화국 WHO 사무총장이 방문했는데
1: 네.
0: 다른 국가로 번지고 있다면서요.
1: 네. 이웃 국가인 우간다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직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건 아닌데 9명이 나왔고 지금 콩고에서 민주콩고에서 1,000건 넘게 의심 사례가 나왔고요.
0: 네.
1: 지금까지 238명의 의심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WHO 사무총장이 민주콩고를 직접 방문을 했는데 에볼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0: 네.
1: 민주콩고가 지금 그 무력 충돌, 그러니까 반군이랑 지역 세력 간의 무력 충돌 때문에 피난민도 있고요. 그리고 네. 식량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구호단체나 의료진들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이 방역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 한계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고 네. 다행인 것이 일단 첫 번째 회복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요. 지금 1,000건 중에 네. 단 한 명만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야, 근데 회복 사례가 딱 한 건인데 네. 그 자체가 뉴스에 나올 정도면은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1: 네, 맞습니다.
0: 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이거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까?
1: 백신과 치료제가 있습니다.
0: 아,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머크사에서 만든 에르보라는 백신도 있고요. 네. 치료제가 있긴 한데 문제는 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변종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0: 아, 변종이 또
1: 네,
0: 있어요.
1: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처음에 나온 게 네. 자이르 변종인데 머크사에서 만든 백신은 이 첫 번째 변종 자이르만 아.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은 예. 분디부교라는 변종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발생 주기가 매우 길고 환자가 적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그렇게 많이 백신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겪어서 기억하시죠? 그 코로나19 예, 예. 바이러스가 있었던 건데 백신이 없었던 예.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변종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일일이 맞춰서 백신을 개발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무려 17차례나 지금까지 1976년에 발생하고 나서 예. 17차례 유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또 하나 예. 문제가 있는 예. 것이 아프리카에서는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고인에 대해서 키스를 하거나 신체 접촉한다는 거죠.
0: 신신해.
1: 네. 예. 그래서 이게 체액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파가 되고 또 하나는 예.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8%까지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 뭐 잠복기가 있으면 좀 더 치료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서 또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네요.
0: 네. 아, 에볼라 바이러스 좀 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네. 이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자세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부 국제 소식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저는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6: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5: 내일 더 안전하게,
6: 내일 더 행복하게.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10: 유정아!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4: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1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아 오늘도 다룰 얘기가 많습니다. 네. 많다기보다는 묵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경제, 또 주식, 그리고 국민연금 얘기를 살펴볼 텐데 어제 코스피 종가가요. 8476.15 역대 최고가. 네. 역대 최고가 계속 뭐 기록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흥이 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2: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네. 역대 최고가 기록했다면 사상 최고치. 우리 이제 밥도 네. 매일 먹으면 아무리 소중한 것도 만성이 되잖아요.
1: 근데 밥은 매일 먹지 않습니까?
2: 예, 네, 그런 정도로 지금 주가 폭등은 일상적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정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 경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 여러 가지 플러스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
1: 네.
2: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제2차 제3차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주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앉아서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한 분들도 재테크 소득이 늘어나서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눈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1: 네.
2: 문제는 모든 가격이 그러하듯이 이게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영원하지 않다면 어떤 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대목 그동안 역사적 경험을 보면 영원히 떨어지는 주가도 없고 영원히 올라가는 주가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는 주식 투자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1: 네.
2: 이제 정권가의 속담에 자 달리는 말을 타라. 지금 말이 계속 뛰고 있는데
1: 네.
2: 너무 올랐으니까 나는 겁나 이렇게 하다가는 소위 말하는 나만 미스팅되는 뭐 네. 포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달리는 말을 타라. 이것이 흔히 모멘텀 투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1: 네.
2: 다리 말이 만약에 지쳐서 중간에 쓰러지거나 뭐 벽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1: 네.
2: 그래서 달리는 말을 타되 항상 말이 지칠기 직전에 뛰어내려라. 그런 속담이 있는데.
1: 아, 근데 말이 지친 거를 다 포착을 해야 되는데.
2: 네.
1: 포착할 능력이 있느냐, 개인들에게.
2: 말에 여러 가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1: 네.
2: 말에 달리는 추세, 이런 것을 유심히 쳐다보면 어느 정도는 보이죠. 특히 이제 증시에서도 이를테면 주가가 며칠 계속 떨어지는데,
1: 네.
2: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런 것은 기술적 지표로서 이제 달리는 말에 한계가 왔을 수도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네. 분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이를테면 AI,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1: 네.
2: 이 인공지능의 수급 상황, 이 생태계에 앞으로 더 오를 것인지 더 내릴 것인지 그러니까 너무 공포에 떨 필요도 없고
1: 네.
2: 또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현실을 네. 좀 직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지금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라든지 뭐 연금의 주식 투자 이런 것도 좀 오늘 깊게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 가지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엄청나잖아요 기세가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런데 종목수로 보자면 몇 개 종목만 쭉 가고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은 좀 지지부진하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증권시장은 AI가 주도하고

0: 하고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기업들은 폭등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1: 네.
0: 떨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댓글도 엄청 많이 나와요. 내 주식은 안 오른다.
0: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뜨거운 장세가 거시경제 전반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장세라기보다는 AI라는 그 뜨거운 변수,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따라가는 자금이 집중되는 뭐 실제로 또 AI라는 것이 앞으로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고 새로운 4차, 5차 산업혁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종목은 뜨겁게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나머지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뭐 10개 중에 8개는 주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종목 선정에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원래 몇개 종목이 쭉 이끌어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결국은 경제 전체의 온기가 되는 거야. 온기가 퍼지는 거야. 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는 반대로, 아, 이렇게 몇개 종목만 가는 거는 경제가 건전한,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착시 효과, 이거 인정해야 돼. 어떤 쪽으로 보는 게좀 맞을까요?
0: 뭐, 둘다 맞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그, 초기에는 어떤 산업이 처음에 일어날 때는 선도 산업, 수혜 혜택이 많은 종목부터 커집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장세가 소위 온기가 냉방에서 서서히 확산되는 것처럼 다른 종목으로도 확산되는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게 일정 시차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뜨거운 열기가 차가운 곳으로 항상 이전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그 전도율이 낮아지면 중간에 차단될 수도 있거든요. 케이스 바이스로 다른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뜨거운 곳은 뜨겁고 이것이 냉방 쪽으로는 가고 있지 않다. 이게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결국 AI 산업이 확장성이 있느냐. 이 대목은 뭐 중간중간 나오는 기술적 지표, 거시경제 지표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자,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사실, 아니, 국민연금하고 주식시장이랑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으로 기억하는데, 야, 국민연금 가지고 어디까지? 무엇에 투자할 것이냐,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좀 약간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위험하게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규제가 있었는데, 그걸 조금씩 풀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게 또 한도를 다 채워가지고, 결국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폭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던 상황에서,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이제 국내 주식 보유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은 뭐 상당 부분 줄여야 되는 상황은 아니게 됐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좀 깊이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지난 주말에 주가가 오른 것은요, 국민연금 효과가 엄청 큽니다. 지금 앵커님은 워낙 그 겸손하신 분이고 신중하신 분이니까 국민연금이 조금씩 늘렸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계속해서 줄여왔습니다. 줄여왔는데 최근 6개월 전부터 갑자기 태도 돌변.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자 아주 폭발적으로 사고 있고요. 지금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서 1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1등 공신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마구마구 주식을 사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 국민연금이 정말 엄청나게 샀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노후자산 잘 관리해서 주가도 올리고 수익률도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직전 정부까지 그 전까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계속해서 줄여왔거든요. 10여 년 이상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 줄여왔습니다. 왜 줄였을까? 이 대목을 잘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주가라는 게뭐 만약에 투자했다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노후자산 완전히 박살난다 이런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2041년이 되면 인구 감소 때문에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보험료 수입보다도 나가는 보험금 지출이 그때부터 더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2041년 운명의 국민

0: 연금 파멸의 시작이 되는 해가 되는데요. 2041년부터 들어오는 돈이 적어요. 그러면 그 돈을 국민 연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후 네. 어르신들한테.
1: 그렇죠.
0: 그럼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자산 결국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국내 주가가 서로 계속해서 오른다 하더라도 2041년부터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네. 국민연금 때문에 주가 대폭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41년이라는 이 폭탄, 이 폭탄을 막기 위해서 매년 우리 네.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조금씩 줄여갔던 겁니다. 지금씩 조금 줄여가야 나중에 국민 노후 자산이 한꺼번에 망하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주가 폭락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네. 코리아 밸류업 하면서 국민연금이 태도 돌변, 규정을 다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배임이고 불법 행위예요. 어허. 사전에 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총 기금 중에서 19.9%를 사겠다고 국제사회에 또 국내적으로 공표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얼마 사고 있느냐.
1: 네.
0: 무려 28% 정도 사고 있어요.
1: 그러니까
0: 목표를 엄청나게 초과한 거. 이거 배임이죠. 근데 아무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내 주가 올라가 네. 좋고 기업 올라가 좋고 계속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순간 확 떨어진다면 역사의 책임 그때 노후 자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금 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1: 네.
0: 여태까지 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조금씩 조금씩 낮춰왔느냐. 그런데 왜 갑자기 올리느냐. 그래서 규정 위반이라는 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도 맞고 왜냐하면 국제사회를 속인 거거든요. 우리가 19.9%만 산다고 그랬는데
1: 예.
0: 거의 최근 1년 동안 28%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 그 주말에
1: 네.
0: 목요일 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이분이 이제 코로나 영웅으로도 유명한 분인데
1: 예.
0: 이분이 모여서 아예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을 무효화시키고
1: 예.
0: 우리 국민연금 기준 자체를 더 많이 사는 것으로 바꿀래. 이렇게 하니까 자 지금 보세요. 한도가 19.9인데 28%까지 샀단 말입니다. 그럼 네. 한도 지키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1: 팔아야죠.
0: 그 매도 폭탄의 규모가 얼마나 200조였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200조를 팔아야 돼요. 법대로 하면.
1: 예.
0: 그 시장에서는 그것이 노트에서 공시한 결과인데 갑자기 안 팔겠다. 이러니까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감사하죠. 일단 매도 폭탄을 막았으니까요.
1: 네.
0: 그런데 과연 안전할까? 이제 이런 걱정과 우려가 생기는데 더더군다나 이번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들이 공표를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예전에 없던 아주 요상한 마술을 하나 부렸어요.
1: 어떤 거요?
0: 그러니까 종래에는 예.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얼마다 이래가지고 사전에 다 발표해서 국제사회에 통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것을 25.8%로 일단 높이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근데 플러스 알파는 당분간 공개 안 할래. 이래서 발표를 했다고요. 이거 우리나라 연금 역사에 전후 후무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내가 국내 주식 얼마를 사든지 내 혼자만 알 거야. 그리고 25.8 플러스 알파였기 때문에 이게 10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죠. 뭐 시장 추정컨대는 약간 30%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이렇게 깜깜이로 하면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자산이잖아요. 주식 투자 네.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은 내 돈 가지고 주식 주가 올리는데 그것도 지금 특정 품목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2041년에 이제 그때부터 들어오는 보험금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아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면 그때 주가 폭락이 오면 지금 결정한 사람들의 결정이 앞으로 약 한 6년 후에 주가 대폭락으로 온다면 그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요사스러운 것은요. 금통이나 미국의 FOMC 같은 경우는 금리를 결정하면 금리 결정을 누가 했다 위원들 명단을 발표하고
1: 네.
0: 또 누가 어떤 의견을 냈다라는 소수 의견까지 좀 발표합니다. 한국은행조차도 이번에 소수 의견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국민 그 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21명 중에 당연직 빼고 일반직은 명단도 공표하지 않아요.

0: 누가 위원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뭐가 이 대명천지에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꼼꼼 깜깜이로 운영을 합니까? 더더군다나 회의록도요. 4년 후에 공개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질러 놓고 네. 만약에 잘 되면 다 좋지만 만약에 못 되면 그때 책임을 묻기도 굉장히 애매한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자, 지금 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한도를 높인 거 갑자기 기습적으로 한도를 높인 거 네. 이것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경제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한도를 막 올려놨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 한꺼번에 200조를 매도 폭탄으로 실어내야 되고 그럼 주가가 갑자기 떨어질 테니까 저는 정은경 위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또 국민연금 운영위원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1: 네네.
0: 갑자기 매도 폭탄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규정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왜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쓱싹쓱싹 계속 규정을 바꾸고
1: 네.
0: 또 바꾼 것까지는 또 너무 급하니까 그렇다 해도 플러스 알파는 도대체 뭡니까? 플러스 알파 만들어 놓고 그걸 공개도 안 하겠다? 자, 정말 대단한 국민연금이다. 정말 대명천지에 이렇게 정책 운영을 해도 되나? 국민연금은요, 지금 노후자산,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자산입니다. 이게 자기들 게 아니에요.
1: 네.
0: 이렇게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도 해야 됩니다, 물론. 잘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국내의 주식 투자 비중, 또 대체 자산과의 비중, 이런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안분 배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지난 주말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결정은 깜깜이 밀실에 플러스 알파에 그리고 오락가락 그러니까 사전 약속 위반 심지어 배임과 불법의 소지까지 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속에 다 묻혀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 돋보기에서라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1: 네.
0: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된다.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한도를 높였지 않습니까?
1: 네.
0: 국민연금이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미 너무 사서 규정을 어겼으니까
1: 그렇죠.
0: 이번에 한도를 높인 것은 네. 과거의 불법 또는 위법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사후 조정일 뿐 국민연금이 지금 워낙 국내 주식 비중이 거의 550조 정도가 되거든요.
1: 네.
0: 국민연금 지금 총자산 1800조 중에 국내 주식으로 갖고 있는 돈만 550조예요. 그러니까 한도를 늘려도 국민연금이 주식 더 살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나? 이 대목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1: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한 액수도 물론 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따라하자 이거 투자 잘하는 거야라는 그런 또 약간 좀 농담 섞인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0: 국민연금이요 그 투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은 투자 수익률은 주식은 계속 변하니까 어느 시점을 끊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국민연금 생기고 나서 1989년에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국민연금처럼 투자를 잘못한 아주 투자 실패한 조직이 없습니다. 아하. 최악의 기관이에요.
1: 오.
0: 왜 그러냐. 국민연금이 주가 떨어질 때마다
1: 네.
0: 주가 바치는 수단으로 희생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악입니다. 다만 지금 최근 몇 년간 수익률이 전 세계적으로 IT 뜨면서 전 세계 지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1: 요즘에,
0: 그 상황을 예, 놓고 그렇죠. 보고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잘했다? 이것은 아전인수고 자가당착이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적어도 최소한 5년, 10년을 놓고 봐야지. 그것은 아주 그 자기 기준에 맞춰서 네. 이 기간 동안 잘했으니까 내가 잘했다? 야, 글쎄요. 그것은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네. 국민연금의 주장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1: 그럼 또 어떻게 좀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면 이 연금이나 기금이 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불려야 된다 이런 활동은 당연히 우리 법도 이제 규정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기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안전을 좀 추구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 아닙니다. 저는 국민연금 주식 투자해야 돼요. 해야 되고 수익성 높여줘야죠. 제가 오늘 네네.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발표해 놓고 그것을 지켜야지. 처음 19.9% 하라고 그랬고 이제 못 지키게 되니까 뒤늦게 법을 바꾸면 예를 들면 어떤 강도가 집을 털었습니다. 네. 그 강도 살려주기 위해서 자, 오늘부터는 강도는 처벌하지 않는데 2년 전부터 소급한다. 네. 이렇게 되면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자, 늘렸으면 늘린 이유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는 도대체 뭡니까? 왜 비공개합니까? 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만 이 숫자를 알아야 됩니까?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국민연금 저희들은 마피아 조직이요? 저희들 어떻게 믿고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도 국제 신뢰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국민연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하고자 않았습니다. 더 늘려야죠. 늘리면 늘려야 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발표하고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받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국민연금의 이 깜깜이 행태는 네. 노후 자산의 주인인 국민연금 일반 국민들을 무시하는 네. 아주 그 광폭 행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 네, 아니 지금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국민연금이 이제 전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소중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그런 뭐 주장은 사실 뭐 당연히 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제일 기본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다만 이 경제가 특히나 이 주가가 이게 또 정치적으로도 어떤 정부의 성과와도 직결되고 그리고 이게 주가가 오르면은 우리 정권이 잘했어. 또는 주가가 내려가면 이거 우리 정권이 이거 약간 좀 잘못했네. 이런 평가 지표가 또 되기 때문에 또 선거 기간 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예민한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주가하고 정부의 업적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정부가 잘해서 오르는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적은 포션이고요. 거시경제 흐름, 산업의 흐름.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재임 시절에 주가에 너무 연연하다가 그게 중장기적으로 자기 퇴임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물론 지금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는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도 주가 가지고 어느 정부가 잘했니 못했느니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력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클 틀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것을 봐줘야지 네. 주가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할 수 있고 갈대가 흔들린다 그러는데 주가는 아예 갈대의 천배 만배 흔들리는 예. 그 흔들림 변동의 폭풍 그 자체입니다. 네. 주가에 일희일비하면 큰 오판을 하게 됩니다.
1: 네. 물론 세상의 모든 분야의 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거 다 뭐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분야에 관련해서 특히나 국민연금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본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반면 또 청취자분들은 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한꺼번에 섞어서 묶어서 또 판단할 수도 있다. 또 청취자들의 자유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오늘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말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 경제학 박사 김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8: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CBS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1: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0: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인 3색의 정치토론 3색 정치토크
2: CBS 주말 뉴스쇼 네, 3부는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3색 정치토크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선거입니다. 네, 선거 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특집으로 꾸몄는데요.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아, 또 눌어붙었네.
10: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네, 선거 특집입니다. CBS 주말 뉴스쇼 정치 얘기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정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자, 라디오로 본방송 한 다음에요. 못다한 얘기는 또는 아, 방송에서 하기는 약간 좀 그런데 뭐 사석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사전투표 어제 시작됐습니다.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원래.
1: 그렇죠. 한 60% 이내잖아요, 대개.
2: 60% 정도 지난번에 60%였고 지난번에 50% 정도 했어요.
1: 그러니까.
2: 좀 낮아졌었어, 지난번에.
0: 네, 이번에 최종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사전투표 첫날 보면은 전남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아요. 이것도 좀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표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이번 선거 지금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글쎄요, 이걸 변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론자가 입국을 했습니다.
1: 못산.
0: 네. 그래서 어제 평택, 네,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평택 현장에 가서 사전투표소를 또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후보 중에 한 명을 만나고 그리고 또 전광훈 씨도 만나고 네, 이런 행보를 보였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1: 그 보수표 깎아먹는 거죠 뭐.
0: 네, 원고는 없는 얘기입니다.
1: 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보면 저 사람 왜 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수사기관은 안 가고 평택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후보가 출마하고 있는 평택으로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그 부정선거론자들과 그리고 계몽령 그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면 황교안 씨는 거기 왜 출마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정선거 때

0: 내가 졌다라고 그걸 시인을 할 건가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 모순되는 상황에서 거기다 이제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걸 더 지금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아마 그런 망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1: 일단 황교안 후보는 사정이 있으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아라. 라는 또 지지자들에게 또 메시지를 또 냈죠. 네. 예.
2: 그게 모스탄이었는지
1: 그런가요?
2: 그게 모스탄이었는지.
1: 아, 저는 단일화한 줄 알았어요.
2: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도 사전 투표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뭐 무슨 분산, 전략적 분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전략이어가지고
1: 신기해요.
2: 아, 정말 심장이 떨려요. 너무.
1: 왜요?
2: 듣도 보도 못한 전략이어가지고.
1: 아, 놀라서. 예.
2: 어떤 전략인지.
1: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2: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1: 예. 당기시는 것 같은데요.
2: 근데 결국. 예. 황교안 후보하고 합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네, 합당을 전제로 해서 황교안 후보가 후보를 그만두게 만드는.
0: 맞아요.
2: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장동혁 대표가 사전투표 해버리면 부정선거 동의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아니었네? 라고 해서 황교안 대표는 계속 쭉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도 지금 성과가 네. 필요하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1: 네.
2: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성과를 내지? 가장 높은 곳을 일단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그거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본인이 어떤 부정선거론에 마치 내가 동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 본투표한다라고 해놓고 결국엔 지금 그런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우리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사전투표하지 마라. 그래서 평택의 경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황교안 씨가 후보가 사퇴를 네. 할 경우에 그 표가 온전히 그 국민의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1: 네.
0: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계엄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계엄령을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1: 네.
0: 본인은 다 사전 투표했거든요.
1: 아, 그렇네요.
0: 부산까지 네. 가서도 사전 투표하고 다 사전 투표 하셨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마 마크에서는 황교안 씨하고 황교안 네. 씨가 요구하는 건 그거였잖아. 합당해달라. 내가 사퇴해야 할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더 선거를 계속 밀고 가자니
1: 네.
0: 그 지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없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빠지는 게 아마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합당이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측과 지금 마크에서 무슨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들어요.
2: 근데 유희동 후보의 경우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유희동 후보는 부정선거와는 자기는 이건 선을 긋고 있고
1: 그렇죠.
2: 오히려 유승민 대표하고 예. 같이 정치를 또 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색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부정선거론자들의 어떤 이 표를 모든 것들을 다 껴안을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1: 예.
2: 얘기도 안 하고 황교안 대표의 뭐 결단에 뭐 감사드린다 이 얘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럼 그 결단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지막까지 과연 이 퍼즐이 맞춰질 수 네. 있을 것인가 뭐 좀 예. 의문이 듭니다.
1: 자, 이렇게 평택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주 저희가 이 시간에도 김용남 후보의 어떤 과거에 대한 폭로 보도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이 요동칠 것이냐 이 부분을 짚어봤는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변화가 별로 없네라는 의아함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요 평택 얘기는 너무 치열하고 할 얘기 많기 때문에 잠시 좀 뒤로 밀어놓고 일단 각 지역으로 가기보다요 전체 판세 한번 좀 보자 그리고 전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를 한번 보자 이게 좀 먼저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대통령들이 나섭니다. 네, 아 현직 대통령이 나섰다고 하면 또 이것도 또 욕 먹을 수 있겠네요. 네, 현직 대통령이 나섰다는 지적을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라든지 각 지역 방문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도대체 뭐 선거에 직접 관여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아니면 아이고 대통령이 전체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선거와 무관한 정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0: 그 위법을 피해서 선거운동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거 대통령이 무슨 저 선거운동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네. 그 법망 그러니까 위법의 틀 그걸 갖다가 그 법을 어겼다라는 소리 들지 않을 정도로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아주

0: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 시장 가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리고 아 내가 뭐 민심 청취하려고 시장 간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는 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 뭐야?
0: 아니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갖고 나와요. 그래서 보여주고 물어봐요. 이게 변호사를 했다는 분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아무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그것을 했다는 거는 이걸 몰라서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렇게 뭘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우리 대통령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네. 알면서 했다면
1: 네.
0: 자, 뭔가 내가 사인을 주기 위해서 했다면 정말 너무 교활하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쪽으로는 그 법적인 부분을 그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정도에서 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법까지 무릅쓰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건가 이런 그 네.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서울시장 서울시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잖아요.
1: 예.
0: 그 바로 저 사전투표 들어가는 예. 날
1: 당일에
0: 예, 당일에 압수수색을 했는가 하면 또 북감에서는 한동훈 지지자들의 쉼터인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어요.
1: 네.
0: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오비 일학입니까? 이게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나뭇가지가 마구 흔들리는데 바람은 안 부는 겁니까? 그래서 아,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계시구나 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1: 야 이게 종합 선물 세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종합 공격 세트가 있네요. 예. 대통령의 지역 밤을 어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와,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예, 공격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국민의힘에서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도대체 어디까지 둘 거냐, 어디까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 국정운영이냐, 이거를 일단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2024년도 총선 때 생각해보시면
1: 네.
2: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친히 24번이나 정책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총선 때 그것도. 근데 그때 당시 국회의원 출마하셨던 분들이 전부 환영했다고요. 그리고 그 지역 간담회 할 때마다 다 참석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저희 당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만
1: 네.
2: 칼로 물베기였죠. 뭐 정책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 뭐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어떻게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0: 저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1: 위협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2: 서로가 네. 그냥 칼로 물베기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서로 공방을 할 때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0: 그렇죠.
2: 우호적으로 이쪽으로 판단해 줄 건지 저쪽으로 판단해 줄 건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그냥 수사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저는 칼로 물베기 공격이라고 보는데
1: 네.
2: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선 때도 막 재판 나오라 그러고 뭐 하고 뭐 저 수사기관 나오라 그러고 이런 거 할 때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선거 개입이다. 수사기관의 선거 방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방할 수 있는 소재라고 보고 다만 전 소소문 사건이라든가
1: 예.
2: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하고 있는 유사 선거 뭐 이 사무소 만들고
0: 하고 있는
2: 아니 그 지역에서
1: 벌어진.
2: 이제 벌어지고 네. 있는 그 일들이 제가 볼 땐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물론 조사하고 난 다음에 무혐의로 될 수도 있지만
1: 그럴 수 있죠.
2: 실제로는 저는 이 작은 지역구 선거에서 전국에서 막 수천 명씩 몰려가가지고 하는 그 선거는 사실 처음 보는 거긴 해요. 그래서
1: 물론 그게 한동훈 그 후보 측과 관련이 있느냐
2: 관련이 없다고 예,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만
1: 다른
2: 물론
1: 문제니까요.
2: 이제 거기에는 물론 또 다른 지도부가 네. 있겠죠. 근데 그 지도부가 뭐 어떤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네. 그건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건, 부분이고요.
2: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조사가 필요한 거죠.
1: 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아니 밤만 지키고 네. 괜찮냐 나와서 왜 이거 질문하고. 또 선관위에서 아그 괜찮다라고 해서 다시 들어가서 기표하고 했는데
2: 아니,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 이런 순진하신 네. 구석도 있었구나
1: 순진한 거예요?
2: 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게 됐는데
1: 명확한 전략을
0: 진짜요?
2: 이거를 영악하다고 네. 보는 쪽도 있고
1: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네. 순진하신 거 아닙니까?
2: 아니 아 그런 거예요?
0: 순진하고 싶은 거죠? 믿고 싶은
2: 뭐
0: 거겠지
2: 이게 도장이 안 찍히니까 이게 확인해 볼 네. 수도 있는 거죠.
1: 네. 아 그 안 찍히면 네. 확인할 수 있고
2: 네, 그렇죠.
1: 그래서 괜찮다고 네. 이야기를 들어서 네. 들어가서 투표를 마쳤고
2: 네.
1: 그래서 선관위 입장에서는 문제없
2: 네.
1: 이거는 문제 없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네. 네.
1: 그런데 또 약간 좀 대통령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게 뭐냐 도대체.
2: 아니 네. 밉게 보면 밉지 않은 네. 풀이 어디 있겠습니까?
1: 네. 밉게 보고 네. 있는 김정혁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네.
0: 그 대통령이 지역을 도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실 그거 폭망했거든요. 카이스트에 가서 입틀막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시장 가서

0: 대파 들고 흔드는 바람에 선거 그때 저도 선거에 나갔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괴멸적 파괴를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차라리 가만히나 계시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선거 운동에 나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뭐 외부에 나갈 수도 있죠. 뭐 시장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정책 간담회를 한다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이렇게 유권자들의 표심 결정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 대통령들은 자기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내가 어쨌든 승리하면 야 내가 띄워줘서 이긴 거거든 이렇게 숟가락을 얹고 싶고 지면은 당이 잘못해서 진 거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뭐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는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현직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전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 이거 저는 그냥 잠깐 얼굴 비추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예, 전국을 다니면서 마치 자신의 선거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 사실 상상을 못했거든요. 은둔 생활을 하지 않겠냐, 어떻게 불러내겠느냐,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을 깨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민주당 측 얘기 좀 들어볼까요?
2: 국민의힘의 히든 카드가 나왔다.
1: 히든 카드.
2: 네, 히든 카드. 히든 선대위원장.
1: 히든 선대위원장.
2: 왜냐하면 원탑 선대위원장 꾸릴 때, 네. 야 저게 되겠어?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부에서도 그랬고, 네. 서울시당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는 서울에 숟가락 올릴 생각하지 마라. 아주 이런 그쵸, 노골적인 예.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1: 배현진 의원.
2: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만 그러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선대위가 그 지역을 방문해줘가지고 일종의 부흥회 같은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지층들도 다 끌어모으고 이제 뭐 이 고민하고 있었던 중간층들 지나가다가 연설이라도 들으면은 아 그래 국민의힘 말이 맞아 하고선 좀 찍어줄까 이렇게 좀 마음이라도 흔들고 그럴 목적으로 선대위가 구성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선대위는 그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선대위가 아니에요.
1: 아니다.
2: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부르기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 더 이상한 게. 유세단 없는 선대위는 전 처음 봤습니다. 국민의힘 유세단 있습니까? 유세단 안 꾸렸죠. 이 희한해요. 보통은 당대표, 원탑 선대위라고 합시다. 원탑 선대위, 네. 그 다음에 원내대표 선대위, 네, 그 다음에 유세단 해가지고 이게 막 3개, 4개, 막 5개가 전국을 올망졸망 하면서 딱 돌면서 이게 뿌리까지 흔들면서 쫙 응원을 하면서 다니는 건데
1: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2: 저희는 유세단이 있잖아요. 예. 박주민 의원이 단장이고
0: 국가배 다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2: 국가배도 가고
0: 많이 내려가 계시더라고요.
2: 네. 다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국을 다 지그재그로 돌면서 거의 샅샅이 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에서도 부족해. 유세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히든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보수라고 이제 통칭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네. 보수에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구 죠? 이거는 예, 보수 역대 다 따졌을 때
1: 역대?
2: 예, 이건 뭐 물어보란 말나 박정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맨 앞장 세워가지고 보수가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국민적 소구력이 크니까.
1: 네.
2: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역대 순위 보세요. 완전 저 밑에 밑바닥이라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맨 앞에 세워가지고 예. 거기서 홍보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먹히는 전략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순위가 높습니까? 낮아요. 근데 전두환 어게인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승만 어게인 나오고.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 그래도 국민적 소구력이 있는 사람을 앞세워서 선거를 하는 것은 의미 있다 치는데 전략으로. 그런데 너무나 인기도 낮은 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지금 쓰는 것은 제가 볼 땐 그건 히든인데.
1: 예. 아니 근데 별로 이렇게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뭐 아주 인기가 높지 않다고 보더라도 그게 가정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또 확 먹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생각 안 해요?
2: 아니 그거는 네. 뭐 그것대로 있겠지만 이미 저는 붙어 있는 지지층이라고 봐요.
1: 예.
2: 이미 그 지지층들은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는 보수와 보수가 싸울 때 의미가 있는 행보지 민주당과의 어떤 그 괴리감 속에서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지금 이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는 상징 자본이 있어요. 정치적 상징 자본이.
1: 네.
0: 예를 들면 아까 이동학 최고 얘기한 대로 보수 진영 같으면 이승만과 박정희죠. 그런 네. 정치적 상징 자본이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상징 자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링컨, 루즈벨트 이런 분들이 상징 자본이잖아요. 정치적인.
1: 네.
0: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은 물론

0: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선거 때 이렇게 나서는 거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잘못됐다.
0: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은요, 국가 통합의 상징이어야 돼요. 물론 누군가 뽑힐 때는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당의 당적을 가지고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그 국민을 통합하는 상징으로서 작동을 해줘야 되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나갔을 때, 지난번에 총선에서 부산에 나갔을 때 비판을 했던 것이고, 저런 식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까? 근데 아니나 달라 부산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폭망했어요, 그때. 그게 상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했던 것이 마이너스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해서
1: 네.
0: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는 게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나? 라는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대구 같은 데 가서는 아무래도 향수도 있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 사실은 지금 따져보면 아, 저분이 진짜 탄핵할 정도였나? 라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1: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2: 너무 세서.
1: 응? 윤석열 전
2: 비상계열이 너무
1: 대통령이
2: 세서.
1: 그렇게
0: 그렇죠.
1: 만든 거 아니에요?
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보면서는 야, 이거는 뭐 어떤 사람한테 약간 속아 넘어간 건데 그렇게 될수 있나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진보 보수 진영에서는 뭘 진보 진영에서는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나서서 이렇게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명확히 그 입장이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게 지지하면서 전국을 순회하시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 장동혁 전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때
1: 네.
0: 올라와서 이분이 단식을 중단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1: 그렇죠.
0: 탈출구를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1: 네.
2: 그때도
0: 그러니까
2: 뜬금없었죠.
0: 뭐 엄청난 신세를 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당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대통령들을 불러서 과거의 대통령들의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걸 보면서 중도층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1: 지금 두 분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 방향의 접근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을 한번 또 봤을 때전 처음에 이게 억지로 이거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아니냐. 아, 이거 쉬고 싶은데 괜히 불려놔가지고 예전에 어떤 뭐 이런 부탁 때문에 사적인 관계 때문에 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냐라 생각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대중을 오랜만에 만나면서 이 정치판에 다시 복귀했다는 뭐 출마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자체를 본인이 되게 좀 반갑게 여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2: 자기를 좋아해주고 환영해주는 인파 속으로 들어가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드레날린이 솟고, 기분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아직도 환호를 해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여기 가보니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거
1: 두 분도
2: 아니에요.
1: 다음 총선에 또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길 바라면서요.
2: 그냥 그런 건데 저는 결국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안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장면이. 왜냐면 유영하 의원이 뭐 저는 유영하 의원을 잘 모릅니다만 뭔가 지금 그냥 유영하 의원의 어떤 정치적 수단화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정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그 메시지 들어오는 거나 어떤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겠다부터 해가지고 일정 조율을 전부 다 거기서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짜 맞춰주는 대로 지금 다니시는 건데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전좀 달리 보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주도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자기가 앞장서 나오고
1: 예.
2: 느낌 자체가 일단 그래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를 만날 때도 이제 그런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게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뒤에서 뭔가 시키는 대로 또 하는 듯한 느낌?
1: 느낌?
2: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불편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1: 예.
2: 또한 가지는
1: 네.
2: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거 아닌가?
1: 오.
2: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땐 그냥 특정 그 국회의원 한 분이 그냥 여기에서 진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선거판을 휘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0: 미국의 경우는요. 네. 지미 카터 대통령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실패한 현직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예. 가장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에요.
1: 그렇네요.
0: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는 네. 정말 인기도 하나도 없고 네. 진짜 통치 못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전 세계를 돌면서 봉사활동 나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그 사절로도 가고 네. 이러면서 아 전직 대통령은 모름지기 절해야지 라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 모임에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뭐 이런 대통령들이 다 모여서 전직 대통령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추모하면서 서로 이렇게 가족들끼리 안부를 묻고 이게 미국의 통합의 상징이 됐거든요.
1: 멋있더라고요.
0: 네, 멋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현직 대통령은 이런 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2: 아니, 왜요? 아직
0: 아니 미국에 예, 예. 있는 전직 대통령, 아, 현직
2: 예.
0: 대통령
2: 그럴 수 있겠네요.
1: 아, 예, 예, 예.
0: 그럴 긴장하셨어요, 것 같은데. 지금, 네. 근데 저는 이게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이명박이 세 분의 이제 전직 대통령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심지어는 자기를 사형 선고 내렸던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또 따로 또 부르고 뭐 이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서 정말 감사한 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모셔다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국정에 대한 노하우도 좀 받고 이러면서 통합의 상징을 보여주는 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지금 보면은 뭐 양 진영이 완전히 갈려서 아니 정치라는 건 서로 경쟁하는 게 맞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이게 정상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 전직 대통령들이나 현직 전직 대통령이 소모되는 거 네. 이거 저는 좀 안 좋다고 봐요.
1: 네. 저희가 광고 듣고 돌아와가지고 각각의 지역 격전지를 좀 살펴볼 텐데 제가 논의해봐야겠습니다만 광고 직전에 두 분께서 나는 여기가 정말 너무나 궁금하다. 나는 이거부터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지역 어딘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대구.
1: 대구?
2: 김부겸.
1: 대구시장. 네. 예, 대구시장. 예,
2: 김부겸.
1: 그리고요? 어디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0: 저는 뭐 북갑이 제일 궁금한데 북갑과 평택이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출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이야기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네,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네, 정치 얘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광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라디오로 송출되는 본방송이 한 20분 남았거든요. 20분 남았는데 이 세 곳을 정말 짧게라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못다한 이야기를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사실 뭐 서울시장도 너무나 중요하고 뭐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야, 이거 전국 다 다루면 이거 1박 2일로 해도 안 끝납니다. 예, 정말 1박 2일 해도 안 끝나고 물론 두 분께서 1박 2일 말씀하실 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 여건상 몇 군데만 짚어보고 유튜브 연장방송 가야겠는데요. 우선 평택 가볼까요? 평택?
2: 평택.
1: 네, 평택. 자, 시간을 좀 분배해가지고 써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김영남 후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 큰 변화가 생길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 내가 정말 정치를 모르는구나. 정말 나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도가 뭐 크게 변하진 않은 것 같지 끝까지 쭉 경쟁이 이어진다. 이 부분 저의 예상을 깨는 진행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2: 우선 블랙아웃 기간 전에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볼 땐 선택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 내렸다고 봐요. 예. 그냥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런 것도 정해져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큰 틀에서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께서. 그럼 이번 선거는 누군가를 심판하는 선거인가? 그거는 야당일 수도 있고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당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평택이라고 하는 곳은 뭐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고 이것이 여당 프리미엄이 있는 선거다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지지세도 더 붙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본인이 받았던 표보다 지금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방선거 자체는

0: 뭐 경기도라고 하는 지형 자체가 뭐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거기가 이제 확장하고 있는 도시이고 무언가를 더 만들어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당의 힘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당 쪽으로 기우는 건 너무나 명약관한 것 같고 거기 반면에 야당은 경기도에서 시흥시장도 지금 못낼 정도로 근데 시흥시장도 못 냈지만 그건 대표적인 것이지만 다른 지역들도 조직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그 평택을
1: 네.
0: 새로 입주 주의 이게 이사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1: 네.
0: 국민의힘 조직세가 별로 이렇게 이게 세지 않습니다.
1: 근데 평택은
0: 네.
1: 사실 강력한 경쟁자가 조국 후보 아닙니까?
0: 근데 제가 아까
1: 예.
0: 말씀드린 대로 여당 후보인 프리미엄이 있어서 결국에는 김영남 후보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쫀쫀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1: 예.
0: 또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이른바 뉴
1: 네.
0: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확장적 지지층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1: 예.
0: 그 의미를 그대로 이제 다 김영남 후보가 다 받아안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 예.
0: 결국에는 이쪽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조국 후보에게 만약에 줬을 때
1: 네.
0: 뭐 그게 이제 조국 후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유권자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줬을 때 민주당의 분란이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1: 대법 논란은 괜찮아요?
0: 그것도 지금 상태에서 100%다 진실을 까발릴 수 없는 문제잖아요. 결국엔 지금 이 물리적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건 막판의 흑색선전이다 혹은
1: 예.
0: 뭐 아픈 가족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지금 압수수색 해가지고 뭘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각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1: 네.
2: 여기는 진짜 다섯 분이
1: 네.
2: 모두가 다그다 말이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그냥 그 모두깎이 방식으로 뭐꼭 모두깎이는 아니지. 제가 유희동 후보는 좋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그냥 평가를 하자면 김영남 후보는 가장 위태로운 선두인 후보인 것 같아요. 선두긴 선두인데 굉장히 위태로워요.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그 대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분이 만약에 재산이 굉장히 없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127억이라는 이 후보들 중에서 제일 많은 재산인데 대부업을 했어? 고리대금업해서 돈번 거야? 뭐 이런 오해를 살수 있어요. 실진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업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주는 게 있어서 저는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다. 안에서 골병 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국 후보는 정말 이름값 못하는 후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 정도의 무슨 본인이 대선 주자, 법무부 장관 뭐 온갖 그런 당 대표면 거기에 걸맞는 선거 운동도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뭔가 비전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남그 헐뜯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선거 운동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냥 이름값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을 얻어서 어찌 보면은 당선될지도 모르는 후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1: 아니
2: 유희동 후보는
1: 그런데 예, 저 최고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남 후보도 지금 뭐좀 공경에 처해 있고 조국 후보도 뭐 예전에 그런 일들 아직까지 뭐 기억에 남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희동 후보가 그러면 좀 압도를 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2: 그거는 이제 유희동 후보는 자기 고향이 거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지역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좀더잘 나가셨어야 되는데 여기 발목 잡고 있는 게 황교안 후보잖아요, 지금.
1: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2: 네, 황교안 후보가 뭐 거의 무슨 한10%
1: 네.
2: 정도의 그 아주 강성 그런 보수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유희동 후보가 초반에 이거 좀 치고 나가면서 분위기를 살렸어야 되는데 여기 이게 완전히 황교안 후보가 자기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근데 이분은 그냥 이그 부정선거를 계속 펼쳐서 보수를 아주 피멍들게 만들더니 여기 또 현장에 가서는 유희동 후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가장 이해 안 되는 후보예요, 이분은. 그다음에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억울한 후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조국 씨가 후보로 해서 그동안에 황교안, 그 김재현 둘이 비슷비슷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보면,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완전 표가 다 나, 그 진보표가 민주당과 그 조국으로 그 블랙홀처럼 빨려 들려가면서 본인은 거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억울하게 됐어요. 전 진보당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희동 후보 참 안타까운 후보입니다. 저로서는 네. 굉장히 개혁 진보고
1: 아직 선거 안 끝났습니다.
2: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볼 때 지금까지 난 걸 보면 아 이게 안타까워 이거 빨리 어떻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0: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러저...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겁니다.
1: 네. 아니, 그러잖아. 지금 뭐 엄청 그 거친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 특히나 전국 판세를 다 보더라도 야 어떻게 김영남 대 조국, 조국 대 김영남이 제일 거칠어요. 제일 서로 좀 약간 좀 비방의 정도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이다. 내가 네. 민주당이다 더 가깝다.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 있는데 민주당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규정할 수는 있어요. 그냥 서로 각자가 가진 가치관과 그 기준에 따라서. 근데 그 어떤 것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또 다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결국 유권자의 판단을 도와주기 위한 논쟁이라고 보고 근데 좀 과한 건 있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감정을 이미 너무 많이 흐트러뜨렸거든요. 서로가. 예. 왜냐하면 그래도 동지라고 하는 관점, 그 동지라고 하는 관점은 뭐냐면 적어도 언젠가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선 주자를 다시 뽑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다시 다수파 연합을 이뤄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감정의 골이 너무 깊게 파여가지고 지금 당내에서는 어쨌거나 엄청난 분열의 이제 씨앗이 이제 심어지고 그것이 싹이 이제 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게 이번 선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전당대회 때 엄청나게 이제 파열음이 될 거거든요.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유지하고 있는 전체 다수파 이 연합 자체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네. 민주당 당대표가 되시는 분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엄청난 공력이 쓰여지게 될 거라서
3: 만약에
2: 우려가
3: 조국 씨가
2: 돼요.
3: 네. 조국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 들어가면 민주당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평택. 네. 아, 누가 될지 정말 저도 너무나 궁금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전격적인 뭐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변수도 남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감정이 격해 있는 두 후보들 사이에서의 어떤 더 거친 얘기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약간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자, 다음은요. 대구시장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 대구시장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야 그럼 이거 사실은 어느 정도 그동안 선거를 보면은 대구는 뭐 국민의힘 계열이 다 이기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그러면은 아니다. 아직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당선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2: 저는 이제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저의 희망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ARS 조사에서 좀 밀리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음성 전화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자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연령대를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50대인데 그냥 20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여든 야든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면접조사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사실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거는.
1: 예.
2: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말의 기대감을 좀 품고 있고 보수층이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 좀 활성화돼서 응답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도 다 작용됐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투표장에 갈 때는 샤이 김부겸이 그 지역적 특색에 따라서 샤이 김부겸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집권 여당의 후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거 초반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GRDP. 네. 지역 내 총생산. 이게 늘 대구가 꼴찌다. 그리고 청년들 네. 떠나간다.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만회하고 어떻게 보강할래라고 할 때 국민의힘에 또 기회를 주면 대통령과 또 각을 세우고 제대로 된 자원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되니까 추경 후보는 그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김부겸 후보가 결국에는 그런 역할을 영악하게 해내지 않겠냐. 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저는 대구 시민들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한 번은 혼내주기라도 할 겸 김부겸 활용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대를 해봅니다.
1: 자, 아니, 전 그래서 저는 모르는 뭔가 내부 정보가 있어서 야, 이거 당신들은 모르지만 될 거야 라는 어떤 뭔가 있나 했더니 약간 좀 기대 섞인 네, 그런 분석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2: 기대가 맞는지 네.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다음 주에.
3: ARS 조사는 기계 조사니까 사실은 그게 그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답변을 해요. 왜냐하면 기계음으로 오는데 누가 그거 기계가 다음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끊어버리지.
1: 비슷합니다.
3: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듣고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답을 해야 돼 라는 생각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분들이 주로 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게 이렇게 일반 민심을 대응한다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도 맞는 그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0: 문제본 조사는 전화해서 아니 저는 뭐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숨기고. 그러면 이제 면접원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손이 가시는 후보가 누구예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니까 저 누군가 얘기를 하니까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1: 아, 그 정도로 질문을 하는군요.
0: 네, 그러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반영을 한다. 그래서 아마 이동학 쇼부는 일반 사람들의 저변은 지금 이제 그 김부겸 후보한테 딱 가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구 달성을 보면 그래요. 대구 달성에 거기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매우 센 곳이고 그렇죠. 추경호 후보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달성 지역에서 이진숙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박빙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한 20% 차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아, 이 바닥에서는 민심이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동학 최고는 아, 지금 김부겸 네. 후보가 아직 그 일반 여론조사나 관측과 다르게 상당히 박빙이거나 뭐 이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박빙이라고 봐요. 아, 이게 뭐 15% 정도 앞서야지 대구에서는 이기는 거야 라는 게 일반 여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게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런 그 걱정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 민심이나 이런 거 보면 네.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근데 이번에 이 선거에 이제 완전히 그 찬물을 끼얹은 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공소 취소였고 네. 두 번째는 스타벅스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구 지역에 갔다 온 사람이 예? 야 스타벅스에 옛날 예년보다 사람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약간 저항의 심정으로 보복의 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매출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뭐야 자기가 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렇게 공격을 해 이러면서 일부러 반발심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이거 김부겸 후보한테는 도와주질 않는구나 저쪽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이렇게 대구 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부산 북갑으로 갑니다. 물론 부산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당연히 시장보다도 야, 이 국회의원 관련해 가지고 더 큰 관심을 모으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지역구 누가 당선되느냐 이걸 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 청취자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과연 남은 기간 동안의 변수는 무엇이냐 이 부분.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하정우 후보가 이길 것 같다는 예측을 먼저 드리고. 근데 이제 그 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소폭, 소폭으로 이길 것 같고. 변수는 뭐냐? 네. 결국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링크를 맞출 수 있는 부산 시내 국회의원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논지가 먹힐 수 있다면 표 차이가 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산의 국회의원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에요.
1: 그렇죠.
2: 유일하게 한 명 전재수 의원이었는데 거기 지금 부산시장 네, 후보로 나가 있습니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민주당 집권 여당 그 국회의원이 생기지 않으면 실제로 부산시장 후보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부산 북구 주민들에게 마지막 이제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서 실제로 한번 부산 북구 발전이든 아니면 부산이 들썩이는 정도의 어쨌든 20년 30년 뒤에 먹거리까지 준비하는 그런 상황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부산 북구 주민들이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계속해서 이제 절실하게 홍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먹힌다면 좀 실제로 전 좋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저는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그 하정우 후보는 완전히 네. 선거 전략 미스예요.
1: 왜요?
0: 선거 전략 미스를 이분은요 처음 내려올 때부터 예. 다른 후보들이 10% 20% 초반 뭐 이럴 때 30%대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잔뜩 거품을 만들어서 이쪽에다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한 일주일 열흘 지난 다음에는 거의 40%까지 올라갔었어요.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이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그 이후에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져 내려가요. 박스권에 있든가 아니면 떨어져 내려가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이분은 이 선거는 아무리 이재명, 정청래 뭐 이런 분들, 전재수 이런

0: 분들이 자기 후광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치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뭐 어떻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씨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오빠 파동 이후에 아예 이분은 이제 아웃시켜버리고 재수형님이, 이 자랑스러운 재수형님이 저를 도와줄 겁니다. 지금 이동학 최고 얘기한 대로 아, 재수형님 있으니까 내가 여기 돼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잘 안 먹히니까 나중에 김어준 쇼와 매불 쇼에 매일 나가, 매불 쇼는 매일 나간 건 아니지만 연속으로 나가면서 이제는 김어준 매불 쇼에 기대해서 형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 공범을도요, 자기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등밖에 안 보이고 얼굴 사진이 전재수 씨가 앞으로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있어서 뒤에서 찍어서 자기는 없어. 그리고 이번에 사전 투표할 때도 전재수 씨하고 같이 나가서 둘이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권자라도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아니 도대체 이재명, 정청래, 전재수, 김어준, 매불쇼 이런 데 아니면 자기 스스로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가보면 그분에 대해서 부산 이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캬 얼라 이가 얼라드만 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얘기해서 재수 형님 자랑스러운 우리 재수 형님이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대통령이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이거 선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30%에서 시작돼서 30몇 프로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박스권에 갇혀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후보다. 이거는 기본으로 후보 선정이 잘못됐고 그리고 이 후보의 그 선거 전략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낙제점이다. 제가 현장에 가서 벌써 느낀 건 그래요.
1: 네. 아니 후보 선정도 근데 잘못됐다는 말씀 가셨어요 지금.
2: 아니 전 잘 됐다 보고요.
1: 예.
2: 정치인이
3: 그래요?
2: 유튜브를 나가든 언론을 나가든 제가 볼 때 사람 있는 곳에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선거 때 더더군다나 선거 때 우리가 시장에 왜 갑니까? 사람 많으니까 네. 가는 거잖아요. 네. 인사하러 가려고 하는 거고 손 한 번 더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온라인으로 가는 것은 온라인에 사람이 많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장점이죠. 그리고 실제 지지층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한 5분 6분 전화 통화하면서 호소하는 거 그거 잘못된 전략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좋은 전략이었다고 보고. 근데 반면에 한동훈 후보가 활성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네, 여론이라든가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충성층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으셨던 서병수 의원님이신가요?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쫙 세팅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전화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여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뭐 버스 뭐 30대씩 동원해가지고 천몇백 명씩 막 내려가서 막 외지인들이 가가지고 막 뭐 물건 팔아주고 하니까 그 작은 이 도시가 막 들썩이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론조사나 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한동훈 후보 쪽으로 활성화되는 측면은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서
1: 실제는 다르다.
2: 샤이 하정우가 있다. 샤이 하정우들은 예. 결국에는 네. 투표장으로 나온다. 그 사람들은 옆에서 막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끼리 막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투표장에 와서 예. 조용히 그 투표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이제 토론회에서 네. 저는 이제 강단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뭐 일방적으로 뭐 얻어 맞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1: 그런 예측이 많았죠.
2: 한동훈 후보가 얻어 맞는 이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예. 뭐 이게 예. 90도 폴더 인사 한 거라든가.
1: 이건 잠시 후에
2: 취조합니까? 예. 뭐
1: 연장 방송에서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
2: 예. 뭐 네. 그런 얘기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멋쩍은 웃음 자기도 뭐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예. 듯이 준비 많이 하셨네요. 칭찬도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정우 예. 얼라인 줄 알았더니 좀 친해. 좀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1: 한쪽은 얼라인 줄 알았더니
0: 고생하십니다. 달라요, 고생하십니다.
1: 예. 아니 그래서 예. 지금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또 박민식 후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민식 후보를 좀 대변하는 출연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대신 좀 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0: 아, 예, 그렇죠. 예.
1: 아니 박민식 후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도 있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직 선거 기간 중이고 또 샤이 박민식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당연히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강 중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는 상황. 아주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국민의힘 주류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네. 전해드리면서요. 네. 자, 이렇게 부산 얘기 가볍게 시작했는데 부산 북값 뭐 이 시간 내에 얘기를 다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일단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핑크.
2: 네,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한 CBS 주말 뉴스쇼. 국제 뉴스 살펴봤고 경제 소식 살펴봤고 정치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아까 경제 코너에서 이미 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소신 발언을 이제 했고, 그게 또 정치의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더 워밍업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정치 관련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 활발하게 달아주고 계신데, 그 중에 특히 이제 페리맨님은 조금 전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저희 출연자분들께서 사적으로 대화 나누는 게 입모양만 나갔거든요. 소리를 안 나가고 너무 궁금하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네, 저는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천장지구님. 네. 천장지구님은 아니 이거 셋 다 모두가 다 샤이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네, 궁금증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잠시 후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5: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0: 우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2: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2: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1: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 문의전화 서울 771-1932.
3: 날씨와 생활입니다. 6월을 앞두고 5월의 마지막 주말과 주일인 오늘과 내일 사이에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또 당분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오늘도 한낮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매우 높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대한 대비와 함께 노약자분들은 되도록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5.8도로 다소 서늘하게 출발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강릉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30도, 원주, 광주, 부산 29도, 서울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평년보다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인 내일부터는 서울도 30도까지 오르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5: 광고하기 좋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0: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0: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